서울통제국가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이용자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는 배상 책임보험인데요. 올해는 사고당 보장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늘었고요.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동작구 등록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일부 고령자와 국가유공자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보장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성교육, 성인권교육 강사,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입니다. 서류 심사를 해서 44명을 선발하고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뉴스호스텔에서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고요. 숙식도 제공이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8월 5일까지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8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고 자세한 내용은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자립생활팀 031-906-3095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변진섭의 20살의 여행.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정말 연일 전국에 폭염 소식이 있는데요. 폭염 때문에 일상이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1: 네, 폭염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우 심한 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0: 예.
1: 요즘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 저만 해도 지난주 지방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오고 가는 KTX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 안내방송을 들어보니 폭염 때문에 서행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폭염이 단순히 온도가 높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시설 운영 등 이 생활환경까지 바꾸는 기후재난이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무더운 여름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회 전체가 폭염에 맞춰 안전을 도모하고 또 대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0: 예, 장애계에서도 폭염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장애인 실태조사의 그 조사표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여러 이야기 중에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기후재난으로 보고 장애인이 폭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조사 문항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폭염 피해 경험은 있는지, 또 이와 관련된 재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는지, 또 대피는 가능한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주관하는 보건사회연구원도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이 최근 정책 수요가 있는 항목이라며 조사표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이런 조사가 왜 중요할까요?
1: 이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폭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 국가 차원의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도 이 추정에 의존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실태조사에 이런 관련 문항이 포함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더위 쉼터나 건강관리, 이동지원 정책을 더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0: 예, 실제로 장애인은 폭염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1: 네, 그 제가 지난 주말에 겪은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낮이었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인과 함께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양산을 쓰는 것이 체감 온도를 많이 낮춰준다고 하죠.
0: 예.
1: 햇볕이 너무 강해서 양산을 써야 하는데 제 지인은 양산을 쥐고 팔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걸으면서 양산을 함께 썼습니다. 이 만약 제 지인이 옆에 동행인이 없었다면 아마 그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더위를 피하려고 가까운 카페를 찾았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카페들은 이 출입구에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멀리 있는 대형 카페였습니다. 이 대한볕에 한 5분, 10분 정도 더 걸어야 했습니다. 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에게 당장 더위를 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장애 당사자에게 이런 무더위 가운데 여러 위험 상황은 좀 자주 노출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이 등록 장애인 가운데 약 한 26%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이 네 분 가운데 한 분 정도는 혼자 생활하고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0: 예.
1: 이런 분들이 과연

0: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 충분히 사용하시는지, 혹시 전기요금이 부담돼서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티는 또 경우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또 당사자분들 온도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잘 될지, 또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라든지 비상연락망이 있는지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예. 최근 폭염 대응 카드 뉴스가 발행이 됐다고요?
0: 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폭염 대비 및 대응 카드 뉴스를 발행했습니다. 이 19명의 자문단을 꾸려서 장애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정리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먼저 열사병과 탈수 등 그 온열 질환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소개를 했고요. 또 사전 준비로는 냉방기기 점검, 또 복용할 약 준비, 또 무더위 쉼터의 위치 확인, 폭염특보 정보 확인, 또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안내했습니다. 이 공통행동요령으로는 한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 통풍이 잘 된 옷을 착용할 것,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1: 예, 발간된 가이드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요?
0: 네, 전체적으로 좀 장애 유형과 연령별 내용이 함께 섞여 있어서 조금 복잡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쉬운 정보라고 보기에는 글이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청기나 인공호흡에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밖에 잠깐만 나가도 땀나는 거 아시잖아요.
1: 예.
0: 한여름에는 밖에 이 잠깐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상황에서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현실에서는 조금 실천하기 어려운 안내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된 내용으로 이 많은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예, 무더위 쉼터도 중요한 과제겠죠?
0: 맞습니다. 요즘 무더위 쉼터 홍보도 많고 또 위치를 파악하도록 안내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휠체어 이용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와 출입문이 마련돼 있는지 물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하고요. 또 정보가 잘 전달되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발달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위치가 안내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마련이 됐는데 모든 시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 충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 예. 최근 한 포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요?
0: 네. 지난 7월 한국환경연구원은 폭염 이해 당사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폭염을 단순한 기온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건강, 복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총도 이제 참여하면서 현재 폭염 대응 정책은 이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정책이 있다는 것과 정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그런 내용 전달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아, 네. 폭염은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인과의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근 가능한 공간을 찾기 위해 좀 더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하고요. 또 양산 하나로 더위를 피해갈 수 있지만 그마저도 혼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 폭염 대응 정책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세밀하게 잘 고려되어야 모두를 위한 정책,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참여시킬 때 비로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1: 예. 자, 오늘은 폭염 속에서 장애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재난 대응 정책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한병덕입니다.
1: 예, 여름 휴가를 다녀온 분들 중에 쉬고 왔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쉬려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왜 더 피곤하지? 이렇게 의아해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휴가는 이제 쉬는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 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장거리 운전도 하고 하루 종일 관광도 하고 어디 물놀이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그러다 보면 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오히려 피로가 더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유가 이 수면에 대한 건데요. 휴가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 리듬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가 돼서 더 피곤하게 느끼는 겁니다.
1: 예, 휴가 후유증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실제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2: 네,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피곤함이겠죠. 낮에도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단 음식이 자꾸 땡기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시고서 우리 흔하게 근육통이나 어깨 결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대부분 피로에 의한 것들에 대한 게 많아서 대부분은 질병은 아니고요. 생활 리듬이 또 갑자기 변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1: 예. 휴가를 가면 평소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도 휴가 후 피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2: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는 앞서 말씀드린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휴가 기간 동안에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출근을 안 하시니까 좀 늦게까지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면 몸은 아직 한밤중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도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휴가 때는 잠을 많이 잤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왜 그런 걸까요?
2: 잠은요, 이렇게 많이 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잠도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고 에어컨을 켜고 자거나 새벽에 더위로 깨는 일도 반복되면서 수면 리듬이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 휴가 같은 경우 이렇게 회식 자리나 이런 모임 자리 같은 경우에 음주가 늘어나면 또 잠자는 시간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깊게 자는 걸 또 방해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술을 마시면 잠이 쉽게 드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자주 깨서 새벽에 얕은 잠을 자주 이렇게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평소보다 두세 시간 이상 오래 주무시면은 오히려 생체 시계가 더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깊은 잠의 질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쉽게 말해서 잠은 이제 양보다는 잠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숙면 방법입니다.
1: 예,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여행 중에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면 휴가를 다녀온 후에 피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건가요?
2: 특히 여름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행이나 휴가 기간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크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장거리 운전처럼 오래 앉아있는 시간도 함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몇 시간씩 운전을 하거나 중간 휴식 없이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허리나 목에 부담이 쌓이면서 피로가 더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이 지쳐있는 경우도 많죠. 또 평소 하루에 5,000보 정도 걷던 분들이 여행 가시면 생각도 못하고 2만 보 이상 걷는 경우들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장시간 운전까지 겹쳐지면 몸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운동, 많은 활동을 하면 사실 우리 근육은 작은 손상들이 생기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원래 필요한데 장거리 운전처럼 오래 앉아있고 이러면서 피로까지 더해지면 이런 육체의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한참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도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휴가 마지막 날까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요, 장거리 운전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이동하는 사이사이에 충분히 쉬어주시고, 하루 정도는 여유있게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휴식이 오히려 여행 후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1: 예. 흔히 수면 리듬이 깨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2: 수면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 분비도 함께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잠이 깨지 않게 하고 낮에는 막 졸리게 만들고 또 밤에는 오히려 잠이 안 오게 하는 막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예.
2: 이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자는 동안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 수면 리듬이 깨지면 식욕 조절한 호르몬도 영향을 받아서 단 음식을 많이 땡기게 한다거나 폭식을 하게 한다거나 야식을 먹게 한다거나 이런 체중이 증가되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후에 살 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휴가 후유증이 더 심한 사람도 있나요?
2: 네, 특히 평소에 잠이 부족했던 분들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생활 리듬이 조금만 흔들려도 몸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휴식만으로는 완전 회복되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휴가 중간에 불규칙한 어떤 수면까지 더해지면서 몸이 훨씬 균형이 잘 깨지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사실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은 쉬는 것보다는 더 힘든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뭐 해외여행 다녀오셨던 분들, 만성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시차에 대한 문제, 리듬에 대한 문제들에서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더 이런 후유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1: 예, 휴가를 다녀온 후에 다시 일상 리듬을 되찾으려면 어떤 것부터 챙기는 게 좋을까요?
2: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면 패턴이 안 잡혀서 조금 늦게 주무시고 잠을 좀 덜 잤다고 하시더라도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을 20, 30분 이상 꼭 쬐어주시면 우리 몸 생체 시간이 시계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수분 섭취해주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해주시는 것도 생체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신 다음에 첫날부터 무리해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20, 30분 정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휴가 후에 며칠 정도 피곤한 건 괜찮은 건가요? 피로가 계속된다면 언제쯤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2: 보통의 경우는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2주 이상 피로감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혹시나 단순한 휴가 후유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뭐 열이 난다거나 체중이 많이 줄었거나 숨차거나 가슴이 아프다, 뭐 잠을 자주 못 주무신다 이러시면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단순히 피곤하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휴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꼭 기억하면 좋을 생활습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휴가는요 사실 즐거우실 텐데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마무리가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마지막 날은 너무 늦게까지 놀기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시간에 자고 아침 햇빛 충분히 쬐고 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가온 피하시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시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산책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는 게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끝나더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다시 이어나가시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휴가 후유증과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까지 했죠?
1: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아 대 NC의 경기는 이틀 연속 취소가 됐고요. 사직 경기는 토요일 경기가 취소된 데 이어서 어제는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춰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KBO는 어제 창원 지역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개식 시각에도 기온이 38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KBO는 이 동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모든 구장의 경기를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의 경기관리인이 협의해서 경기 시작 시각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기도 했는데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경기 지연 개시를 포함해서 취소 여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0: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순위 경쟁 판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KT가 선두 경쟁을 더 뜨겁게 하고 있죠.
1: 네, KT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도 한화를 상대로 12대 1로 이기면서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하고 6연승. 토요일에 70여일 만에 올라선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위 삼성은 롯데에 7대 10으로 패하면서 KT와의 차가 한 경기 차가 됐고요. 3위는 LG지만 LG가 후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두산에 3대 8로 지면서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1무 2 2패로 마치고 2위 삼성에도 5경기 차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다만 새 외국인 투수 카라스코가 지난 1일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결점 완벽투, 그러니까 안타와 볼넷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선두 경쟁에 희망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4위 두산은 LG전 위닝 시리즈로 LG를 2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고 그 뒤로 5위는 기아, 6위는 한화, 7위 NC, 8위 롯데 순인데 SSG와 키움의 주말 3연전에서 키움이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9위 SSG와의 키움의 격차는 한 경기 반차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0: 예. 자, 미국에서는 72년 만에 여자 프로야구가 부활했는데요. 한국 여자 야구의 에이스죠. 김라경 선수가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왔다고요?
1: 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4개 팀이 경쟁하는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 WPBL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 선수로는 투수 김나경, 포수 김연아, 그리고 내야수 박주하 선수가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리그에 참여하게 됐고 뉴욕의 김나경 선수가 로스앤젤레스전에 선발 투수로 나와서 WPBL 첫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4이닝을 2피안타 4개 볼넷 4탈삼진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WPBL은 7이닝제로 열립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의 경우 4이닝 이상 던지면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나경 선수가 승리 투수를 눈앞에 두기도 했지만 뉴욕이 7회에만 4실점하면서 8대 10으로 패했습니다. 승리 투수는 놓쳤지만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축구협회 청문회로 어수선했던 지난 한 주기도 했죠.
1: 네, 여야가 협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했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이고요. 천안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등이 의혹으로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여러 부분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는데 뭐 카르텔이나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이 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그런데 왜 졌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질의가 이어진다든지 또 고성이 오가는 등 이 대한축구협회의 행정과 한국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되는 모습에 좀 실망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 부분이나 뭐 시민구단 관련 사안들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질의도 있었던 건 맞지만 우리가 더 알고 싶었던 뭐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에서 실제로 어떤 규정이 무시됐는지 협회 운영 과정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은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이렇게 한국에서 한참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올스타 2차전에서 맹활약하면서 MVP가 되기도 했죠.
1: 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최고별들이 모인 올스타팀 주장을 맡고 LAFC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 프로축구 올스타팀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35분만 뛰고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MVP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부 컨퍼런스 1위 팀인 밴쿠버와의 경기에서는 리그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매서운 골감각을 현재 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1대1로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골감각이 살아나면서 이 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11월까지는 우리 대표팀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임시감독 공개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9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후에 절차를 진행하고 8월 말에 임시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뭐 벤투 감독이라든지 포획 감독이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언론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공개 채용에 서류를 접수를 할지는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프로농구 부산 KCC 포워드죠. 최준영 선수가 갑자기 해외 진출을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1: 네, 그것도 농구의 본고장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우승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관심도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게 됐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 하부리그인 G리그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인데 최준영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는 불러주신다면 뛸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최준영 선수가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 대표팀에도 지금 제외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국 진출 도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0: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위한 합동준비단을 출범했다고요.
1: 네, 5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아시안게임에 대한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외교부, 통일부, 대테러센터, 그리고 질병관리청,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준비단이 출범을 알렸고요.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아시안게임에는 11개 종목 1,100여 명의 선수를 파견을 하고 2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18개 종목에 300여 명이 참가를 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아이치, 도쿄, 시즈오카 등 5개 협력지구에서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합동준비단은 구역별 거점을 통해서 행정과 의무 등 선수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교류를 지원하는 코리아하우스를 나고야 항구 인근에 라이브 라고야에서 운영을 하고요. 장애인 아시안게임 기간인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내용은 2026년 근로지원인 및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입니다. 첫째로 근로지원인 우수사례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둘째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는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근속유지 지원, 부정수급 예방 적발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신청서류는 공모 분야별 우수사례 작성 서식이고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8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소속기관의 우편 등 접수입니다. 심사 절차는 우수사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시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근로지원부 031-728-729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사업 소식도 전해 주신다고요?
2: 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

0: 출퇴근 시 소용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입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선정되신 후 UNI 유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이며 UNI 유리카드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카드 웹,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 신청 가능하고 우체국 동행카드는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고용보험 탈락, 수급 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 조건 상실 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병가, 재택 등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hub.kead.or.kr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클릭, 두 번째로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안내드리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하고요.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알아볼까요?
0: 네,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위해 8개 인기훈련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를 안내드리면 훈련 직종은 귀금속, 주얼리 캐드, 스마트 경영, AI 사무기술, 비주얼 영상 디자인, 스마트 가공 기술, 출판 편집 디자인, 발달 특화 훈련, 교원 임용 준비반입니다. 훈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각 훈련 분야별 10명 내외이고 훈련 방법은 집체 교육이고 기숙사 통학 선택 가능합니다. 훈련 기간은 입학 후 12개월이고 발달 특화 훈련은 6개월 이내입니다. 방학 기간은 동계 학예 각 4주간이고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 6시간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위 등급 해당자이고 성별, 학력, 연령, 경력, 장애 유형 정도 무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 수당이 미지급되고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학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가능하고 퇴사 예정이면 선발평가 지원 가능합니다. 훈련 제외 대상은 공단 산하 직업력개발 양성과정 훈련 중이거나 타법령을 통해 훈련수당 지원받는 자이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국비 무료 지원 내용은 훈련비 전액 무료이고 식사 삼식 및 기숙사 무상 제공됩니다.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매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정형 절차 및 일정을 안내드리면 모집기한은 연중 수시 모집이고 입학 선발 평가는 매월 1회 실시됩니다. 입학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쌍곰에서 문서 수발직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사무보조 및 문서관리, 사무실 환경 미화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근무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2시, 오후 근무는 1시부터 5시 중 선택입니다. 근무 시간은 최대 1, 6시간까지 연장 협의 가능합니다. 급여는 시급 12,000원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역본부 026320-70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쌍곰에서 문서수발직 직원을 채용시까지 모집을 합니다. 직무는 사무보조 및 문서관리, 사무실 환경 미화 업무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66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보조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TCC스틸에서 총무사무보조 직원을 8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지출 업무, 행정보조, 사무용품 관리 등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0: 215만 원 수준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 8시간 근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TCC 스틸에서 총무 사무 보조직원을 8월 7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재택근무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채널A에서 시청자 모니터 요원 직종으로 한 명을 8월 4일 1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일 3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9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청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환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나 휴대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전화 좀 걸어줘 이런 적 혹시 없으신가요? 휴대폰을 찾는다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구석구석 찾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일상에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걸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없던 이 디지털 치매라는 녀석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그걸 예방하는 방법 있겠죠? 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하기. 처음부터 어려운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해두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억력 훈련하기. 전화번호 외우기나 스케줄 정리 같은 거를 스마트폰에 맡기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러고요. 일부러라도 자주 쓰는 전화번호나 중요한 약속은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좋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독서나 취미생활 같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디지털 치매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진짜 저야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8월 3일 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꺼내 먹어요.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 공연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M시어터에서 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음악 공연에서는 어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썸머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르티스가 부릅니다. 레드 레드.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이번 달에는 음악 공연의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네. 오늘이 첫 시간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어떤 공연을 먼저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시간에는요. 지난 5월에 세종문화회관 세종M시어터에서 본 공연인데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공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0: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자체가 좀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1: 네.
0: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이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음악회였을까요?
1: 네, 이 공연은요 벌써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음악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연은 어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듯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네. 공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람한 이번 시즌 공연의 주제가 이제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였는데요.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낸 음악을 통해서 어떤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 세계 그리고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음악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각 장애인 소프라노 이정훈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네.
1: 목소리가 정말 어떤 하나의 악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냥 노래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공연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전 최근에 들은 목소리 중에 가장
0: 최고였다?
1: 네, 최고였던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그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치시는 피아니스트 이훈님의 공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손으로 연주하신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소리가 너무 섬세하고 풍부하게 들렸어요.
0: 저는 그 한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하니까 이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한 손이나 네. 아니면 네 손가락으로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1: 맞아요.
0: 또 이렇게 해내시잖아요.
1: 네. 예.
0: 이번 공연에서 그 처음 들어본 악기가 있다고요?
1: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0: 네.
1: 바순과 마림바였습니다.
0: 바순, 마림바? 네. 이름도 처음입니다.
1: 네. 네. 바순은 이제 목관 악기인데요. 이렇게 뭐 금관 악기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소리라기보다는 약간 묵직하고 따뜻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순은 이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울림이 너무 따뜻하고 귀엽게 들려서 너무 기억에 남고요.
0: 궁금하다. 바순만 네.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들려드리고 네네. 싶어요. 정말 그리고 마림바는 큰 실로폰처럼 생긴 타악기인데요.
0: 네.
1: 울림이 되게 맑고 부드러워서 듣는 내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인어공주의 그 OST 언더더시를 연주해 주셨는데
0: 뭐 이런 건가요?
1: 네. 아주 그냥 흥겨웠습니다.
0: 네. 음악회에서 이렇게 뭔가 그 멋진 목소리도 듣고 새로운 네. 악기의 어떤 매력도 알게 되고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악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1: 네.
0: 시각장애인 청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어떤 거요?
1: 이번 공연에는 이제 해설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공연의 의미, 출연진을 소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순과 마림바 같은 경우는 악기 모습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0: 따로 시간을 내서.
1: 네.
0: 그러니까 음악회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악기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 네.
0: 진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1: 맞아요.
0: 네, 진짜예요.

0: 비장애인이라도 몰라요. 네. 그 근데 이런 해설이 있으면 이 덕분에 이제 또 알게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0: 그 매력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더 깊이 느끼게 되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들어선 진짜 완벽한 공연이거든요.
1: 네.
0: 혹시 아쉬운 게 있었나요?
1: 아니, 조금 아쉬운 건데요. 네. 그, 안 보이는 관객 입장에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인데요. 그, 예를 들면, 색소폰 무대 연주에서 색소폰 연주자만 소개가 됐어요. 근데 실제 무대에서는 뒤에 피아노 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0: 오잉.
1: 그래서, 아, 무대에 또 누가 있는 건가?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0: 근데 보통은 다 소개를 해주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0: 그러면 메인이 색소폰이니까 메인만 해주고 좀 넘어가는 느낌으로?
1: 네. 그러니까 아. 배경 음악처럼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여러 연주자가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연주자들이 어떤 배치로 서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없어서 좀 무대 장면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아, 왜냐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담겨지고 그려져야
1: 네.
0: 뭔가 더 풍부하게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음악이. 아,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1: 그 가장 먼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등장하는 모든 출연자를 소개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음악회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1: 네.
0: 진짜 그냥 한마디만 더 하면 되거든요.
1: 네.
0: 어려운 일이 아닌데.
1: 네, 맞아요. 아,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저 안 부르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네. 다 출연자를 소개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여러 연주자나 성악가가 나올 경우에는 누가 어느 위치에 있거나
0: 아.
1: 또 어떤 형태로 무대가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0: 네,
1: 좀
0: 네.
1: 무대를 그려보기가 쉽죠.
0: 그렇죠.
1: 예를 들면 뭐 왼편에는 현악 연주자들이 앉아 있고 중앙에는 소프라노가 서 있고 뒤편에는 뭐 피아노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0: 그렇죠.
1: 말씀해 주셔도 이제 입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연 시작 전에 어떤 조명이라든가 무대 분위기, 출연자의 의상 뭐 이런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데 그죠.
1: 네.
0: 아,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좀 전체적으로 가볍게라도 그리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큰데 그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음악 공연이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듣는다고
0: 아니죠,
1: 생각하시지만
0: 아니죠.
1: 네, 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0: 맞습니다.
1: 조명, 뭐 무대 분위기 그리고 성악가나 연주자의 어떤 표정 움직임 뭐 이런 것도
0: 그럼요.
1: 공연의 다 일부거든요.
0: 맞습니다. 예. 공연 기획하는 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어쨌든 아쉬운 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 예술가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음악 세계를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더 말씀드리면 그 이남현님이란 예술가님이 계셨어요.
0: 네. 이남현.
1: 네. 바리톤 이남현님이신데요.
0: 네.
1: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예술가세요. 앉은 자세로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시면서 그 성악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0: 대단하신데.
1: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아니스트 이훈님 역시 이렇게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계속 이어오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무대에서 가까이 접하니까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가 되게 자연스럽게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0: 네.
1: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 소리를 넘어서 관객들에게도 마음으로 잘 전달된 공연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시즌에도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네. 음악회는 어떻게 보면 귀로 듣는 거니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더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알게 모르게 그걸 하고 있고요. 그죠? 많은 분들이 좀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좀 더 멋진 공연으로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 홉 클럽이 부릅니다. Getting Better.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지의 실장 맡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 및 제품 기획하고 고객 상담하는 업무 맡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시각장애 등록을 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활용하는 것들을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이 좋게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횟수로는 한 15년 정도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공학 업체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예전에 이제 정보화 교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획하고 만든 게 제품이 돼서 나오는 게 일단 제일 보람되고요. 또 그거를 실제로 사용해 주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좋은 경험을 느끼셔서 또 대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일단은 시각장애인한테 사실 보조공학 기기라는 건 필수제라고 보여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공학 기기는 그래서 필수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성이 좀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시각장애 보조공학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오준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도 시각장애인인데 직접 기획하고 만든 제품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요. 앞으로도 사용성 편리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준석 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기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기기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기기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조공학 기기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그 일을 할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만 이런 보조공학 기기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전 진짜 가격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관련 기관의 지원 제도가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넥스트가 부릅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율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화면 해설할 때 네.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네. 혹시 다른 어려움 있나요?
1: 뭐 장소나 건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나와 있어도 이게 현장 사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작가가 어느 호수에 뭘 해달라
0: 호수?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도 이게 호수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풍경이 이렇게 쫙 비춰주면 여기가 강인지 호수인지 뭐 아니면 바다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일부만 잡잖아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강인 건지 호수인 건지 바다인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할 때 뭐 누가 이렇게 감상에 젖은 눈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근데 그거 되게 예민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호수로 그냥 특정 지어서 해버렸어. 네. 근데 나중에 강이라는 게 나오면.
1: 네. 그럴 수도 있고 대사에 나올 수도 있고 너 그 강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기 강 아닌데라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시청자들이.
1: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특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어디 그 물가에라든가 어디든 바다든 어디든 네, 물가에라든가 뭐 수면이 어떻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애둘러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같은 데서 누가 이렇게 뛰어내린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2층에서 뛰어내리는지 3층인지 5층인지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0: 진짜 어렵다.
1: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눈을 부릅뜨고 막 여기저기 장면을 다 찾아서 몇 층인지 결국은 알아내거나
0: 세상에.
1: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0: 약간 높은 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높은 층인지에 따라서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 예, 이게 아찔한 정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영상을 뒤져서 뭐 앞뒤 영상을 다 찾고 다른 회차도 찾고 막 이러면서 그 장소를 좀 찾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설을 합니다.
0: 네. 와, 이렇게 화면 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 듣고
1: 네.
0: 있는데 진짜 신기해요.
1: 네.
0: 그러니까 달리 보여요. 재밌습니다.
1: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틀린 해설을 안 하려고 많이 하고 또 어떻게든 현장감을 살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1: 어떤
0: 그냥 뭔가 해설을 내가 나름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쓰니까 그래도 오류가 적은데 드라마는 이제 뭐 대본을 다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있으면 다 뒤지거나 하는데 대본을 또 일부 받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보안 같은 이유 때문에
0: 네네.
1: 이제 그럴 때는 제일 난감하죠. 이게 틀린 해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수습을 해요. 어떻게든.
0: 그 수습에 네.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1: 네.
0: 하고요.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마지막 선보 감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낡은 상자에서 네. 찾아낸 백도형이라는 명찰의 주인공이
1: 네.
0: 바로 백도아의 형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1: 네. 하경은 그 도아가 죄책감 때문에 파탄고를 천문대로 그 이노베이션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형한테 무슨 죄책감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현재 폐교가 된 파탄고는 7월 7일, 그 저희가 보통 그 7월 7석이라고
0: 7월
1: 하는데
0: 네.
1: 이게 이제 고백데이라는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고백하는 데이로. 이게 여름에 이제 별자리 중에 대삼각형이라는 별자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대삼각형 아래서 파탄고에서 고백을 하면 절대로 이 연인이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속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백데이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폐교가 됐지만 항상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위험하기도
0: 네네.
1: 하니까요. 한편 이 땅콩집 소송을 맡은 수혁이 이제 실제로 집을 좀 살펴보려고 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을 다 보고 나서 수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송하경 씨가 보낸 그 50페이지가 넘는 내용 증명을 내가 밤을 새서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너무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내가 결론을 냈다. 이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 그 50페이지가 그 내용이 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송하경 씨, 백도아 씨가 그렇게 좋아요? 백도아 씨가 좋아서 자꾸 생각나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걸로 읽혀서요.
3: 미치셨어요?
2: 제 직업이 가짜랑 진짜를 골라내는 일로 돈 버는 일이라서요. 물론 거짓을 더 들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로는 두 배를 벌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 뭡니까? 송하경 씨의 진짜 마음은?
3: 팔고 싶은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요. 가짜도 진짜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저는 그냥 이 땅콩집을 떠나고 싶은 것뿐이고요.
2: 알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제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궁금해요?
3: 네.
2: 백두아 씨가 저랑 밥을 10번 먹어준다고 해서요. 여러모로 왕따거든요, 제가.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니, 근데 내 밤메이트는 어디 갔대요?
4: 한밭집.
5: 많이 드세요.
6: 이야, 잘 먹겠습니다.
4: 기호는 인부들에게 삼계탕을 떠주고 도안은 반찬을 채워넣는다.
6: 백두아 전만 먹어, 뭐. 메뉴가 달라진다, 메뉴가. 이 카니까 안 마시고 백이나.
7: 잠깐만, 소장님 막걸리 스톱. 내가 오후에 공구리 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뻔뻔스럽게, 어?
4: 도아가 막걸리를 뺏는다.
6: 그럼 오따구로 화제를 만든가. 네가 먼저 도발했다 아이가.
7: 아이고, 소장님아. 내 먹고 힘내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한 거지. 이러면 다시는 단백질 안 해준다, 어?
4: 도아가 능청스럽게 막걸리를 들며 기호를 쳐다보자 기호가 웃는다. 얼마 뒤 현장 소장과 인부들이 식사를 마치고 음료수를 마신다.
8: 아, 근데 그 아들내미 원래 둘이라 하지 않았나?
6: 응. 둘 맞죠? 그 꼬맹이하고 전마하고. 그 백사장님 찾아온 것 같다 아닙니까?
9: 알라고 하지 마라. 아픈 역사가 있다. 한 놈이 두 놈 역할을 하려니까는 얼마나 힘이 들겠노. 쇠가 빠진다.
4: 공사장 일각.
10: 아, 그리고 여기 도매 관련해서 설명해봐. 천문대꽃은 도미잖아.
11: 학교 컨디션 보면 돔 자체는 평범하게 만들 건데 내부에 빔을 쏘는 게 어떨까 싶어. 악초 놓을 때도 즐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 너 형 있었으면 꿀밤 맞았다. 오늘은 악초 놀아 못 봤지만 다음에는 꼭 보고 말 거야. 이게 별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 어?
11: 오, 아빠 좀 싫은데?
10: 자식이야. 뭐, 또 덤벼. 뭐.
4: 부자가 길을 걷는다.
12: 아줌마가 보리굴비서 왔다는데 한번 좀 자고 가지.
11: 아니, 진짜 내일 새벽 아침에 건축주 미팅 있어서 그래.
4: 기호가 못 믿어 한다.
11: 표정. 아니야, 그런 거. 난 엄마 둘, 아빠 둘 시끌벅적한 거 너무 좋아, 아메리칸 스타일. 다음에 꼭 자고 갈게.
4: 기호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10: 왜? 봐.
4: 기호가 하경에게 온 메시지를 보여준다.
3: 아저씨 덕분에 집이 다 엉망이네요. 제때 팔았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벽지곰팡이고 누구 불러야 돼요?
11: 아, 얘는 맨날 나 대신 아빠를 잡도를 하냐. 무슨 못돼 처먹어가지고. 얘 진짜 웃겨. 내 약점이 뭔지 알고 그것만 찔러대. 아니, 내 말 끊고 싶으면 언제나 형 얘기부터 꺼낸다니까?
4: 기호가 씁쓸하게 웃는다.
10: 너 기억나? 엄마 재혼한다고 했을 때 너 없어지고 우린 그때 아주 그냥 빠개지게 대책회의했었다. 응? 사춘기 백도와 기분 풀어주겠다고 다 같이 캠핑을 가자, 뭐 선물을 사자, 아주 그냥 난리를 쳤었는데. 근데 그때 하경이가 뭘 했는 줄 알아?
4: 과거.
3: 걔는 그냥 집에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바 효과 떨지 말고 평소대로 행동해. 우리가 괜히 오바 떨고 그러면 그 미련 곰팅이는 또 억지로 웃고 의젓한 척하면서 분위기 잡을 테니까.
4: 현재.
11: 걔도 참.
4: 밤. 도아가 운전을 하며 기호의 말을 떠올린다.
10: 땅콩집은 하경이, 화탕고는 도영이 때문인 거야? 거기에 너는 없어?
0: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옛날에는 다른 누구보다 하경이가 도아를 잘

0: 이해하고 있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도아의 아버지 그 백소장인 기호는 도아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영이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하경과 도영이 때문에 너의 그 약간 삶이 이런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어요. 하경은 파탄고에 이제 그 학생들이 또 와 있다 고백돼 있다는 와 있다는 그 민원 전화를 받고 이제 그곳으로 갔다가 그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게 돼요. 하경과 도아가 있던 곳에는 늘 도영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결국 그 장면들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그곳에 이제 도영이도 함께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네. 이 그리고 그 도영이 이제 얼굴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도영의 얼굴이 도아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0: 쌍둥이에요?
1: 네, 쌍둥이였던 거예요. 네, 일란성 쌍둥이였고요. 네네. 하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여름의 시작점엔 항상 저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닮은 듯 전혀 다른 백도영과 백도아가 있었다. 이 세 사람의 과거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2: 야, 너 좀 나와봐. 나도 좀 보게.
3: 너는 그냥 가서 알타르나 봐.
2: 야, 너는 뭐 맨날 나만 보면 알타르 타령을 그렇게. 그 뭔데 그게?
3: 남성학에서는 알타르가 불운의 상징이래. 딱 너잖아, 제수똥.
2: 하, 그럼 넌 뭔데?
3: 난 당연히 베가지. 베가가 저 중에 제일 밝거든. 0.03등급. 전 과목 1등급만 찍는 나한테 딱 어울리지.
4: 너네 그거 아냐? 동양에선 알타이르가 견우고 베가가 직녀야. 어쩔 수 없이 엉아가 대내부 해야겠네. 아예 모자켜.
2: 에? 그래?
5: 도영이 웃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2: 어? 유성우다. 어? 진짜?
6: 그 시절 여름의 대삼각형은 우리를 일컫는 거였다. 1년 중 300일 넘게 떨어져 있는 쌍둥이였지만 별 보는 것만큼은 늘 함께였다.
5: 세 사람이 도아의 집에 사진을 건다.
6: 부모님의 이혼 후 백도아는 엄마를 따라 미국에 남았고 백도영은 아빠를 따라 한국에 왔다. 덕분에 백도영은 나와 함께 땅콩집에 살게 됐지만 여름엔 항상 셋이었다. 언제나 여름엔 백도아가 오기 때문에.
5: 초등학생 도아와 하경이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친다. 도영이 두 사람을 촬영한다.
3: 나도!
5: 도영도 합세해 함께 물장난을 친다. 세 아이의 얼굴에 천진한 웃음이 가득하다. 고등학생인 세 사람이 보드게임을 한다.
3: 왔어! 우리가 이겼다!
5: 도아는 아쉬워하고 도영은 조용히 웃는다.
2: 야, 한 번만 더.
6: 우리 셋은 진짜. 여름마다 늘 함께였지만
2: 그렇지.
6: 가까이 있어도 딱 붙어있지 않으려 했고 떨어져 있어도 그리 멀리 있진 않으려 했다. 그렇게 적정거리를 지키는 게

0: 도아가 하경의 손을 잡자 도영이 굳어진다.
1: 하나 더.
0: 도영은 머뭇대며 사진을 찍고 도아는 하경의 손을 더욱 꼭 잡는다.
2: 그때부터였을까? 우리 삼각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0: 다른 날, 술에 취한 하경이 땅콩집 외담장 위를 걷는다.
1: 너 그러다 자빠진다, 어?
3: 야, 너 완전 제정신이야, 지금. 잘 봐.
0: 하경이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하던 찰나, 외담장에 앉아있던 도아를 붙잡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때마침 도영이 땅콩집에서 나와 밤하늘을 보다가 서로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도아와 하경을 발견한다. 도영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본다.

0: 어두운 새벽 하경이 방에서 잠들어 있다. 도영이 조심스레 문을 연다.
1: 그랬어?
0: 도영이 조용히 웃기만 한다.
1: 백도영이네.
0: 도영이 침대에 걸터앉아 하경을 바라본다.
1: 잠 안 오냐?
2: 송하경, 저번에 너가 가고 싶다고 했던데 그냥 지금 갈까?
1: 지금?
2: 가자.
0: 하경과 도영이 설산을 올라 하늘을 바라본다.
2: 그래서 언제 말해줄 거야?
0: 하경이 머뭇거리며 도영을 바라본다. 도영은 그런 하경을 묵묵히 응시한다.
3: 좋아해. 결국 나는 적정거리를 지키지 못했다. 여름의 대삼각형 아래 새시던 우리는 이제 없다. 다시는 그 여름으로 돌아갈 수 없다.
4: 아니 뭐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누구 탓을 해요? 본인이 입맞춤은 도아한테 하고 고백은 도영에게 한 거예요?
5: 네.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또 이 여자 그 하경의 성격상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한편 하경은 그 파탄구 이노베이션 건으로 이제 원래 파탄면 사무소에 있었는데 파탄 시청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돼요. 본격적으로 네. 그 일을 해야 돼서 이제 담당자가 돼서 갔는데요. 시청 과장인 예인이 하경의 그 하경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도아 소장한테 찾아가서 직접 계약서에 도장 받아와라. 이제 둘이 계속 이제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4: 네, 네. 네. 그 설마 부탁을 도아가 한 거예요?
5: 네.
4: 도아가 야, 계획적이네.
5: 네, 예은이 네. 뭐라 했냐면 백소장이 그러니까 도아가 네. 송주무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나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경이 이제 한운서 없이 도아의 건축 사무소인 이름이 플루토 아틀리에거든요. 네. 그 플루토 아틀리에로 찾아가요. 그래서 도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4: 기에베스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3: 백도아 정말로 안 꺼질 거지?
0: 도아가 눈썹을 찌푸린다.
3: 그래서 담장 고치고 집 고치고 폐교 고치고 그 다음에 뭐 고치게?
2: 너 그리고 나 네 말 잘 들어서 이렇게 꼬인 것 같아 내내.
3: 뭐?
2: 네 말대로 내가 네 옆에서 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물론 나도 그렇고.
0: 하경이 도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본다.
2: 떨어져서 우리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
3: 그래서 너랑 붙어있으면 행복해져?
2: 모르지.
0: 하경의 착잡한 눈빛이 도화에게 향한다. 도화는 수탁자 백도화라고 적힌 란에 사인을 하고 하경은 의연하게 쳐다본 뒤 그녀에게 다가와 계약서를 내민다. 하경은 도화를 냉랭하게 쳐다보다가 계약서를 확 낚아챈다.
2: 계속 붙어서 나 미워하다 보면 네 마음도 언젠가 보이겠지. 그러니까 넌 나 미워해. 이 여름 동안.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0: 도화를 바라보던 하경의 눈동자가 복잡한 감정들로 일렁거린다. 과거, 설산.
3: 좋아해. 그날 나의 고백을 후회한다.
0: 현재, 하경과 도화가 서로를 바라본다. 과거, 하경과 도영이 설산에서 마주본다.
2: 이제야 말했다.
3: 백도영. 있지. 나는 백도아가 좋아.
2: 그것도 이제야 말했네. 넌 내내 백도아였는데.
0: 도영이 엷은 미소를 띠며 하경에게 한 발 다가서더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경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다른 날 눈 내리는 마당.
1: 언제 올 건데?
0: 짐을 가득 든 도영이 하경을 돌아본다.
2: 다음에 3시

0: 그래서 같이 꼭 별 보러 가자. 그때까지 백도아랑 땅콩집 잘 지키고 있어.
1: 하경은 섭섭한 눈길로 시선을 돌리고 도영은 돌아서서 걸음을 옮긴다.
2: 야 백도야,
0: 여름에 꼭 돌아올게. 그때 셋이 다시 꼭 뭉치는 거다.
1: 도영은 입술만 깨무는 하경에게 손을 흔든다.
3: 왜 잊어버리고 싶은 일은 잊어버릴 수 없고.
1: 현재
0: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3: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는 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그런데 난 너가 돌아온 순간부터 나는 백도아가 좋아. 그날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다.
4: 와우, 하경이 도영한테 난 도아가 좋아.
5: 네, 그렇게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4: 아하, 전 또 잘못 알았잖아요.
5: 네, 그렇죠. 네. 그, 시청자들도 아마 다 이렇게 오해하는 상황으로 네, 작가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결국은 하경이 좋아했던 건 계속 도아였던 거죠.
4: 어머, 일편단심이었네.
5: 그리고 도영은 약간 그 성격이 이제 차분하고, 도아하고는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도영은 굉장히 차분하고 별을 좋아하고 이런 그런 성격, 굉장히 둘이 다른 이제 쌍둥이지만 그런 성격이었고, 그 도영과 또 도영은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또 하경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계속 이제 도영은 옆에서 지켜봤던 거죠. 이 둘이가 이제 그런 사이였던 거를.
4: 설마 근데 도영은 또 하경이 좋아했
5: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아, 표현을 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근데 또 약간 눈빛은 좋아하나 뭐 잘 모르겠는 약간 이런 이제 애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4: 예. 네.
5: 하경이 이제 그렇게 내내 그 도영을 도화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그 밝혀지는 상황에서 이제 도화가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거든요. 자기 내레이션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장면 마지막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2년 전 도화가 뉴욕의 건축 사무소에서 통화 중이다.
0: 정리 다 됐는데 아직은 생각 중이야.
6: 무슨 생각?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0: 계획이 필요해서 그래. 올해 여름은 좀 달라야 했다. 작년 여름엔 장마가 좀 길었었다.
1: 도아가 캔맥주를 딴다.
0: 하늘이 노상 우중충해서 별도 아예 안 보였다. 내 생애 가장 무덥고 재미없는 여름이었다. 이게 다 성호경과의 100번째 전쟁을 끝내지 못해서 그런 걸까?
1: 1년 전 한국, 플루토 아틀리에.
6: 네 명의로 해달라고? 지금 바로?
0: 아니, 곧 성호경이 위임장 넘겨달라고 할 거야. 뒤에 해줘. 이거 파일로 올려주세요.
6: 하경이가 땅콩집 할까 봐 그래? 아빠가 위임장 안 써주면 되지.
0: 그러면 아빠랑 싸워야 되잖아. 그래봐서 성호경만 더 힘들어. 주변에 남은 어른이라고는 아빠뿐인데 아빠랑 싸워봐. 걔 마음이 어떻겠어? 나랑 싸워야 돼, 걔는.
1: 며칠 전, 파탐 연사무소 앞.
7: 저요. 이 동네 17년 차입니다. 선생님들도 분명 해내실 겁니다.
0: 서울의 6월은 아직 예열 중이다.
7: 할 수 있다!
1: 도아가 하경을 지켜본다.
0: 내가 여름보다 좀 더 뜨거울지도. 하지만 7월쯤 되면 파타면의 여름도 꽤 사나워질 거다. 더 꼼꼼히 대비하는 수밖에.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다. 다치는 것 정도는 각오하고 왔으니까.
1: 2년 전 상복 차림인 하경과 검은 정장을 입은 도아가 절 한편에서 마주하고 있다.
3: 백도 형 죽었다며? 7년 전에. 맞아.
1: 도아가 시선을 떨구고 고개를 숙인다.
3: 너 왜 그동안 나한테 백두영인 척한 거야? 이유가 뭐야? 왜 그동안 나한테 백두영인 척 편지 쓰고 메일 보내고 왜 도아까지 한 거야? 왜?
1: 하경이 도아의 가슴을 친다.
3: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나도 나 백.

0: 아무도 안 다치게 하려고 용쓴 결과가 겨우 이거였기 때문에.
1: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2: 하경은 떠나고 도화는 우두커니 남는다.
0: 그러니까 넌 나 미워해.
2: 현재 아뜰리에 소장실.
0: 이 여름 동안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2: 도화가 단단한 눈길로 하경을 응시한다.
0: 성호연과 나의 100번째 전쟁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됐다.
3: 아, 2년 전에 도영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도화가 하경이한테 도영인 척을 했네요. 네,
4: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이제 하경이 너무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3: 아, 아니, 뭐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그 한들
4: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도화가 보면 하경에게 그 도영이인 것처럼 편지도 썼고 또 메일도 보냈고 통화까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경이 도저히 그 상황을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거였죠. 도화는 하경에게 이제 송하경 인생에 미워할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마음껏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러면서요. 하경이 묻습니다. 그게 네가 날 좋아하는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3: 하경이가?
4: 도화는 넌 네 마음대로 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를
3: 뭘
4: 하죠.
3: 버텨요?
4: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상황들은. 네. 이 도화의 말 속에 보면 이제 뭔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계속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하경이 도저히 이 상황을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그 이제 시장한테 이관 요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3: 근데 하경도 나 같으면은 그냥 계속 마주치면서 뭔가 해결을 할 텐데.
4: 네, 자꾸 회피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마주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탄고 프로젝트를 이제 이관하려는 요청서를 썼는데 그 하필 그날 시장이 불러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 도화도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장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주 기대가 크다. 이 파탄고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래서 건축 대상까지 받게 되면 내가 다음 달이 시장 선거인데 유리한 상황으로 국면으로 접어들 거니까 내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화이팅을 외쳐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경이가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맡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그 도화는 항상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 네. 그 뜨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 텃세를 보여주겠다. 텃세를 보여줘서 곧 네가 여기를 뜨내기인 네가 여기를 떠나게 내가 해주겠다.
3: 내가 이제 나가기엔 좀 힘들어졌고
4: 그러니까.
3: 너를 보내버리겠다.
4: 네,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어떤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얘가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셨던 것처럼 도화는 항상 하경의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요.
3: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시장을 만난 것도 보통 수가 아닌데.
4: 네. 그리고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경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도화의 계획보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3: 네. 지금까지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화면의 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자, 끝곡으로요. 마지막 썸머 OST 중에서 헤이즈가 부르는 사랑이었던 거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호기심으로 떠날 나의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아웃사이더는 자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나의 자아를 발견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콜린 윌슨, 아웃사이더. 생각 없이, 실속 없이 겉으로만 멋을 부리던 20살에 만난 단어, 아웃사이더. 구괴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울림이 너무도 쿨하고 힙하게 들려서 그때는 개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상태로 무조건 아웃사이더처럼 보이고 싶어 했었다. 그전까지 내가 좋아했던 단어는 이방인,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불어로는 에트랑제였다. 영어의 스트레인저보다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프랑스어의 에트랑제라는 발음이 좀 더 나의 허영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았다. 한동안은 내가 사드렸던 책들의 속표지에 이름 대신 프랑스어로 에트랑제를 적어 넣어 장서인을 대신하기도 했다. R 발음을 원어민처럼 해보겠다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리고 이방인인 듯 아웃사이더인 듯 턱을 살짝 들어올리고 친구들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모두 헛되고 부질없는 제스처였지만 그런 추억의 한 자락쯤은 누구나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트레인저와 에트랑제는 인터넷 문화 초기에 닉네임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스트레인저님, 에트랑제님 등등. 아웃사이더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비서인 유능한 AI 에이전트에게 답을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두 단어 모두 주류와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뉘앙스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대답을 들고 왔다. 아웃사이더는 특정 집단, 분야, 사회 규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또는 문외한의 느낌이 강하고 이방인은 타자, 낯선 사람, 소외된 존재로 더 넓게 쓰인다는 설명. 나의 영어 사전에서 아웃사이더를 검색하면 아웃사이더, 이방인을 검색하면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폴리너라는 단어들을 보여준다. 아웃사이더와 이방인. 두 단어를 모두 사랑하는 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두 단어 사이를 공평하게 오가는 편. 아웃사이더는 영국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공업학교를 다니다 16세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독서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던 콜린 윌슨이 25살에 출간한 데뷔 평론집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콜린 윌슨은 그가 읽은 책의 등장인물들을 분류 분석하고는 아웃사이더적 인간은 자연히 방황하게 되며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끝없는 순례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을 읽었던 20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가며 다시 읽은 콜린 윌슨의 책에서 비로소 나는 아웃사이더의 정의를 확인했다. 아웃사이더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며 통속적인 사회 생활이 헛되다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콜린 윌슨이 만약 내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결정 장애로 인해 아직 방황 중이라는 답을 제출하려고 한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왔으니 이제 인사이더 탐구 생활을 시작할 때인가? 콜린 윌슨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야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침내 진지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에 지속적이고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10대의 번민을 겪은 후 마침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결국 자신이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새롭게 시작하기가 수월하며 시작을 해야 무엇이든 시작된다. 그러니 시간 낭비를 멈추고 항구를 떠나는 느낌을 맞이하려면 화수분처럼 흘러넘치는 나의 호기심으로 떠날 항구부터 찾아야겠다는 것이 결론.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헛물을 켜고 그로 인해 현타가 오더라도 호기심은 나의 시작이요 끝이므로. 헛물 원샷 때리기 요법도 생의 활력을 가져올 때가 있으니 가끔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다. 물론 오남용은 금물.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몸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 이국의 문화에 푹 젖어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 분야를 넓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와카야마 마사코.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평생 근무하던 미쓰비시 은행에서 60세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마사코 할머니. 마사코 할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기에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 소일거리로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폰용 게임 앱까지 개발해버리다니 스고이, 스바라시. 마사코 할머니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의 롤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작년에 나는 그녀의 테드 도쿄 강연 영상을 봤다. 그리고 며칠 후 신주쿠 애플 매장에 갔다가 그녀의 숏컷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나이 든 여성 직원을 발견했다. 혹시 마사코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 말을 걸어 확인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 마사코 할머니는 이미 80을 넘긴 나이이므로 애플 매장에 그것도 신주쿠점에서 일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 직원은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까지 마사코 할머니와 완전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운 포즈의 사진도 몇 장 남겼다.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인 마사코 할머니가 권하는 대로 해외 문화에 딱딱해지는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길을 나서볼까? 아, 그런데 어쩌나. 그녀의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해외 문화에 적셔지기 프로젝트의 최초 거점 도시인 도쿄에 살고 있었으니. 게다가 초급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20세에서 30세까지의 동급생들과 하루 반나절을 함께 지내고 있다. 총기 있는 그들 사이에 끼어 총기를 허가받지 못한 머리로 머리 싸매지 않는 공부를 하랴 새로운 공간을 찾아다니며 나와바리 세력권을 넓히랴 하루를 48시간도 아닌 72시간처럼 보내며 정신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걸. 너무 즐거워서 그랬는지 써야 할 원고는 안 쓰고 돈만 썼다. 주어진 삶이 한 번뿐이라는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곡 히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원히트 원더 아티스트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곡 열심히 불러 히트시키고 한 방에 가버리는 것. 한 번도 불행의 간섭 없이 마냥 행복하게 어른의 시간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믿는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이듦 혹은 늙음 속에서 비참과 실망의 경지를 오가며 젊음에게 플러팅하다가 까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상 최고의 사랑을 나의 삶에 퍼부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상이 나를 빅박치게 할 때는 여든이 넘어서도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라는 마사코 할머니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상의 끝, 영원의 벼랑까지 되는 대로 가버리라. 어차피 우리가 타고 가는 삶이라는 자동차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후진 기어가 없었다.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1: KBS 오디오.
2: 야.
0: 회의론자는 회의에서 빠져나와 철학책을 손에 들기. 나이 듦은 비굴해지는 일도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자신이란 이미 사라진 자신의 환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맞추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노년을 즐기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가와 히토시, 조윤주 옮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서점 신간 코너에서 노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적힌 어떤 글. 지나치게 건강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이 한 줄 카피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놔주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뭘 읽은 건가 싶은 글을 발견하면 눈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긴장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도 글자를 잘못 보고 엉뚱하게 읽어서 친구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했던 일이 많다. 가령 효미역이란 식당 간판을 효대역이라고 읽고는 나모르게 새로 생긴 대학, 효대학 근처? 지하철역 이름인 줄 알았다거나 미역국 전문 식당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저 재미있다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고속 노화로 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한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 모골 송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해피하지 않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는데 독서 탐식증이 줄어들지 않으니 나의 고뇌 또한 늘어날 밖에.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눈 밟지 못한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나와 친해지는 법을 알지 못해 나와 헤어지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 it's so sad, so sad. 본질은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방식만, 생활하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걸까? 어떻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 그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듯. 본질이 사라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비굴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바로 심혜경 작가가 지금껏 만난 쉬운 8권의 책 속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힙한 책 읽는 할머니이자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의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58권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내 이름은 오수림. 거북중학교 3학년이다. 그리고 이곳은 거북로 12길에 있는 필로티 구조 4층 건물 술래씨가 사는 술래주택이다. 나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있는 삼겹살 파티 공지문을 술래씨를 대신해 붙이고 있다.
1: 아이고, 어째 좀 삐뚤게 붙인 것 같네.
0: 어쨌든 붙였으니까 약속한 대로 거북시장에서 핫도그 사줘야 해.
1: 오늘 저녁 7시 옥탑 정원에서 삼겹살 파티합니다. 아유, 나는 파티라는 말 마음에 안 들어. 잔치라는 멋진 우리말도 있잖아.
0: 그렇게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꼰대!
1: 뭐야?
0: 아, 빨리 가자, 슬래시. 나 배고파.
1: 그래.
0: 그런데 이렇게 베풀기만 하면 돈 안 아까워? 매달 깜짝 놀랄 만큼 삼겹살 사고 남은 건 비닐 가져와서 공평하게 담아 나눠주잖아.
1: 베푸는 거 아니야. 같이 먹는 거지. 같이 먹으려고 사는 거야.

0: 아니 내가 소문 듣고 멀리서 왔잖아.
1: 그러셨어요? 예쁘게 드릴게요.
0: 그래요.
2: 안녕하세요.
1: 어머 슬리 씨,

0: 머리 하시게요?
1: 종이 붙여놨다고.
0: 종이요?
2: 삼겹살 파티한다는 종이 붙여놨다고요.
0: 아, 몇 시인데?
2: 7시요.
1: 늦지 말고 와.
0: 가시게요.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쌍화차 사뒀어요.
1: 안 돼. 수림이 핫도그 사줘야 돼.
2: 안녕히 계세요.
0: 네, 가세요.
3: 손녀야?
0: 아, 손녀는 아니지만 손녀만큼 애살맞게 챙기세요.
3: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대?
0: 궁금한 것도 많으셔라.
3: 아니, 하도 소문이 많길래 그러지.
0: 소문 때문에 오셨다더니 우리 미용실 소문이 아니라 술래씨 소문 듣고 오셨나 봐요.
3: 술래씨?
0: 네, 그렇게 부르라 하세요.
3: 아이 근데 여기 주택 들어가는 게 장기 전세 붙는 것보다 어렵다며.
0: 자, 입 다무세요. 머리카락 들어가니까.
2: 1층 하나 있는 12평 상가는 10년째 조은영 헤어가 입점해 있다. 그리고 은영 아줌마는 순례주택 유일한 더블 입주자다. 1층은 미용실, 202호는 살림집.
1: 그때가 조은영 원장이 서른 중반 됐을 거야. 어린 남매 혼자 키우는데 미용실 차리고 나면 돈을 더 빌릴 데가 없다잖아. 더 빌릴 데 없다는 건 이미 미용실도 빌려 꾸몄다는 말이고.
2: 그래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202호도 내준 거야?
1: 응. 근데 2년 만에 보증금 채워주더라. 머리하는 솜씨가 있었던 거지.
2: 그래서 아줌마가 살짝 술만 들어가면 순례주택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거구나.
1: 다른 사람들한테 그 조 원장 앞에서도 모르는 체 해?
2: 우스림을 어떻게 보고.
1: 잘 안 웃어 그렇지 잔정도 많어. 싫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철만 바뀌면 염색 파마 무료로 해준다고 내려오라고.
2: 순례씨 백발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1: 이 흰머리는 내가 열심히 떼밀고 산 증거야. 그리고 새신살 때 물이랑 세제를 너무 썼어. 염색이라도 안 하고 살고 싶어. 여기 상추 얼마예요?
4: 얼마나 살 거예요? 얼마나 사는지 보고 1,000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1: 1,000원 더 받고 여기 있는 상추랑 깻잎 다 줘요.
4: 다?
2: 오늘 순례주택 삼겹살 파티 하거든요.
1: 파티란 말 영 마음에 안 들어.
2: 알았어. 삼겹살 잔치 하거든요. 됐지?
1: 됐어.

0: 핫도그 맛있겠다.
1: 저녁에도 삼겹살 먹는데.
0: 삼겹살 기름이랑 핫도그 기름은 달라.
1: 살쪄.
0: 나는 안 쪄.
1: 하긴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잠시도 가만히 못 있으니.
0: 순례 씨는 75이다. 젊은 시절엔 새신사였다. 아니, 유능한 새신사였다. 그건 순례 씨의 피 안 섞인 동생이자 302호 사는 길동 할머니가 귀에 딱지 않도록 말해줘서 알았다.
2: 우리 언니 솜씨가 얼마나 좋았는데. 때밀어달라, 마사지해달라. 손님 줄이 목욕탕 골목 나와 버스 정류장 앞까지 섰다니까.
0: 심하게 과장이 섞인 것 같지만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2: 그러니까 새 신사가 건물을 올렸지. 아마 전국에 떼밀고 마사지에 건물 올린 여자는 우리 순례 언니밖에 없을 거야.
0: 순례 씨는 45살에 1층 양옥집을 샀다. 그런데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소위 대박이 났다. 받은 보상금으로 건물을 올렸다. 그것이 순례 주택이다.
3: 자, 여기 핫도그 나왔어요.
0: 감사합니다.
4: 순례 씨,

0: 한잔 드셔.
1: 아유, 아유, 싫어, 싫어.
0: 별 수 없지. 잘 먹겠습니다.
1: 아니, 뜨거워. 불어가면 먹어.
0: 건물을 올렸지만 술래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1: 사람이 주책 없이 착해 그렇지 뭐. 땀 흘리며 버는 돈만 진짜 내 돈이라 생각하나. 하긴 그 덕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와 사는 거지 뭐.
2: 삼겹살이 좀 적은가?
0: 어? 안 적어. 지금 산 것도 너무 많아. 너무 무거워. 우지부지 무거워.

0: 이야, 오늘 쑥 죽이네 이거. 다들 언제 오시나?
1: 자자, 홍길동이 김치 왔습니다.
0: 아이고, 이거 고기보다 더 반가운데요?
2: 유난히 홍길동 할머니의 김치를 좋아하는 박사님은 301호에 사신다. 직업은 대학 시간 강사.
1: 박사님 때문에 반쪽 더 잘 나왔어.
0: 아이고, 제 이름은 허성우라니까요.
1: 아, 우리끼린 박사라 부르기로 했잖아. 그리고 진짜 박사님이고.
0: 아이, 부끄러워 그렇죠.
1: 박사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왜 부끄러워?
0: 아, 뭐 학위 받고도 시간 강사나 알바나 하니까.
1: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오던 복도 나가니까.
0: 아, 예, 알았어요.
2: 오늘은 어디 알바하셨어요?
0: 아, 입주 청소. 평수가 커서 고생 좀 했어.
2: 아, 청소하니까 생각났는데 은영 아줌마가 이번 달 청소비 냈는지 물어봐달래요. 청소를 잘하는 박사님은 가구당 2만 원씩 받고 순례주택 계단과 엘리베이터 청소도 맡아서 하신다.
0: 아직 안 내셨어?
1: 아, 왜 조원장이 직접 안 묻고?
2: 아, 물어야지 생각만 하다 까먹는데요. 그러다 집에 오면 생각나고 박사님 오면 또 까먹고. 그래서 저한테 말해둔다고.
1: 수림이, 네가 울 순례주택에서 엉덩이며 입이며 제일 가벼워서 그렇지.
2: 뭐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렇겠죠?
1: 아이, 근데 아이, 조 원장은 나이도 어린 게 벌써 그러면 어떡해.
2: 원장이 47인데요?
1: 아이, 너한테는 많지 나한테는 어려. 애기야 애기. 이제 젖된.
2: 맙소사.
3: 아이고. 불 붙였어?
0: 아, 술래씨 오셨어요. 이제 고기 얹으면 될 것 같아요.
3: 자, 보자. 다 왔나?
1: 아이, 길동 아저씨는? 속 비우고 온대. 작정하고 먹을 건가 봐.
3: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1: 아니, 영선 씨가 아직인 것 같은데.
4: 저 여기 있어요.
2: 401호에 혼자 사는 영선 아줌마는 말이 없다. 그저 내가 아는 건 옥탑방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옥상 정원 산책을 좋아한다는 것뿐.
1: 아유, 깜짝이야. 하도 조용히 있었는지도 몰랐네.
3: 그러면 이제 조 원장이랑.
2: 조 원장 왔어요.
5: 홍길동이 남편도 왔어요.

0: 이건 드세요.
1: 많이 먹어.
0: 이게
1: 맛있네. 그래, 내 김치야, 내 김치.
2: 아유, 오늘 그 고기 반은 더 남겠네.
3: 아이, 비 오고 왔다더니 왜 몇 점 못 드세요?
2: 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고기 기름 좋지도 않고 붕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걸린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쉽대요.
1: 재수 없는 소리 마. 들어오는 복도 나가니까.
3: 아이고, 깜짝이야. 아, 이게 젊을 때나 늙어서나 이 목청은 지치지도 않아.
1: 그런가?
4: 근데 아줌마, 진아는요?
5: 아, 도서관 갔어. 뭐 꼭 봐야 하는 쓰레기 책이 있더나 뭐라나.
6: 그 진아는 정말 꿈대로 환경공학자 될 것 같아요. 어?
5: 에휴, 돈 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3: 아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5: 하고 싶은 일이 돈까지 되면 더 좋죠.
1: 그건 맞아. 돈 필요 없다 해도 돈 나고 사람 났어.
6: 아니, 사람 나고 돈 난 게 아니라요?
1: 나는 돈 나고 사람 났다에 한 표야.
3: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

0: 있어.
1: 아, 언니는 하나님 부처님 현신한 사람이라 그럴지 몰라도 나는 진절머리나게 가난했어서 원 없이 벌어보고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네.
2: 지금 저랑 비슷하시네요.
3: 병아 오빠도 진아랑 같이 갔어요?
2: 응, 보디가드로 따라 보냈어. 도서관 근처가 밤에 좀 으슥하잖아. 에?
4: 순순히 가요? 원래 그 나이 때는 남매끼리 잘 안 다니는데.
2: 사실 안 가면 미용기술 안 가르쳐주겠다는 협박을 좀 했어요. 아, 참 청소비. 여기요.
4: 아, 예.
2: 2만 원 드렸어요.
5: 예, 2만 원 받았습니다.
6: 여기 정인도 있습니다.
1: 아이, 잠깐. 아, 영선 씨 아직인 것 같은데.
7: 저 여기 있어요.
1: 아유, 깜짝이야. 하도 조용히 있었는지도 몰랐네.
7: 좀 전에도 그 소리 하셨거든요.
1: 아유, 내가 그랬나?
8: 아이고, 이 정신머리.

0: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 두부가 두 개씩 봉투에 담겨.
1: 응? 슬레스 졸려? 나 갈까?
2: 아니야. 너무 일찍 자면 너무 일찍 깨더라. 남들 잘 때 혼자 깨있는 것만큼 곤혹스러운 것도 없어.
1: 할아버지 없어서 더 그렇지.
2: 승갑 씨는 9시에 딱 자고 6시에 딱 눈 뜨는 사람이라 일할 때는 별로 도움 안 돼.
1: 승갑 씨는 나의 외할아버지다. 순례 씨의 오랜 연인이기도 했던. 둘은 결혼하지 않은 채 20년을 함께했다. 어쨌든 할아버지랑 순례 씨는 내가 아는 최장수 연애 커플이었어.
2: 길동이는 나보고 정량 연애한 거 아니냐고 순례주택 관리 공짜로 맡기려고.
1: 그래서 뭐라고 했어?
2: 그래 맞아 정량 연애 이랬지.
1: 그랬더니?
2: 옆에서 듣고 있었던 승갑 씨가 그러더라.
3: 정량 연애를 왜 저 같은 사람이랑 합니까? 순례 씨 아깝게.
1: 아, 아무튼 할아버지는 유머 감각이 꽝이야.
2: 꽝이라도 좋으니 있었으면 좋겠다.
1: 언젠가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었다.
3: 수림아, 이 할아버지는 순례 씨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그래야 순례 씨가 나이 들어 아플 때 내가 간병해 주지.
1: 하지만 할아버지의 소박한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으니까.

0: 예! 수리마!
1: 어? 구복분식 사장님이다. 아! 안녕하세요. 장사 끝나셨어요?
2: 에휴, 장사가 끝이 어딨어. 손님 오면 밤이고 낮이고 여는 거지. 그건 그렇고 고기는 많이 먹었니?
1: 어? 어떻게 아셨어요?
2: 치, 옥상에서 그렇게 불 피워 구워대는데 왜 몰라? 응? 그래, 응? 201호 얘기는 좀 나왔어?
1: 201호는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곳을 노리는 희망 입주자는 거북분식 사장님을 비롯해 어림잡아 예닐곱은 되는 것 같다. 아직요.
2: 에휴, 도통 정리가 안 되시나 보네. 하긴 함께한 세월이 얼마야. 그래도 라면 사리부터 순대 간까지 응? 내가 서비스 챙겨드린 거는 그거는 응, 잊지 않으셔야 할 텐데. 응?
1: 그 왜 그렇게 순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 너는 몰라서 묻니? 아니면 요 입심심해서 묻니? 봐라, 응? 임대료 싸지? 와이파이, 옥탑방, 옥상 정원도 공유할 수 있지?
1: 그쵸?
2: 어디 그뿐이야? 미용실 할인권에다가 그리고 그...

0: 됐다. 됐어. 혼자 짝사랑하면 뭐해. 한번 들어앉은 세입자들은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
1: 그럼 전
0: 그래 조심히 가. 아유, 야 들어와서 떡볶이 먹고 가든가.
1: 아니에요, 배불러요. 안녕히 계세요.
0: 어 그래.
2: 얼마 전 술래씨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 그건 바로 술래씨가 개명을 했다는 사실.
3: 술래씨 원래 김술래 아니야?
4: 맞아. 김술래에서 김술래로 개명을 했지.
3: 어? 그게 무슨 말이야?
4: 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뜻의 술래에서 술래자 술래로 바꿨어. 뭐 그러니 김술래는 계속 김술래지.
3: 특별한 이유가 있어?
4: 남은 인생은 지구별을 여행하는 술래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5: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2: 그런 술래씨가 사는 따뜻한 술래주택을 떠나 나는 또 다른 우리 집으로 간다.
1: 아,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3번째

0: 승범은 지역신문에 석보를 찾게 된 경위를 인터뷰했다. 약초 공부를 할 겸 아미산을 등산하다가 실수로 다리를 다쳤는데 그곳에서 목 없는 석부를 발견. 그 자리에서 방긋 웃는 그 얼굴에 플래시가 터졌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말끔한 모습으로 찍은 상반신 사진이 지면을 장식했고 그 홍보 효과로 환자가 늘어난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대기실이 북적북적하던 날 송기훈의 말대로 제 날짜에 제1한방병원 병원장인 김진태가 왔다.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과 함께.
1: 자네 다시 서울에 돌아오지 않겠나?
0: 송기훈과 정미가 말한 대로 승범은 그의 인정을 받았다.

0: 요즘엔 바빠서 승범은 점심시간에만 잠깐 한약방으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잠시 공실과 휴식시간을 가졌다. 수정과 했던 내기는 승범이 이겼다지만 그렇다고 사람 환자 대비 귀신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생각보다 옛 귀신들이 많아 사고방식이 그 시대에 멈춰있는 경우였다. 구관이 명관이라나. 여기서 진정한 승리자는 박 씨였다. 원하던 손을 가졌으니 말이다. 비록 의술하지만 그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1: 내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산을 헤집어 다녀서 그 한을 풀어줬건만

0: 썰렁했다. 귀를 쫑긋 세워 수정이 한약방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찾았다. 고요한 것이 사무실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날 수정은 다리를 다친 승범을 두고 산에서 내려갔다. 정말 가냐고 소리치는 승범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물론 핸드폰으로 119 구급대를 불러 따로 고생은 하지 않았으나 그 매몰찬 뒷모습에서 자신을 버리고 가던 엄마가 떠올랐다.
1: 외로움을 타는 게 석불인지 나인지.
2: 요즘 나름대로 바빠서 그래. 예민하니까 괜스레 마주치지 말고 그냥 가. 자네도 바쁘지 않아?
0: 승범이 수정을 찾는 걸 눈치챈 공실이 다독였다.
1: 아니, 그건 그렇습니다만.
2: 걱정하지 마. 귀신 환자 거는 이후에도 내가 잘 빼돌려 볼 테니.
0: 그 말에 승범은 잠시 멈칫거렸다. 공실에게 곧 서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웃었다. 결정되면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았다.

0: 문을 열어두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수정은 낡은 나무 문을 열고 한약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에게서 창기가 서린 물비린내가 풍겼다. TV에서 눈을 뗀 공실은 빗자루를 드는 수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1: 창작들도 함께 있었다.
0: 아침에도 바닥을 쓸고 걸레로 곳곳을 닦았음에도 수정은 다시 그 일을 반복했다.
2: 야, 아이 쉬엄쉬엄해. 어차피 주인처럼 낡은 한약방 쓸고 닦아서 뭐해.
0: 대답 대신 수정은 기침했다. 요즘 기침을 하는 일이 잦았다. 새벽엔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잡고 뒹굴어 놓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한다.

0: 기어이 걸레질하는 손길이 거칠었다.
1: 고집하고는.
0: 입술을 삐죽이며 공실은 아예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등을 돌렸다.
1: 답답해 또 죽느니 안 보고 말지.
0: 그러나 아무리 TV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해도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자신이 살아라도 있으면 뭐라도 도와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그래서 괜스레 부하가 치민다.
1: 정 못하면 한의사 선생한테 얘기를 하든가.
2: 말했단 봐.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1: 아니, 아 왜 그래? 자기처럼 귀신 보겠다. 침술도 뛰어나겠다. 돈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만하면 성격도 좋고.
2: 돈 좋아하는 인간 중에 좋은 놈 하나 없어. 너무 믿지 마.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0: 공실은 입을 딱 벌렸다.
1: 아니, 그간 그렇게 겪어놓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2: 둘이서도 뭔 얘기가 오갔으니 붙어있는 거 아니겠어?
0: 그 말에 열렸던 입이 딱 다물어졌다.
1: 뭐 그건 그렇지만, 아이 그게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인가? 이게 다 저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0: 그러나 여기서 더 얘기했다간 정말 쫓겨날 것 같아서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2: 뭘 어쩌자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뒤통수 맞기 전에 정을 끊어. 너도 욕심 같은 게 있으면 버리고 나 죽으면 저승이나 같이 가.
0: 수정은 걸레질하는 손에 잔뜩 힘을 줬다. 주름진 손등위로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다. 등 뒤로 공실의 시선이 느껴졌다.
1: 곧 죽을 사람. 살려주지는 못해도 소원은 들어줄지 누가 알아. 쉽게 저승길에 갈 수 있겠어? 아니, 네 죽은 아들은 어쩌고.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그냥 풀어. 그냥 한의사 선생을 믿어.
2: 아이, 쓸데없는 소리.
0: 수정이 가슴을 부여잡았다. 한순간에 그 몸이 무너졌다.
1: 고 선생!

0: 수정은 눈을 떴다. 아득한 꿈 저편으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아쉬움에 눈을 감았다. 어둠은 다시 꿈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잠시 뒤 눈을 뜨니 익숙한 방의 천장이 보였다. 창으로 새벽의 빛이 스며들었다. 도통 이곳으로 와 누운 기억이 없다. 그러나 드문드문 공실의 울음과 승범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다. 암이라고 말하는 공실의 목소리를 타박하려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 누가요?
0: 멀어지는 승범의 목소리에 코웃음이 났다. 자신에게 위암 말기를 선고하던 의사에게 똑같이 되물었었다.
2: 누가요?
0: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니 드디어란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묵직한 돌덩이가 명치 끝에 내려앉았다. 근래 조급함으로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좀 더 젊었다면, 좀 더 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았다. 어떻게든 그 전에 죽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잡고 싶었다. 머리맡에 놓인 시계의 초침이 맥없이 흘러갔다. 다시 새벽이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현기증이 일자 방문을 잡고 잠시 섰다. 방문 너머로 한약방의 모습

0: 모습이 보였다. 어디 하나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창백한 새벽빛을 받은 한약방은 제 주인처럼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키고 신발을 신었다. 한약방 문을 나서자 축축한 공기가 폐부에 들어찬다.
1: 어디 가세요?
0: 썰렁한 거리에 시선을 두던 수정은 문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한약방 간판이 걸린 벽에 기대어 있던 승범이 자세를 바로했다. 밤을 새웠는지 얼굴이 초췌하다. 그 옆에 함께 있던 조근우가 어정쩡하게 서서 꾸벅 인사를 했다.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색하다. 귀신 의사까지 데리고 왔다면 승범이 그녀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 거의 파악했으리라. 수정은 걷기 시작했다.
1: 날이 찬데 어딜 가요?
0: 승범의 목소리가 수정의 등 뒤로 날아들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세탁소와 쌀집을 지나 사거리를 가로질렀다. 일찍이 장사 준비로 바쁜 시장을 뒤로 두고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가 스며드는 건널목을 건너 논밭을 지나 다리에 다다랐다. 짙은 안개 사이로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식은땀이 수정의 이마에 맺혔다. 한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고 보니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다. 다시 현기증이 일자 몸이 휘청거렸다. 콘크리트로 된 다리 난간을 붙들었다.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누군가가 수정의 팔을 붙들었다. 승범이었다.
1: 거 봐요. 춥다고 했잖아요. 아유, 손이 차네.
0: 그는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수정의 어깨에 걸쳤다.
2: 괜찮아.
1: 아이.
0: 자신을 부축하는 승범의 손을 내치며 잠바를 벗으려고 하자 승범이 그 잠바를 도로 입혔다.
1: 아유, 안 괜찮아요. 지금 사장님 꼴이 얼마나 말이 아닌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0: 벗지 못하게 앞서풀 꼭 쥔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새파랗게 질린 수정의 얼굴을 보자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승범이 어떻게 해서든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공실이 만류했다.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어차피 데려가봤자 수정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의사 귀신 조근우는 수정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내저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니며 이미 말기에 의사도 손 놓을 상태면 꽤 오래 버틴 거라고 말했다. 그 상태는 누구보다도 승범이 잘할 것 아니냐고 그는 되물었다. 승범의 표정 없던 얼굴이 벌개지더니 기어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1: 아니, 이 몸으로 여태까지 한약방 운영하고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까? 쉬어도 모자랄 판에 대체 왜요?
0: 그때 수정이 승범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 같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발목을 다친 승범을 부축했던 그때의 손이 이렇게 차가웠음을 승범은 기억했다. 왜 단 한 번도 수정이 아플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그 병세가 드러나는데. 수정의 깡마른 어깨가 떨렸다. 너무도 작은 몸집이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수정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맞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 모습을 보던 승범이 소리쳤다.
1: 아니, 답답해서 속도 터지는데 울음까지 뭐하러 참아요? 시원하게 울어버려요.

바람이 갈대를 흔들어댔다. 무심히도 그 옛날 아들을 집어삼킨 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렀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원망과 서글픔이 동시에 들었다. 아들을 잃은 무수한 날 흘렸던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승범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귓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이미 다 이르렀다. 이제 무얼 할 힘도 없었다. 그러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굳건한 힘에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승범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유시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0: 멈추지 않고 오히려 격해졌다.
1: 네, 자네에게 한약방을 넘길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줘. 자네라면 꼭 해주리라 믿어.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건 자네를 보면 젊었을 적 내가 떠올라서 그럴 때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어. 내 이렇게 사지하니 내 안 좀 풀어줘.
0: 다리에 힘이 풀린 수정이 그 앞에 주저앉았다. 승범은 말없이 수정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었다. 승범은 그동안 여러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꼈다. 갈대가 일제히 몸을 눕히고 그 사이로 냇물이 평소처럼 흘렀다.
2: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0: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집계된 누적 온열 질환자가 1,889명이며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20명대였지만 이후 점차 늘어 그제 하루에는 96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김포시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심정지 상태였으며 체온이 높았던 점으로 미뤄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업체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어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는 유독가스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하동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이 빠진 곳은 수심이 약 2m로 비교적 깊은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해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대상은 라면, 즉석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가공식품 3,838개 품목으로 최소 5%에서 최대 57% 할인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기간과 할인율, 대상 품목은 판매처와 제품별로 다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주민을 형사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주민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수백 명이 참여한 아파트 단톡방에서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 출생아 수가 4,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넘게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11%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100여 건을 인지하고 최근 4개월간 유포자 등 16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외기관에서 전달된 정보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해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1,000개가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체 구축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의 자동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7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인장인데요.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긴 시간을 잘 버텨냅니다. 요즘 우리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선인장은 몸속에 수분을 머금고 메마른 시간을 잘 이겨낸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다시 힘을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얼음 동동 뜬 식혜 한 잔, 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수박 한 조각처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위로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자, 나를 채워주는 순간들 꼭 챙기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FX예요. Hot Summer.

수도권은 오늘부터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잠깐 외출만 해도 뜨거운 햇살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리해서 달리기보다는요,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물 한 잔, 잠깐의 휴식은 필수인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시원한 쉼표 하나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강원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드벨벳이 부르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해보겠습니다.

0: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그리고 리포트계 깜찍이 전수연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오늘 오시는 길 밖에 안 더웠나요?
2: 와.
1: 이제 저희는 같이 진짜?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2: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오.
0: 8월쯤 되면 좀 시원해지려나 했는데 8월
2: 전혀
0: 한 달이.
2: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아, 걱정돼요. 진짜. 제 생각에는 10월 달까지도 덥지 않을까?
0: 아, 그럴까요? 아니야.
2: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긴
1: 그럼
2: 한데.
1: 아닌데.
0: 전수연 씨보다 우리 원미연 씨가 조언 한번 해주시오. 우리 좀 그래도 좀 한 몇 년 더 살았는데.
1: 그럼요.
0: 절기가 기가 막혀.
1: 그래요. 절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래. 네. 기가 막혀.
1: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입추 좀 있죠.
2: 입추도 있어요.
1: 입추도
2: 있고 말복도 있고 입추도
1: 있고 다 있습니다.
2: 그러네요.
1: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0: 그러니까.
1: 아니 10월 달 건 이제 예측할 수 없어.
2: 엄청 8월에도 9월에도 막 더웠던 기억이 나서.
0: 아니야.
1: 근데 진짜. 더워도 그 절기가 되면 약간 새벽에 찬 바람이 불고
0: 기가
1: 있다니까요.
0: 기가 막혀.
2: 바람이
1: 기온 차가 있고.
2: 아까 낮에만 덥고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진다.
1: 네. 여름은 더운 게 정상이에요.
0: 그렇죠. 더운 게 정상인데 나름대로 더위를 이기는 법은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2: 노하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견디는 거죠.
0: 그냥 견딘다.
1: 견디는데 네. 저는 수박이. 저한테 그냥 그렇게 목마르고 뭐 하다가도 수박을 냉장고에 항상 꽉꽉 그래갖고 그때마다 먹는 거야. 수박 주스도 해.
2: 그거 아시죠? 수박. 요즘에 수박을 보통 많은 분들이 너무 크니까 잘라가지고 그 랩으로 씌워서 놓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세균이 진짜 몇 억 마리씩 될 텐데.
1: 미리 다 분해해서.
2: 네, 다 잘라서 네. 이렇게 넣어도
1: 공기 안 통하게 박스 탁 세팅하고.
2: 역시 네. 또 살림의 여왕이세요.
0: 네.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수박 먹다 땅에 떨어지면 수돗물이 이렇게 흘러흘러
1: 헹겨서
0: 이렇게 먹고 그랬었는데
1: 얼음 깨서 넣으면 거기서 맞아, 설탕 맞아. 다 넣어가지고 막 설탕물 먹고 막
2: 그 설탕 거의 설탕물 아니에요?
1: 그럼요.
2: 진짜.
0: 아 원면 씨는 그러면 나만의 노하우가 뭐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수박 먹는 거?
1: 수박과 옥수수입니다.
0: 아,
1: 저는
0: 옥수수
1: 집에. 끊이지 않게.
2: 저는
0: 전수현 씨 그냥 견디는 거?
2: 아니요, 저 휴가 다녀왔어요. 부산으로.
0: 아, 부산 어떻던가요? 부산 날씨는?
2: 122년 만에 온 폭염이라고
1: 맞아요.
2: 그때 제가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0: 몇 도까지 올라갔죠? 40도?
2: 39도까지 올라갔어요.
1: 부산은 그렇고 양산이 41도.
2: 양산 41도 2도 뭐까지.
1: 예, 예.
2: 정말 살이 타 들어가는 느낌 아세요? 타 들어가는 느낌.
1: 너 좀 이렇게 하나도 안 탔어요.
2: 저 바닷가는 안 들어가서 겉에만 있었어요. 모래가 밟히는 게 너무 싫어.
0: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몇 개 좀 시커멓게 좀 태워야.
1: 그럼요.
0: 야, 너 어디 갔다 왔다 보다. 야 피서 갔다 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 바닷가 잘못 태우면 진짜 이상한 거죠.
0: 껍데기 벗겨지고 막 그랬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1: 항상 끝부터 코끝부터 벗겨지지.
2: 아 그리고 얼마나 진짜 더운지요. 제가 이제 거기 바닷가에서 이제 어차피 신발을 벗고 그래서 이렇게 좀 놀다가 잠깐 화장실 가는 그 사이에 맨발로 걷는데 화상 입었잖아요.
0: 바닥이 뜨끈뜨끈하지.
2: 너무 뜨거워서. 와, 그 정도로 뜨거웠던 그래요. 그 부산이었는데.
0: 근데 원민 씨 얘기처럼 여름은 더워야 돼요.
1: 그럼요.
2: 네. 그거 생각하면서 더위를 이기고 있어요.
0: 이번 달 아마 8월 한 달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즐기자. 여름은 여름이다. 아, 까짓거 더워봐서 얼마나 덥겠냐
2: 한 달만 더워.
0: 하면서 한 달만 쫙 견딘다면
2: 네.
0: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다방이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이풀기 재미로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두 분 준비되셨죠?
1: 네.
0: 자, 상황 드립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입맛을 잃었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도 지금 이 음식이 내 앞에 있다면 아주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보기 중에 어떤 음식이 기대가 되는지 골라주세요.
1: 1번 갓 지은 밥에 고소한 계란말이와 구수한 된장국.
2: 아하.
1: 2번 갓 튀긴 바삭한 오징어 튀김과 노릇노릇한 고구마 튀김. 3번 시원한 망고 빙수와 달콤한 치즈케이크.
2: 야, 다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죠? 고르기 어려운데.
1: 제가 먼저 골라도
2: 될까요? 네네.
0: 원면 씨.
1: 저는 1번이죠.
0: 아,
2: 계란말이와 된장국.
1: 계란말이 참을 수 없고 전 된장국만 있으면 뭐. 그냥 요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2: 진짜. 계란말이 없어도 그냥 된장국만
1: 그럼요.
2: 있어도
1: 김치만
2: 충분하잖아요.
0: 근데 계란말이도 신기하게 이 계란 프라이라든가 계란 찐 것보다는 뭔가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맞아요. 정말.
1: 그리고 계란말이는 모양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2: 진짜 어렵던데요. 제가
1: 어려워요.
2: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0: 계란말이는 당근이 들어가야 돼.
1: 맞아요.
0: 알록달록
2: 파도더라고.
0: 알록달록 해야지 뭔가 맛있어.
1: 지금 들으셨어요? 당근.
0: 근데 당근 안 들어가면 굉장히 성의가 없어.
2: 맞아. 어, 네. 맞아요.
1: 맛이 달달함이 있어요. 당근이 들어가는 그 조합이 기가 막히죠.
2: 그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만드는 비법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예쁘게 만드는 그럼요. 비법이?
1: 그게 한번 깔고 익혀질 만해서 한번 더 깔면서 말면서 가는 게 아니고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0: 약간 물을 넣어도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0: 물을 살짝 넣어주는 것도. 돌돌돌돌 말 때 잘 좋다고.
1: 우유를 넣는 분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1: 살짝.
2: 아, 그래요? 모르는 게 없는 분 그래, 진짜 대단합니다.
0: 자, 전순 씨는 몇 번 고르실 겁니까?
2: 저는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는데 오징어 튀김 어떻게. 아, 저희가 튀김. 이걸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1: 오징어 튀김.
2: 그렇죠. 저 고구마 자. 튀김은 뭐. 그러니까 튀김은 무조건 예술이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튀김으로 가겠습니다.
0: 저는 망고 빙수와 달콤한 치즈케이크. 아, 최근에 치즈를 좀 먹어봤는데. 네. 사과랑 버리니까 맛있더라고.
2: 어, 진짜 오, 맛있어요.
0: 사과랑 버리니까.
2: 땅콩 버섯
0: 사과 따로,
2: 치즈 같이
0: 사과
2: 이렇게.
0: 따로 치즈 따로 이렇게 먹으면 별로 맛없는데 이렇게 좀 같이 말아서 먹으니까 쌈 싸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자, 저는 치즈 케이크 골랐습니다.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2: 여유를 즐기는 당신만의 스타일은 과연 어떤지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0: 여유를 즐기는 당신만의 스타일. 자, 1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미연 씨가 골랐죠. 갓 지은 밥에 고소한 계란말이와 구수한 된장국을 선택한 당신은?
1: 당신은 소소한 일상형입니다. 뭐 거창하고 특별한 것보다는 익숙한 순간에서 편안함을 찾는 사람인데요. 따뜻한 한 끼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처럼 작지만 확실한 만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 와.
1: 자,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도 나만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내는 타입인데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천천히 내 속도대로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2: 그 사람 바로 누구?
0: 원미연 씨. 소소한 일상형. 그냥 평범함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2: 네.
0: 거. 아유, 그냥 된장국 그냥 한 숟가락 그냥 뜨거울 때 후후후 해줘. 아.
2: 정말 너무 리얼했어.
1: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아무리 세상이 지금 정말 빠르잖아요. 네. 근데 전 제 속도가 있어요, 진짜. 다 못 따라가겠어.
0: 갈 테면 가라. 네. 내 속도대로 갈래.
2: 남들이 가든 말든 네. 난 나의 속도에 맞추겠다.
0: 그렇죠.
1: 아무리 빨리 안 해도 돼. 막 이러면서.
0: 아무리 빨리 가도 사거리 신호등 가면 다 만나.
1: 만나.
2: 맞아요, 맞아요.
0: 막 끼어들고 이리저리 해봤자 사거리 신호등 다음 신호등
2: 그러니까요.
1: 왜 가끔 그렇게
2: 먼저 가겠다고
1: 먼저 가겠다고 갔는데 내 옆에 있어. 여기 올 하고 왔니?
2: 그렇죠.
0: 그래요. 나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갈 수 있는 소소한 일상형을 즐기는 우리 원미연 씨.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전선 씨가 골랐죠?
2: 네.
0: 갓 튀긴 바삭한 오징어 튀김과 노릇노릇한 고구마 튀김을 선택한 당신은?
2: 당신은요. 즐거운 활력형입니다. 가만히 쉬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데요. 새로운 경험, 또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만남처럼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즐기는 타입입니다.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여유를 즐기는 방법도 좀 특별한데요. 좋아하는 순간은 마음껏 즐기는 것이 당신만의 여유입니다.
1: 나 진짜 들으면서 맞네 맞아 이거 딱이다 딱 이러고 있었어.
0: 여유를 오. 즐기는 게 그 여유를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남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즐긴다라는 거.
2: 너무 행복하잖아요 진짜. 나도 즐거운데 안 남들도.
0: 안 힘들어요?
2: 저는 진짜 안 힘들어요.
1: 그래요. 저 여태까지 전수현 씨 힘들다고 한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2: 근데 아시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우리 원미연 선배님도 진짜 저도 만만찮게 웃기는 사람인데 네. 정말 옆에 다가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만만치 않으신데 누구 웃기고 막 이러면.
0: 네.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니까. 놀러 와서도 웃기고 막고. 야, 놀자. 게임하자, 막 이런 친구들.
2: 근데 힘들지 않으시죠?
0: 아니, 그런 친구도.
2: 그러니까요.
0: 그 친구도 그게 재밌고.
2: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야. 남들이 웃으면 배가 돼요, 즐거움이.
0: 힘을 준다. 아, 그래요. 자, 3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가물래가 골랐죠? 시원한 망고 빙수와 달콤한 치즈케이크를 선택한 당신은?
1: 당신은 감각 충전형입니다. 예쁜 풍경,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처럼 작은 순간에도 특별함을 발견하는 사람인데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그 안에 담긴 분위기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달콤한 한 입, 여유로운 오후처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순간을 잘 찾아내는 타입입니다. 삶을 조금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당신만의 감성으로 올여름의 순간들을 많이 채워보시길 아, 바랍니다.
2: 오, 맞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1: 딱이죠.
2: 선배님한테도 그렇죠. 딱인 것 같아요.
0: 예쁜 데 가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때도 이 음식 저는 까만 그릇에 담긴 음식이 좀 양파가.
2: 아, 저는
0: 그렇죠.
2: 그것처럼 맛없는 음식이 그러니까. 없어요. 진짜.
0: 이 짜장면 먹는데 짜장면 먹는데 까만색 그릇에 먹으니까 짜장면이 안 보여요.
2: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키면 그 하얀 쟁반까지 플라스틱이긴 그쵸, 하지만 그쵸. 그 왔는데 요즘에는
1: 맞아요.
2: 이제
1: 까만 플라스틱.
2: 이게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게 그릇을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까만 플라스틱에 주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1: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용기에 담아요.
2: 아, 오, 그 방법이 있어.
1: 집에서 배달해서 먹으면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맛을 느껴지. 특히 짜장면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가 안 보여. 아무리 뒤집어도 건더기가 하나씩은 좀 이렇게 보여줘야 돼.
0: 돼지고기인 줄 알고 먹는데 당근 아니면
1: 양파. 보여줘야 돼.
2: 너무 좋은 방법이다. 몰랐어요. 그래.
1: 좀 화이트 그릇 볼에다 다시 담아가지고.
2: 아, 저도 그렇게 다시는 먹어야겠어요, 진짜. 다시는 플라스틱 그 검정 용기 안 먹으리. 네.
0: 그래요. 와. 자, 이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니까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는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총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먹어.

0: 자, 오늘도 재치 있는 두여자 가수 원미연 씨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두여자의 수다방.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위로가 되는 음식 하면은 삼계탕이요. 뭔가 이렇게 허하고 몸에 기력이 떨어지고 다이어트를 좀 해서 뭔가 보충을 하고 싶고 뭔가 보상이 이렇게 막 필요할 때 그럴 때 삼계탕을 먹어주면요. 뭔가 기운도 뻗치고 인삼도 들고 좋은 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삼계탕 옛날부터 보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먹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2: 제가 요즘에 좀 일하기 싫고 또 일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집에 와서 매운 떡볶이랑 좀 매운 치킨 같은 걸 시켜서 먹으면은 음식이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먹다 보면은 막 이제 행복해지더라고요.
3: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소고기가 좋더라고요. 저한테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위에서 막 쪼이고 이럴 때 집에 와서 아내랑 이제 꽃등심 먹으면서 와인이나 맥주 한잔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4: 제가 남편 몰래 조금 큰 돈을 좀 친한 선배한테 좀 빌려주고 지금 소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가 좀 밥 사준다고 맛있는 밥 먹자고 저희가 곰탕집을 갔어요. 곰탕을 먹는데 친구가 막 깍두기 국물 넣어서 팍팍 떠먹으라고 먹는데 엄마가 가끔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힘들 때 좀 곰탕을 가끔 해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해주신 곰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그런 상황들 다 지나가니까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마치 엄마가 저한테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곰탕 한 그릇이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엄마가 끓여줬던 곰탕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기도 했고요.
5: 제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 때나 또 부모님들 이제 다 자꾸 하시고 이렇게 생각나는 음식이 저는 특히 이제 김치인데 김치에도 예전에는 김장을 담글 때 생태를 산 채로 뼈만 발라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삭히면 그 김치 국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선은 절대로 칼을 대면 칼비린내가 나요. 손으로 쫙쫙 찢으면 그대로 결대로 다 찢어져요. 그 김치 국물은 그 무와 생선이 삭혀서 나온 김치는 그렇게 예전의 추억을 이제 소환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힘들거나 아플 때도 위로가 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모든 아마 음식들은 그 발효 음식은 그 추억과 같이 발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금 몸 상태 안 좋으면은 제가 혼자도 김치국을 잘 끓여 먹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속이 가라앉고 기분도 가라앉고 그래요.
0: 그렇습니다.

0: 수다 주제. 내게 위로가 되는 음식. 뭐 김치국 나오고 된장찌개에다가 곰탕에다가 야. 난 곰탕 어렸을 때 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저도요. 아, 근데 왜 곰탕이, 아, 고와서.
0: 고운다
1: 해서. 곰탄의 의미구나.
0: 어, 고왔다 해서 곰탕.
1: 어, 왜 곰탕이지? 곰이 들어가지 않네요. 곰탕이지. 아, 고와서 팔팔 끓인다는 그런 의미군요.
0: 아무튼, 내게 위로가 되는 음식. 갑자기 딱 내게 위로가 되는 음식. 이 얘기, 저 얘기 막 음식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원면 씨. 딱 떠오르는 음식.
2: 아, 진짜 저한테 위로가 되는 음식은 딱 하나예요. 저는 갈비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아.
2: 근데 정말 야. 그냥 배불리 먹는 갈비찜. 오. 어렸을 때 네. 그렇게 가족이 많다 보니까 아. 기본이 6인분이잖아요. 아. 갈비가 한 3쪽을 못 와.
1: 그렇군요.
2: 그리고 밤, 대추, 뭐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0: 와. 네. 거기도 당근이 들어가야 돼.
2: 당근 들어가야지. 아. 감도 들어가고.
0: 당근하고 무, 네. 무. 이렇게 당근.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살을 녹는 거.
2: 기본. 밤도 한 개씩만 주셔. 그치. 나머지는 아버지. 아버지 밥상에는 감, 대추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리고 그 쪽을 내서 이제 갈비 양념 잘 들이게 이렇게 칼집을 내잖아요. 네, 네, 네. 그 통통하고 그냥 살이 말랑말랑 많은 건 다 아버지 밥상. 그, 우리는 그냥 뼈짓 뜯어야 되는.
0: 근데 어렸을 때 진짜 갈비찜도 이 압력 밥솥에다가 해야지.
2: 아, 맞아요. 와,
1: 그래야지 왜 약간
0: 입에, 입에서 그냥 녹아, 입에서 녹아.
2: 녹아, 녹아.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배불리 먹는 갈비찜. 그게 저한테는 진짜. 아. 네, 그냥 위로가 돼.
0: 그러면 국물에 밥 말아 먹어야 돼. 기가 막히지.
2: 그냥 원면 성공했구나. 아니 그 집에서 갈비찜 배불리 먹고
1: 어렸을 때는 이제 국물에 밥 말아 먹는데 지금은 이제 배불리.
2: 아니 근데
0: 갈비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때 그 맛을 느끼려면 국물에 밥 말아 먹어야
1: 돼. 그렇지. 추억 소환하려면.
2: 거기 하나 빠진 게 엄마 손맛인 거예요.
1: 아우, 아. 내가 만드는 거랑
2: 그건 달라.
0: 다르지,
1: 엄마가
0: 다르지.
1: 해주는 거는 완전.
2: 그렇지.
1: 진짜 갈비찜. 너무 딱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2: 파는 갈비찜.
0: 저는 머릿속에 김치찌개 생각하다가 갈비찜 생각하니까 갈비찜으로 쏙 넘어가네. 우리 왜 식당 가면 그렇잖아요. 아, 내가 뭐 먹어야지. 근데 옆 테이블에서 딴 거 먹고 있으면
1: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보면, 오, 진짜.
0: 아, 저도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
2: 맞아요. 아, 저도 그렇게 돼요.
0: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전선 씨는 어떠세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저는요? 위로가 되는 음식.
1: 저는 엄마표 닭볶음탕.
2: 닭볶음탕.
0: 매콤매콤하네.
1: 닭볶음탕이 보통은 국물이 좀 자작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국물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졸여가지고 그냥 약간 느낌 진짜 볶음 같은 느낌.
0: 약간 뻑뻑하지 않나?
1: 그게 전 너무 왜냐하면 감자를 많이 넣어서 이 감자의 퍼석함과 저희 엄마가 닭다리살만 해요.
2: 닭다리살만. 네네네.
1: 그래서 그 닭다리살과 그 포슬포슬 거기에도 또 생각해보니까 당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에 당근이 들어가네요. 당근의 이 퍼석함 그리고 감자의 퍼석함 그러면서 닭다리의 쫄깃함.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거기에 깍두기 있죠. 깍두기. 같이 먹어봐요. 진짜 울다가도 진짜 웃음이 나는. 근데 엄마가 하시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배부르게 먹어.
2: 우리 강원래 씨는요?
0: 저는 사실 갈비찜하고 김치찌개 생각했는데 저는 위로가 되는 음식 최근에 좀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많잖아요.
0: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가지고 좀 많이 제가 아이스크림을 어렸을 때 먹었던 것들 다 있어.
1: 네.
0: 그걸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문을 닫는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한 번 더 열어봤어. 뭐 먹지? 어렸을 때는 진짜 하도 하나 먹는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또 엄마 50원만 주세요 30원만 주세요 막 그랬던 기절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만큼 사가지고 딱 넣어놓으니까 야 이거 또 둘이 먹고 또 한 것도 있지 그것도 있지.
1: 맞아요. 둘이
2: 예전에는 콘 있잖아요. 콘 그거 과자 안에 들어있는 그거 밑에 다 먹고 그러면 초콜릿 요만큼 나오거든요.
1: 그거를 서로 먹겠다고.
0: 밑에 걸 저는 밑에를 먼저 먹어가지고
1: 아니, 그럼 다
0: 항상 옷에 바지에 신발에
1: 그러니까죠.
0: 이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닦아가지고
1: 오늘 계속 딴 게 떨어져 있는 거.
0: 근데 진짜
2: 그만큼 먹을 게 귀했어요.
0: 우리가 그때는 귀했는데 지금 이제 넉넉하다
1: 너무,
0: 보니까
1: 너무 넉넉해서
0: 냉장고 한번 열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몇 개가 한 20개 정도 있는 것만 봐도 그냥
1: 행복한 위로가 되고
0: 뭐 먹지. 좀 전에 우리 엄지인 아나운서 왔었는데 그 아침 프로그램 같이 하는 친구가 KBS 아나운서

0: 있는데 집에 냉장고를 꺼놓는데요.
1: 어, 왜요?
0: 전기를 아끼려고.
2: 어머.
1: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음식 다 상할?
2: 아, 그때 끼니마다. 아,
0: 그때. 에어컨도 꺼놓고. 어머. 집을 사야 된대요.
1: 이야. 엄청나시다.
3: 그분 대단하시다.
1: 엄청나시다.
3: 누군지 몰라도 진짜 대단하시다.
1: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야, 그런 분도 있구나. 저 엄지인 아나운서 젊잖아요. 근데도 그래요?
0: 아니, 엄지인 아나운서는 같이 방송하는.
3: 아, 다른 분이. 다른 분이.
0: 후배 남자 아나운서인데 내가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
1: 다 얘기한 거예요.
0: 4단기
1: 거예요,
0: 프로그램에 나왔대요. 사장님 귀, 뭐 당나귀 귀. 아, 한 달에 전기료가 한 5천 원 정도.
1: 아, 있을 수 있어요? 5천 원이?
0: 그 냉장고 문 몇 번 열었다 닫으면 5천 원인데. 그렇죠.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1: 아,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아끼시느라고.
0: 냉장고 에어컨 아무것도 안 쓴다.
1: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0: 아, 좀 전에 제가 냉장고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그래도 냉장고 오래 어렸을 때 냉장고 머리 한번 이렇게 쓱 넣었다 빼고 막 그러지 않았나.
1: 더워서.
0: 제 지인 중에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법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짜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놔.
1: 어, 저도 그 방법 써봤어요.
0: 그리고
1: 완전 시원해요.
0: 자기 전에 침대 뭐 이렇게 누워서 그걸 살살 녹이면서 몸에다 닦고.
1: 이야,
0: 몸에다 그 닦고. 그리고 잠든대요.
1: 완전 좋아요.
0: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땀이 뻘뻘 나 있는데 잠은 잘 온다는 거야.
1: 오, 아이스팩 있잖아요. 아이스팩. 버리지 말고 저희는 냉장고에 얼려놔요.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감싸놓아서 그런 다음에 이런 데 더운 데 있잖아요. 특히 목 뒤, 겨드랑이 이런 데 해놓으면 진짜 시원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0: 아...
1: 수건은 이제 금방 식으니까.
0: 아무튼 우리가 지금 위로가 되는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냉장고 얘기 나는데.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0: 미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저희는 그런 거 안 멸치.
0: 멸치. 아, 멸치.
1: 멸치. 네. 좋죠. 멸치로 국물을 내지. 아, 된장국에 고기 잘 안 넣어요, 저희.
0: 근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된장국을 먹는데 멸치가 입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 그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1: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팩에다가 넣어서
0: 국물만 넣으면 됐는데 네, 멸치 이만한 게 들어있잖아. 그럼 깜짝 놀란다니까.
2: 아니면 동전 모양으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렇게 뭐 있잖아요. 어, 그런 거.
1: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걸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0: 자, 내게 위로가 되는 음식인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날 위로해 주기 위해서
2: 맞아요.
0: 힘내라는 뜻에서 한턱 뭔가 우리 흔히 쏜다고 그러잖아요. 한턱 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야 내 돈 내고 먹지 않고 누군가가 힘내라고 선물했던 또는 사줬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간장게장이요.
1: 간장게장.
0: 야 이것도 위로가
1: 간장게장,
0: 된다.
1: 간장게장 진짜.
2: 간장게장에다가 뭘 먹냐? 저기 꽃게탕. 아, 그 시원함. 간장게장에 밥 빼먹고 꽃게탕 먹잖아요.
1: 끝이
2: 그날
1: 나요.
2: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1: 그러니까. 너무 끝이다.
2: 네.
0: 이 친구들이 바다에 살아서 바다 맛이 나는 거야? 아니면 이 친구 때문에 바다 맛이 나는 거야?
2: 근데 확실한 건 꽃게탕은 바다... 서해안 쪽 가서 먹어야 돼요. 아~ 달라. 개맛이 달라. 니들이 개맛을 알아? 완전 그거야 진짜.
0: 서산 좋아 서산.
2: 어 좋아. 어,
0: 서산.
1: 아, 그치 서산의 개가 유명하잖아. 서산의 개.
2: 그래갖고 올 때 어리굴젓 하나 딱 사갖고 아,
1: 어리굴젓
2: 오면 끝.
0: 간장게장 그래. 아 맛있겠다.
1: 아 진짜.
0: 간장게장집 가니까 먹는 법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장게장을 꺼내서 짜서 밥에다 붓는다. 그다음에 계란을 넣는다. 그다음에 김가루 넣는다. 뭐 비벼서 이렇게 써 있는데 시킨 대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1: 그리고 확실히 그 개껍데기에다가 아, 밥을 비벼 먹어야
2: 그 맛이 또
0: 위로가 되고 힘이 되네요. 전선 씨는 어떠세요? 누군가가 힘내라고 전해줬던 음식.
1: 저는 내가 저희 사촌 언니가 그러니까 제가 장염에 자주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뭘 먹으면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서 먹지 못할 때 잣죽을 한 통 써서 주셨는데 그걸 먹어서 굉장히 막 속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돌게 되는데 그 잣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뭐 음식 소리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잣죽은 그렇게 잘 못 끓이시더라고요.
2: 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0: 아니 뭐 잣죽을 굳이 먹어야 되나 그거.
1: 아니 근데 그
0: 아니 아프니까
1: 속이
0: 아프니까 그냥 억지로 근데 그 먹는 거지
1: 그걸 때 먹는 그 흰죽하고는 달라요.
0: 그래서 그렇지.
2: 잣죽 그 고소함이 있거든요.
0: 아까 청취자분도 그랬어요. 내가 위로되는 음식 중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게 뭐 삼계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먹고 나면 힘이 그냥 불쑥불쑥 그러니까
1: 입맛이 확 도니까 그때부터 야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음식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뭐 좀 가끔가다 그 생각하면서 잣죽 요즘 많이 팔잖아요.
2: 많이 팔죠.
1: 그냥 사 먹어요.
2: 맞아. 안 그러면 그게 눌어요. 밑에서
1: 그게
2: 태워진단 말이에요.
1: 그게 어렵대요.
2: 그게 어려워요.
1: 그래서 약간 잘못하면 탄맛 나잖아요.
2: 맞아요. 물 조절 잘해야 됩니다.
0: 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음식. 어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먹어? 저는 그 음식이 있어요. 굴.
1: 굴, 아, 석굴 이런 거.
0: 어렸을 때는 와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막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뭐 국수 먹듯이.
1: 저도 그러니까 그 채소 중에 약간 물컹한 식감을 싫어해서 가지.
0: 가지는 지금도 싫어요.
2: 가지 못 드세요?
1: 어머 근데
2: 세상에 가지같이 맛있는
1: 가지를 튀김으로 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니 물컹물컹해서 싫은데
1: 저도 싫어요.
0: 튀기니까 좀 그래요.
2: 가지로 진짜 가지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많습니다.
0: 가지가 굉장히 고급 요리에 어울린다고 하는데
2: 그럼요.
0: 우리는 좀 굉장히 좀 무시한 것 같아요.
1: 저도 좀 별로 이렇게 막 물컹거리는 식감
2: 그래서
1: 때문에.
2: 중식에서도 가보면 그 퓨전 중식에서는 가지가 아주 특별 요리로 나와요. 근데 그 식감을 잘 살리지.
1: 그러니까요. 에, 대단하더라고요. 엄마가 하면 이상하게
0: 물컹물컹하지만 저는 굴을 좋아하는데 두 분 어떠세요? 어렸을 때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거 정말 맛있고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라는 음식이 있다면.
1: 못 먹는데 힘이 되는 음식.
0: 못 먹었는데 지금은
1: 못 먹었는데.
2: 고사리요.
0: 에?
1: 고사리
2: 못 먹었어요.
1: 고사리를요?
0: 고사리 기가 막히게.
2: 진짜 왜 먹지 이거를. 왜 그렇게 꼭. 그 도라지하고 같이 올라오잖아요. 명절 때도 보면 그런 한 번도 먹어본 적.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거를 진짜 맛있게 볶아봤거든요.
1: 네.
2: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육개장에 넣어서 끓여 먹을 때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사리가.
0: 저는 고사리를 참 많이 먹었을 때가 고등학교 미술반 때 어디 절에 가서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절밥을 얻어 먹는단 말이에요.
1: 네.
0: 고사리하고 도라지하고 이런 걸 많이 줘요. 반찬.
2: 많이 주죠.
0: 그러면서 밥 말아 먹으니까

0: 맛있더라고. 아, 그때 맛들였는데.
1: 고사리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빈대떡 할 때 많이 고사리
2: 먹어요. 아, 그렇죠.
1: 그때 또 진짜 맛있거든요.
2: 아, 고사리.
0: 전선 씨는 어떠세요? 어렸을 때 못 먹었는데 지금 맛있게 먹나요?
1: 저는 족발을 못 먹었어요.
0: 그 좋은 걸.
1: 아니 족발이 이렇게 좀 그렇게 제가 물컹한 식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쫄깃하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물컹한 그게 식감이 좀 느껴져서 그런 약간 비계인데 약간 좀 하여튼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도 거긴 게 지금 같이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라 그걸 뱉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젓을 많이 찍어서 먹긴 했지만 그때부터 좀 먹기 시작했어요. 그 콜라겐이 주는 또
0: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하는데. 고사리하고 굴하고 그 족발하고 세 개 섞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야,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게 되면서 찾는 음식. 뭔가 음식 마무리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음식만큼 좀 챙겨 먹으면 하루를 후련하게 보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1: 누룽지죠, 누룽지.
2: 누룽지를 마무리.
0: 마무리는 누룽지다.
1: 저희는 항상 누룽지를 어머님이 늘 이렇게 약간씩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걸 말려놓으면 이제 조금 밥 먹기 싫을 때 좀 뭔가 허전할 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게 끓여서 이렇게 그것도 그냥 끓인 맛 없고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뚝배기 같은 그릇을 끓여서 먹으면
0: 누룽지.
1: 그럼 마무리 아주 그냥 깔끔한 마무리.
2: 저는 요즘에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조금 신경을 음식을 쓰고 있는데 양지살을 가가지고 끓인
1: 양지물?
2: 양지 고기.
1: 고기 고기 물.
2: 네. 그러니까 고기도 같이 들어가요.
1: 고기도 같이.
2: 거기에다가 푹우려내 미역국.
1: 와.
2: 밥 없이 그냥 한 끼를 미역을 충분히 양을 해가지고 대접으로 있어요. 먹어도 돼요. 대신에 밥은 말아 먹으면 안 돼.
1: 그러니까요.
2: 네, 그 고기 국물. 그냥 든든해요. 반찬도 필요
1: 진짜
2: 없어.
1: 진짜 힘이 들겠는데요.
0: 아, 맛있겠다.
2: 묵직해가지고 너무 맛있죠.
1: 거기 김치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2: 그러면 안 되죠.
0: 그러니까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음식 다 먹고 김치국물을 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2: 근데 개운해. 거기다 마늘을 많이 넣고 끓이면 진짜 맛있게
1: 다이어트 할 때 그 음식 먹으면 진짜 살 빠질 것 같아요.
2: 그래요. 단백질도 보충.
0: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 내게 위로가 되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수다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확 끊어버린 건가?
1: 네. 그러니까요. 아니, 하다 말아요.
0: 수다 하다 보면 이제 끝나면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자, 오늘 수다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수다 준비해주세요.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키썸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맥주 두 잔.

자, 오늘 끝곡으로 국카스테인의 한 잔의 추억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걸 알았을 때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의사 그리고 활동지원사 등인데요. 앞으로 이런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지금의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복지부가 2024년에 신고 내역을 조사해 보니 신고 의무자 100명 가운데 실제로 신고를 한 사람은 2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범죄가 일어난 걸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학대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죠. 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감을 인지해서라도 더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들의 일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SNS 규제 정책 살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공모전에서 권익옹호부문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과 경기도의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원스톱 전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내 땅과 남의 땅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라고 합니다. 아, 저는 National Access Art Center라고 캐나다 캘거리라는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장애예술인 협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장애라는 말을 먼저 하는데 저희는 Artists with Disabilities.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티스트인데 그냥 장애가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National Access Art Center에서 저희가 한 450분 정도 장애 예술인들, 한국말로 장애 예술인 나오네, 를 저희가 서브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노래도 하시고 무용도 하시고 모든 그 음악, 미술활동, 예술활동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센터이고, 제가 거기에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큰 아트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펀드레이징이 한 85% 끝났고요. 그러면서 그 아트센터들을 너무나도 멋지게 저면서 모든 그 장애예술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전시도 하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티스트인데 장애가 얹어진 거잖아요. 그분들의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들이 얼마나 나로서 가치를 하고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최진희의 천상재회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프랑스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요, 지난 7월 21일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정대로 시행되면 금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SNS 계정 개설이 제한됩니다. 예, 플랫폼은 이제 이후 4개월 안에 기존 계정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요.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법률로 제한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인데요. 네. 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첫 사례이죠. 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을 플랫폼의 과도한 그런 상업적 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면과 학습 시간을 되찾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가정의 지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네.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청소년 SNS 규제에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1: 네네. 청소년의 그 SNS 이용이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우에도요,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했는데,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한 43%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네, 전체 이용자보다 거의 두 배 높은 수준인데요. 네,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0: 네.
1: 네, SNS 장기 사용은 취침 시간을 좀 늦추고 또 다음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사용 후에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0: 네.
1: 네, 이용 시간을 둘러싼 가족 갈등도 적지 않고요. 플랫폼의 그 설계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이 무한 스크롤은 사용을 멈출 시점을 놓치게 하고요. 또 자동 재생은 다음 영상을 곧바로 이어줍니다. 네, 또 추천 알고리즘은 관심을 보인 내용을 반복 노출하죠.
0: 네.
1: 이렇게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0: 그 SNS가 이렇게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 영국의 그 14세 소녀 몰리 러셀이라는 소녀인데 이제 자살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몰리는 사망 전에 SNS에서 자해와 우울을 미화하는 그런 컨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검시 법원은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가 몰리의 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요, 그 청소년과 유가족들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설계했다는 것이 이제 핵심 주장이고요.
0: 네.
1: 네, 일부 피해자는 SNS 이용 이후에 섭식 장애가 악화되거나 자해 충동을 겪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신건강 문제를 물론 SNS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약한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제 위험한 게시물이 연속 추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1: 예, 그 가장 강력한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바로 호주인데요.
0: 예.
1: 네, 호주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주요 SNS 계정 보유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연령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할 책임도 이제 플랫폼에 부과했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부모나 보호자의 정보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호자가 이용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요. 플랫폼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0: 네.
1: 베트남 정부는 이제 전면 금지보다는 연령에 맞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영국과 또 이제 유럽연합도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가입 제한과 기능 규제를 조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면적인 접속 차단보다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안을 그렇게 택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 규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1: 네. 찬성 측은 바로 이제 가정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또래 관계가 SNS를 중심으로 형성되면 한 가정만 이용을 중단시키기 어렵겠죠.
0: 네네.
1: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콘텐츠가 추천되는지 계속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일부 학부모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가정 모두가 SNS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만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나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요, 익명 계정을 통한 괴롭힘, 그리고 또 수업 중에 몰래 접속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교사가 모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입니다.
0: 네.
1: 이제 찬성 측은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플랫폼의 위험한 기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SNS 규제를 반대하거나 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1: 네. 뭐 일부 청소년들은 이제 이 과의전 문제에는 공감하지만요.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괄 차단하는 방식에는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SNS로 연락하는 상황에서 혼자 이용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청소년들에게 이제 SNS는 오락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요. 학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청소년에게는 지지를 구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실효성도 논란인데요. 호주에서는 이제 규제 이후에도 일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또 성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가 약한 서비스로 이동하면 유해 콘텐츠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 예.
1: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죠. 나이 확인을 위해서 뭐 얼굴 영상이나 신분증을 요구하면 민감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중론에서는 가입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과몰입 유도 기능부터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상황도 궁금한데요. 현재 네.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예, 예. 우리나라의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이제 7월 16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연령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요. 또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 등 이런 과몰입 유도 기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보호자가 자녀의 이용 시간과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요.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0: 네.
1: 예, 국회에는 이제 관련 법안이 7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자 이런 안도 있고요. 또 만 16세 미만에게 하루 이용 한도를 두자 이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네, 추천 알고리즘이나 야간 알림처럼 이렇게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 또 위반한 플랫폼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 그렇겠네요.
1: 예. 네, 해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청소년의 이용 환경을 반영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0: 네. 자, 끝으로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1: 네, 사회복지 관점에서는요, 규제 이후의 지원까지 살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미 이제 과의존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가족 지원이 필요하겠죠.
0: 네.
1: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제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예, 부모에게는 이제 자녀와 갈등 없이 이용 규칙을 정하는 방안을 안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0: 예, 예.
1: 네, 일방적으로 사용을 이제 금지하기보다는 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이겠죠.
0: 네.
1: 예, 예. 청소년이 이제 스마트폰 없이도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 계정을 처음부터 안전하게 설계해야만 할 텐데요. 위험 콘텐츠를 반복 추천하는 것을 줄이고
0: 예.
1: 심야 알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이런 조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0: 그렇죠.
1: 예, 결국 핵심은 이제 SNS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에만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이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성장에 따라서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불독맨션의 노래 이어드리죠. 좋아요.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해발 700m에 있는 평창 라벤더 팜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꾼 캐모마일을 수확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식물을 돌보며 수확한 꽃으로 작물을 완성하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몸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평창 지역 6개 초중학교 특수학급 발달장애 학생 17명이 참여했고 진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도왔습니다.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공모전에서 권익옹호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만든 작품으로 지역의 공원과 길거리 같은 생활공간을 직접 돌아보며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경사로와 화장실 등의 불편한 점과 개선점을 직접 찍은 사진과 손글씨로 기록해 필름 형태로 엮었습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과로 전국 우수 사례 선정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장애인의 흥미와 강점, 원하는 바를 반영해 바리스타 보조와 고객 응대, 1인 가구 안부 확인과 도서관 사서 보조, 문화예술과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술 직무에서는 민간기업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운정 다누림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웹툰 창작소 상상 누림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이 웹툰과 디지털 콘텐츠를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웹툰 창작소를 만들고 전문 디지털 드로잉 장비와 교육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사업 아빠 모임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아빠 모임은 장애 자녀 한 명과 아빠가 짝을 이루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가정 모집에 25가정이 지원하고 12가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과자집을 만들고 아빠들끼리 육아 고충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원스톱 전문지원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에서 독립 운영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발달이 늦은 것으로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조기 개입,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같은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강원도 평창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해발 700m의 평창 라벤더 팜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지난달에 캐모마일을 수확을 했습니다. 오. 올 봄에 직접 심고 가꾼 꽃이었는데요. 꽃대를 잘라 모은 다음에는 그 꽃으로 꽃바구니까지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농업의 모든 과정을 발달장애 학생들이 함께 한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고 식물을 돌보고 수확한 꽃으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몸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농장은 허브와 블루베리를 심고 가꾼 일부터 수확과 가공까지 직접 해보도록 도왔습니다.
2: 예, 구체적으로 몇 명의

0: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까?
1: 평창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6곳, 그 특수학급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 17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교는 서로 달랐는데 같이 꽃을 고르고 바구니를 꾸미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0: 네. 농사일이라는 게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발달장애
1: 그렇습니다.
0: 학생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학생들이요, 농사일을 4개로 만난 게 벌써 7번째였다고 하고요.
0: 그래요?
1: 예, 3년째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는 진부중학교 한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도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농장의 손재환 대표도 처음엔 말수가 적고 표정 좀 굳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 사회성 발견에도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다음은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수상 소식이네요.
1: 김해시 장인자립생활센터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공모전에서 권익 5호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0: 네, 어떤 공모전이었습니까?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하는 곳들이 모인 전국 협회가 있는데요. 이 협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연 공모전이었습니다.
0: 네.
1: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뭐냐면 보조기구나 활동지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고요. 김해시는 올해 이 일자리를 하는 곳, 그러니까 28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수상작도 궁금한데, 노동자들이 직접 작품을 만든 건가요?
1: 네,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길거리 같은 생활 공간을 돌아보면서 편의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찍은 사진과 손글씨 기록으로 남겨서 필름 형태로 엮어냈는데요. 경사로와 화장실 보도블럭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개선 제안이 담겼습니다.
0: 네. 그 어떤 이유로 대상에 선정된 건가요?
1: 장애 당사자의 시선으로 지역 사회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노동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얘기 남기기도 했고요. 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확대돼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뜻도 함께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도 수상 소식인데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과로 전국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요?
1: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지난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합 우수 사례 성과 대회였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잘된 사례를 뽑아서 전국에 알리는 자리였는데, 맞춤형 직무 개발이라든지 새일터 발굴, 민간 기업 취업 연계까지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0: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떤 직무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1: 여섯 가지였는데요. 바리스타 보조와 고객 응대, 또 여러 번 쓰는 그릇과 용기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일, 1인 가구 안부 확인, 도서관 사서 보조, 문화예술, 그 가운데서 미술이고요. 마지막이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였습니다.
0: 네. 그 미술 직무에서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올렸다고요?
1: 그렇습니다. 미술 직무에서는 작품 제작부터 전시회 참가, 포트폴리오 제작, 또 면접 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했는데요. 참여자 한 분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일자리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0: 네. 장애인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1: 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관이라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복지관은 지역 사찰인 봉천사를 장애인이 일할 새 일터로 발굴해서요.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라는 일자리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0: 네네.
1: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잘하고 또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곁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0: 그래요. 자, 다음은 장애인 웹툰 창작소의 하반기 참여자 모집 소식이네요.
1: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웹툰 창작소 상상 누림툰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웹툰과 디지털 콘텐츠를 배워서 자기 이야기를 창작물로 표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0: 예,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웹툰 창작소를 만든 거라면서요.
1: 네, 파주에서는 처음인데요. 복지관이 올해 5월에 창작소를 만들고 전문 디지털 드로잉 장비도 만들고 교육 환경 3개 갖췄는데, 상반기에는 입문반과 창작반을 각각 2개 반씩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1: 하반기는 3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기초반에서는 태블릿 활용 방법과 디지털 드로잉 같은 기본기를 배우게 되고요. 캐리커처 이모티콘 반에선 자기 개성을 담은 캐리커처 이모티콘을 만들게 되고요. 또 인스타툰 반에서는 일상과 경험을 웹툰으로 함께 만들면서 SNS에 맞는 구성과 표현 기법들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0: 예, 프로그램 신청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1: 운종 다누림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으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031-570-2620번입니다.
0: 네. 자, 인천에서는 그 장애 자녀와 아빠가 참여하는 아빠 모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1: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아빠 모임입니다. 장애 자녀 한 명과 아빠가 짝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모임은 지난달 주말에 함께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0: 네. 올해는 그 신청 가족들도 두 배가 넘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가정을 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두 배가 넘는 25가정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한 25가정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이 10가정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 가정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다고 하네요.
0: 네. 아빠 모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1: 아빠와 장애 자녀가 놀이를 함께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인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참가한 아버지는 다른 비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장애 아동의 아이에게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좀 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채워주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함께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 네, 복지관에서도 이 프로그램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아빠와 과자집을 만들기도 하고 복지관이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좀 먹기도 했습니다. 아빠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요. 이때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뭐 나는 어떤 아빠인가? 내 아이를 처음 알게 된 순간 어땠는지? 또 장애 자녀를 둔 아빠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함께 오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0: 네. 자, 경기도 수원의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네요.
1: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수원 특례시의 영통구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담부터 신청기관 연계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지원센터입니다.
0: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에서 독립 운영한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장애아동과 발달이 늦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보건과 보육, 교육, 복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양육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서비스를 연결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예. 이번 센터는 장애동 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에 두고 독립 운영하면서 그 불편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0: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1: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아이들마다 맞춘 지원 계획을 세웠고요. 71개월 미만, 그러니까 만 6살이 되기 전 영유아에게는 발달이 늦을 조짐이 보일 때 일찍 도움을 시작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서 여러 전문 분야가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예. 센터 안에는 전문 상담실도 있고 양육지원실, 교육실이 함께 갖춰졌습니다.
0: 장애아동은 물론 가족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 저도 그런 바람인데요. 아이의 발달이 걱정될 때 어디부터 물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시간이 좀 부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0: 예.
1: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도요. 장애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손디아의 노래 이어드리죠. 어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8월 3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변호사님과 그 땅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냥 땅 이야기는 아니고, 네. 남의 땅에 얽힌 이야기.
0: 아, 남의 땅이요? 예.
1: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땅 문제라는 것이 도시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하지만 뭐 막상 겪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흔한 분쟁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인해서 시골의 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끔씩은 생길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담장이 옆집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선산에 우리 조상님 묘가 있을 수도 있죠.
0: 네네네.
1: 또 누군가 내 땅에 나도 모르게 나무를 심어둔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이웃끼리 몇십 년을 막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의 땅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0: 평이 106제곱미터.
1: 예.
0: 그러니까 대략 한 32평 정도 되는데
1: 네네.
0: 그중에 94제곱미터 약 28평을 침범했습니다.
1: 거의 다잖아요, 이러면은.
0: 그렇죠. 그럼 예. 뭐 거의 옆집 땅은 다 떠버린
1: 몰랐나?
0: 거죠.
1: 몰랐나? 예.
0: 네. 이렇게 토지가 침범된 상태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이 예? 흘렀고요.
1: 서로 몰랐군요.
0: 땅을 예. 침범한 A씨가 땅 주인이었던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 어...
0: 내가 20년이 넘게 B씨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1: 예.
0: 이 땅은 이제부터 내 거다.
1: 예?
0: 그러니까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라 하는 그런 소송을 건 거예요.
1: 아, 그 반대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좀 이상한데요. 땅을 침범한 사람이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건데 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0: 그렇죠. 이 문제가 예.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1: 그럼요. 예.
0: 아니 어떻게 남의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예. 그게 내 땅이 될 수 있냐라고
1: 그러니까요.
0: 생각할
1: 예.
0: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1: 예?
0: 네, 우리 법에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1: 아.
0: 실제로 이 사안에서도 1심과 2심 법원은 땅을 침범했던 A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B씨의 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A씨의 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1: 예.
0: 대법원이 이제 1심과 2심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판결을 뒤집어서 A씨가 B씨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아유. 최종 결정을 해줬습니다.
1: 이렇게 결과로만 보면은 억울할 뻔한 땅주인을 대법원이 이제 구제해 준 거네요.
0: 네.
1: 예, 20년을 점유하면은 그 남의 땅도 내 땅이 된다는 건 그 뭐 누구한테 물어도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점유취득시효라는 단어를 좀 쪼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 네.
0: 점유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차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네,
1: 그렇죠.
0: 그리고 취득은 뭔가를 얻는 거.
1: 네네.
0: 그리고 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도 오랫동안 차지해서 쓰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1: 네네.
0: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가 네, 조금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안정된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럴 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1: 네.
0: 일단 먼저 주인의 무관심.
1: 그러니까 예, 이분도
0: 자기 땅인데도 네. 20년 동안 신경 한 번 안 쓴 원래 주인보다 20년 동안 내 그 땅이 내 것인 줄 알고 가꾸고 관리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1: 예.
0: 거죠.
1: 어...
0: 네. 다음으로 때때로는 증명이 곤란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1: 네네.
0: 아니면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지나는 경우가 있을
1: 있죠,
0: 수 있거든요.
1: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죠.
0: 네, 이럴 때는 물건, 그러니까 땅은 사실 받았는데 등기상으로는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고 있는
1: 어허.
0: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1: 예.
0: 그 후에 뭐 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증빙 서류를 모두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 아하.
0: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네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20년 동안 저 땅은 A씨 땅이다. 나는 주변에 인식이 있었고
1: 네.
0: 그에 맞춰서 뭐 땅도 빌려서 쓰고 돈도 오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인을 B씨로 확 바꿔버리면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온갖 법률 관계가 다시 재편성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그렇겠네요. 그 문제는 또 있구나.
0: 네. 그래서 우리 법원 중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점유취득시효가 바로 이 법원에 들어맞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1: 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20년간 점유했다는 걸로만 인정해주면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 요건들이 있겠죠.
0: 그럼요. 단순히 20년을 점유했다고 소유권을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1: 예.
0: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년간 계속 점유할 것.
1: 아.
0: 두 번째, 평온하게 점유할 것. 그러니까 싸움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1: 그렇죠,
0: 얘기입니다.
1: 그렇죠. 예.
0: 세 번째로 공연하게 점유할 것.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점유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1: 네.
0: 것이죠. 반대로 이 땅은 남의 땅인데 주인이 딴지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알면서 사용한다면 이거는 자주 점유가 아니고요. 사주 점유라고 합니다.
1: 아.
0: 이런 경우에는 100년을 쓰든 1000년을

0: 쓰든 내 땅이 될 수
1: 안 되죠.
0: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네.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땅을 빌려서 월세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라면 그 땅에서 뭐 50년을 농사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1: 예. 요건을 들어보니까 이례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건데 아까 네. 그 대법원 판결도 이런 요건이 잘못 판단됐다고 본 거죠?
0: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침범한 면적이었어요.
1: 예.
0: 아니 32평 중에 28평을 침범했는데 이거는 뭐 남의 땅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거잖아요.
1: 1평도 아니고.
0: 그러니까 예. 네, 이 문제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차고라고 볼 수 없다.
1: 없죠. 없죠. 예.
0: 네, 시공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뭐 옆에 땅을 몇 센티미터
1: 그러니까요.
0: 많게는 뭐 한두 뼘 정도 예. 넘어가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측량의 오차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1: 그렇죠.
0: 남의 땅 대부분을 차지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1: 네.
0: 거죠. 그 정도로 침범을 했다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여기가 내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라고 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알면서 썼다면은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30년이 넘었더라도 점유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던
1: 예.
0: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20년 쓰면 내 땅이 되는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1: 예.
0: 20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하고 관리했는데 그렇게 내 땅이라고 생각한 부분에도 사실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 예. 반대로 내 땅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1: 예.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땅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네네.
0: 여기는 내 땅이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라고 맞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 증명 보내는 거거든요.
1: 네.
0: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명확하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을 초기 대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두면 상대방은 그때부터는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1: 네.
0: 다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이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해두어야 됩니다. 내용 증명은 그냥 첫 단추인 것뿐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땅이 있다면 평소에 경계도 좀 잘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가면 가끔 남의 땅에 그 조상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이것도 생각보다 흔한 분쟁이거든요.
1: 네.
0: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남의 묘가 있더라. 혹은 뭐 우리 조상묘가 남의 땅에 있더라 하는 경우입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분묘기직권이라는 것인데 묘를 쓰기 위해서 그 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1: 예, 예.
0: 분묘기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둘인데 땅주인의 허락을 받고 묘를 쓴 경우 그리고 허락은 없었지만 20년 넘게 평온하게 묘를 관리해온 경우입니다.
1: 예.
0: 어느 쪽이든 땅주인이 함부로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뭐 분묘기직권이 20년 점유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땅주인이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사용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2001년에 장사법이 개정이 좀 됐는데요. 그래서 2001년 이후로는 몰래 쓴 묘는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분묘기직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습니다.
1: 네.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0: 나무는 사실 약간 다릅니다. 이게 땅에 심은 나무는 그 땅의 일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 이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땅에 붙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1: 아.
0: 그래서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땅에 붙어서 땅주인 소유가 됩니다.
1: 오.
0: 내가 이게 돈을 주고 산 나무라도 내가 심은 것이라도 그건 땅주인 소유고요.
1: 아하.
0: 나무에서 열린 과일도 땅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나무라도 열매를 함부로 따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절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예, 예.
0: 다만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빌린 땅에 나무를 심은 경우라면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제 땅을 사용할 권리가 정당하게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무의 소유자가 전혀 다르게 변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옆집 나무까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또 다르게 취급된다고 하는데 넘어온 나무까지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게 담장을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거를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좀 잘라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런 정당한 요청에도 옆집 나무 주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내가 자를 수가
1: 있습니다. 아, 예, 예.
0: 네. 예, 나무 가지의 경우는 이런데요. 나무 뿌리의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1: 아, 뿌리요? 네.
0: 네, 나무 뿌리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이렇게 나무 뿌리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제거를 해도 됩니다.
1: 아, 되는 거예요?
0: 네.
1: 오.
0: 신기하죠?
1: 네, 네.
0: 이게 재밌는 것이 이 내용이 민법의 조문으로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1: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0: 그러니까요.
1: 얘기하면.
0: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그대로 되고 있는 조문인데
1: 예, 예.
0: 이게 이렇게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 나무 뿌리로 인해서 발생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가 민법의 조문으로 담길 정도로 흔하게 발생해왔다라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땅의 경계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1: 네, 네.
0: 이 땅 문제가 사실 한번 투거지면 이웃끼리도 감정이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별건 아닌 문제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소송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 미리미리 관심을 좀 가지고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적 측량도 제대로 해서 내 땅의 경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원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형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무더위 속에 충남 당진에서 논일하러 나갔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함덕읍에서 60대 A씨가 도랑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또 부산 강서구 텃밭에선 70대 남성이 경기 김포시 비닐하우스에선 80대 남성이 어제 각각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집계된 누적 온열 질환자는 1,898명이며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20명대였지만 이후 점차 늘어 그제 하루엔 96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해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대상은 라면, 즉석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가공식품 3,838개 품목으로 최소 5%에서 최대 57% 할인됩니다.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73조 원을 넘어서며 같은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73조 6,085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2분기 해외에서 직접 온라인 구매를 하는 해외 직구 소비액은 2조 1,16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 감소해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주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와 대국민 사과의 건은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13일 임시전원위에서 직원 정원 조정 안건만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와 대국민 사과의 건과 관련해 인권위 안팎으로 전원위 상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주민 A씨를 지난달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수백 명이 참여한 아파트 단톡방에서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면 최대 1000% 수익을 내주겠다며 50대 피해 여성을 속인 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무더위 속에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약간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닷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 사이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흔히 인연이 오래 가려면은 서로 다른 점을 서로에게 맞추려고 애써야 하는 줄 알지요. 그나마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에게 고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바꾸는 게 낫다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인 송은희 씨가 오랜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연이 평생 가려면 각자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 한다. 이런 나라도 괜찮은, 이런 너라도 괜찮은 관계가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벌써 저런 걸 깨달았다니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한테 맞추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나도 그한테 너무 맞출 필요는 없다 하는 말이 참 요즘 말로 쿨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내주고 지치면은 119처럼 달려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게 가족처럼 오래가는 관계의 든든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인연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힘들 땐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류도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7%를 차지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생산 연령 인구는 69.2%로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고 유소년 인구는 10.1%에 그쳤습니다. 아이 100명당 노인이 205명에 달하는 등 노령화 지수도 크게 뛰었습니다. 총 인구는 내국인 감소에도 외국인 증가로 5,182만 명을 기록했고 1인 가구와 고령층 단독 가구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과 진료, 처방약 수령 등을 할 때 방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 통행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로 가족이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까지 지원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 재가 기관을 이용하는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 요양 시설의 1등급에서 5등급 이용자입니다. 폭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대응 수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의 고위험군 어르신은 하루 최대 두 차례 안부 확인을 받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노인 일자리 실효 활동은 전면 중단됩니다. 치매 안심센터 등록 어르신과 보호자에게는 행동 요령이 신속히 안내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은 순찰과 냉방 점검이 강화됩니다. 또 각 읍면 동별 경로당 무더위 쉼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유미와 아름이에요. 제깍제깍 3초만.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리겠는데요. 작가 박창수 씨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취미 즐기시나요? 라고 돼 있어요.
2: 네. 요즘 정말 덥죠.
1: 덥죠.
2: 그런데도 댄스 교실에서 이 신나게 춤을 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네.
2: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캔버스 위에 스케치를 한 후 색을 칠하고 이 풍경화를 그리는 분들도 있고요.
1: 네네.
2: 색소폰이나 기타 같은 악기 연주에 심취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2: 이런 시니어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1: 네.
2: 바로 더위야 가라. 더위야 가라. 여름이면 어때서.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노년의 여유 시간을 취미생활로 보내는 분들입니다.
1: 네, 네.
2: 제가 지역사회 문화센터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광경을 늘 목격하는데요.
1: 오래 하셨잖아요.
2: 네. 네, 네. 더위도 못 말리는 게 바로 나만의 취미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네,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을 위해 취미를 즐기시나요? 라는 주제로 노년기에 왜 취미를 즐겨야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저런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네. 취미생활 꾸준히 즐겁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워 보이고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특히 노년층일수록 멋진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요즘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한 상담 전문가는 최근에 노년을 망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 네.
2: 조금 강한 톤으로 들리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2: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것은 이 돈보다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그 늘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노년기 행복의 길로 갈 것인지
1: 네.
2: 아니면 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관건이 됩니다.
1: 네.
2: 사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과 소통 그리고 즐거움인데
1: 네.
2: 취미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거든요.
1: 네.
2: 취미는 목표를 우선시하는 일이나 공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1: 네.
2: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 네.
2: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편하게 즐겁게 보내는 거죠.
1: 네, 네.
2: 취미 교실이나 동호회에 참여해서 이 동년배 또는 선후배들과 함께 움직이고 즐기면서 대화도 나누고 웃는 것 바로 이게 취미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1: 네, 네. 사실 그 장비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특정 스포츠 일부를 빼고는 요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각자의 결정이나 도전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2: 그렇습니다. 노년기에는 직업이 있든 없든 취미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1: 네, 네.
2: 일본의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가 지난 2018년에 펴낸 취미 있는 인생이라는 책은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1: 네.
2: 이 책은 취미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이런 부제를 달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 네, 네.
2: 저자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취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로
1: 네.
2: 이 취미와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네.
2: 직업이 작가지만 글이라는 게 뭐 마음먹는다고 술술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다 보니 글이 써지지 않을 때는 낚시, 오토바이와 사륜 구동차 타기 또 영화 감상 같은 취미를 즐겼다고 해요.
1: 네, 네.
2: 낚시를 하면서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기도 했고 자동차 랠리에서 그 힌트를 얻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 아, 네네.
2: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해줄 취미를 찾아 즐기라고 권합니다.
1: 네.
2: 취미생활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풀어주는 이완제이자 윤활유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네. 정말 취미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또 하나의 아주 유익한 휴식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 장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바로 장수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1: 네.
2: 취미생활은 곧 장수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이탈리아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사르데냐는 고대 유적이 어우러진 유럽 최고의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오래전부터 장수마을로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난 곳입니다.
1: 네.
2: 이탈리아 칼리아리 대학 연구팀은 사르데냐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성격,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2: 장수하는 노인들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고요.
1: 아.
2: 또래 노인보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과 또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네.
2: 여기에는 숨은 비밀이 있는데요.
1: 네.

0: 그것은 다양한 취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
1: 아, 네, 네.
0: 블루존 노인들의 취미 활동 시간은 주당 평균 11.3시간으로 일반 지역 노인의 6.8시간보다 약 66% 길었다고 합니다.
1: 오, 네, 네.
0: 결과적으로 취미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거든요.
1: 네.
0: 본래 이 독서, 모임, 운동 같은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인지적, 신체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1: 네, 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장수가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주는 선물은 아니잖아요. 취미 생활이 장수의 여러모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어떤 거든 반드시 하는 게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년층을 보면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해도 확연히 달라진 게 바로 취미를 즐기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사실인데요.
1: 네.
0: 그래서 현업에서 은퇴한 시니어라면 취미생활 한두 가지는 대다수가 즐기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1: 네, 네.
0: 의외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1: 아.
0: 단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1: 네.
0: 하지만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취미를 즐기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1: 네.
0: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관련 프로그램을 이 참여자들을 보면요. 여성 시니어에 편중된 경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1: 네, 네.
0: 특히 일을 하는 시니어들이나 현업에서 은퇴한 후 쉬고 있는 남성들 중에는 거주지에서 지척에 참여할 수 있는 취미교실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아요.
1: 아.
0: 사실 취미교실 같은 경우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거나 동호회 활동도 많아야 일주일에 두세 번이거든요.
1: 네.
0: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판이 깔려 있는데도 또 여가 활용 시간이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거 하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식으로 취미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1: 네, 네.
0: 또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애들 결혼이라도 시킨 다음에 할 거다. 이러면서 때를 기다려요.
1: 네, 네.
0: 그런가 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해 하면서 네. 취미 활동 효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죠.
1: 맞는 말이에요.
0: 네. 이런 사고나 편견이요. 그야말로 노년기 인생에서 훗날 후회를 하기 쉬운 실수를 범하는 일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1: 네. 그거 하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요. 바로 이런 얘기 나오죠. 노년기에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하고 남의 눈치 보기보다는 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맞는데 그걸 간과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남성 노년층의 취미 활동률이 저조한 편이고요.
1: 네네.
0: 주로 등산이나 육상에만 치중돼 있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본보기 삼아 은퇴 후 취미 활동 잘하는 남성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1: 네.
0: 74세의 남성은 퇴직 후 두 가지 취미 활동을 꾸준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중 하나가 사진 촬영인데요.
1: 네.
0: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촬영을 다닌다고 해요.
1: 네, 네.
0: 그리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어서 두세 달에 한 번은 장거리 출사도 떠나기도 한다고 해요.
1: 네, 네.
0: 이분은 주로 바닷가, 바위나 도로 주제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1: 네네.
0: 우리 눈에는 그저 뭐 똑같은 돌이나 바위로 느껴지죠.
1: 네.
0: 그런데 이분에게는 가는 곳마다 다르게 와닿고 또 그 속에서 자연과 시간의 위대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취미는 독서입니다.
1: 네네.
0: 특히 동양 철학서를 많이 읽고 아주 오래전에 출판돼서 흔치 않은 책은 여기저기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차차 읽는다고 해요.
1: 네.
0: 또 다른 72세 남성도 취미를 다양하게 즐기는 분인데요. 이분은 은퇴 후 한동안 마라톤과 사이클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오래전 직장 내 동호회에서 즐기던 댄스도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요.
1: 아, 네, 네.
0: 그런데 마라톤은 노년기에 무리다 싶어서 3년 전부터는 그만두었고요.
1: 네.
0: 지금은 댄스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 2회 정도 즐기고요. 주 1회 정도는 한적한 교회로 나가서 사이클을 탄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게다가 이분은 댄스를 오랫동안 해온 경험을 살려서 건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으로 남기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최근엔 수필 교실에도 나간다고 해요.
1: 와.
0: 이 두 분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분 모두 70대이지만 60대 초반만큼이나 건강하다는 것이었어요.
1: 네네.
0: 또 표정이 밝고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타인과의 소통을 아주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네.

0: 이를테면 노년기에 중요한 행복 요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1: 네네. 노년기에도 자기 취미가 있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배우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하루 세 끼 밥 차려라는 말은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는 공부 때문에 또 중장년 시절에는 직장과 가정생활이 얽매여서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놓치고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년기야말로 취미활동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행복해지는 취미활동을 이제는 놓치시지 말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 New Bravo My Life 오늘은 취미를 즐기시나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책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 더 우먼을 모두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로메에 초대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마포 아트센터 아톨 맥에서 공연하는데요.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잔씩 드리니까 더 우먼과 창극 살로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호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를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9장 두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14가지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4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0: 네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제9장 용모를 필 단정하며 의관을 필 정숙하며 용모를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을 반드시 가지런하고 정중하게 하며 보리를 필 안상하며 거처를 필 정정하며 걸음걸이를 반드시 안정되고 잔찬하게 하며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볼까요? 용모를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을 반드시 가지런하고 정중하게 하며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먼저 이 본문의 출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장사숙 좌우명이고요. 여기서 장사숙은 중국 송나라 학자 장역이고요.
0: 네.
1: 사숙은 그의 자입니다.
0: 아, 네네.
1: 본문의 말씀은 송나라 때 유명한 신하들의 언행을 모은 송명신 언행록과 소학의 가언편 76장에도 소개되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네네.
1: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선비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다섯 번째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용모를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말은 사람을 대하거나 홀로 있을 때나 얼굴빛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줄 수 있는 바른 표정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의관을 반드시 가지런하고 정중히 하라라고 했는데요.
0: 네네.
1: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0: 네.
1: 의복을 단정하게 입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네. 장사숙이 좌우명으로 정해놓고 실천한 14가지 태도 가운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용모와 의관에 관한 거군요. 정말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드러나기 때문에 용모를 단정하고 또 신뢰와 존중을 줄 수 있는 표정을 짓고 옷차림은 예의를 갖춰 단정하고

0: 진정하게 입으라는 내용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다음 구절. 걸음걸이를 반드시 안정되고 찬찬하게 하며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네, 일상생활 속에서 선비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태도 일곱 번째로 걸음걸이를 반드시 안정되고 찬찬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0: 네.
1: 팔을 휘두르거나 허둥지둥 걷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게 있고 차분하게 걸어서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어지는 여덟 번째는요.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몸을 두고 있는 장소를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라는 의미입니다.
0: 네.
1: 이 구절들은 유교의 핵심 수양법 중에 하나인 경을 말하는데요.
0: 네.
1: 공경하고 집중하는 마음인 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0: 네.
1: 앞의 내용과 합해서 오늘 읽은 내용을 총정리를 하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용모, 의복, 걸음걸이, 거처 등을 단정히 함으로써 내면의 정신을 집중시키라는 전통적인 수양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 모두는 현대인들에게도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훌륭한 자기관리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0: 네, 네. 장사숙이 좌우명으로 정해놓고 실천한 14가지 태도 중에 7번째와 8번째는 걸음걸이와 거처에 관한 건데요. 사실 요즘은 마음이 조급해서 다들 급하고 산만하게 움직이는데 걸음걸이를 편안하고 침착하게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고요. 주변 환경과 생활 공간을 정돈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런 내용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주는 절차 탕마인데요.
0: 네.
1: 한자씩 보면은 끈을 절, 갈차, 쫄탁, 갈마입니다.
0: 네, 네.
1: 글자 그대로 풀면은요.
0: 네.
1: 돌을 칼로 다듬고 줄로 쓸며 망치로 쪼고 숫돌로 간다는 뜻인데요.
0: 네, 네.
1: 학문을 열심히 닫고 덕행을 힘써 수행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0: 네.
1: 이 성어의 출제는요. 중국의 역대 노랫말을 모은 시경, 위풍, 기욱편인데요.
0: 네, 네.
1: 이 절차 탕마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0: 네.
1: 저 기수의 모퉁이를 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도다. 아름다운 광채나는 군자여. 잘라놓은 듯 간 듯 쪼아놓은 듯 간 듯하네. 엄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점잖으니 아름다운 광채나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구나, 이런 시인데요.
0: 네, 네.
1: 원래 이 시는 군자를 칭송한 것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군자가 학문과 인격을 마치 돌을 다듬듯이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겉모습까지 완성된 것을 푸른 대나무에 빗대어 칭송한 노래인데요.
0: 네, 네.
1: 이로부터 절차탕마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0: 네.
1: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점점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는데요.
0: 네, 네.
1: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우선 학업과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절차탕마는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반복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인격적인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0: 네.
1: 다음으로 예술과 기술의 측면에서 절차탕마를 보면요.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손길을 거치는 인고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0: 네, 네.
1: 끝으로 동료와의 교류의 측면에서 절차탕만은 뜻이 서로 맞는 친구나 동료끼리 서로서로 독려하며 비판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0: 네, 네.
1: 오늘날에도 이 절차탕만은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황 또는 그 모습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0: 네,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끊고, 갈고, 쪼고, 문지른다 하는 뜻으로 옥돌을 갈아서 빛을 낸다 하는 의미가 확장이 돼서 학문이나 인격, 기회 등을 끊임없이 닦고 갈아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 절차탕마였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자께서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죠.
1: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9장 용모를 필 단장허이며 의관을 필 정수허이며 용모를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을 반드시 가지런하고 정중하게 하며 보리를 필 안상허이며 거처를 필 정정허이며 걸음걸이를 반드시 안정되고 찬찬하게 하며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0: 네. 명심보감 입교편 9장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용모를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을 반드시 가지런하고 정중하게 하며 걸음걸이를 반드시 안정되고 찬찬하게 하며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거진에 있는 박종우의 라디오 서당에 매주 배운 명심보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면서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당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지는 노래 현숙입니다. 푹 빠졌나 봐.

0: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한국 가요 해석자협회 박혜상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1954년 그러니까 효전 초기죠.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을 대신해 주던 노래였습니다. 김부회 작사, 김화영 작곡, 김용만 선생의 1954년작인데요. 남원의 애수를 준비했습니다.
0: 네,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서 애태우던 모습들이 우리에겐 정말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들인데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저 때만 해도 곧 만날 거라는 또 희망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럼요. 휴전 초기에 나온 노래들이 보면 참 그런 아픔을 위로하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전쟁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때였기 때문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노래 한 곡이 전파를 타고 나오면 그 한 곡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사실은 내가 더 아프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 동병상련. 이 노래가 딱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춘향아 울지 마라 달래였건만 얼마나 유쾌합니까? 이 노래가락에 취해도 보고 또 꼭꼭 씹어가면서 노래 한 자락 한 자락 함께 해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달랬던 겁니다.
0: 네. 서로 만나서 가정 얘기, 고향 얘기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친숙해지면 네. 어김없이 노래가 나오는데 특히 지금 잠깐 들려주신 남원의 애수는 그야말로 아저씨들의 합창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수 김용만 선생을 먼저 만나보죠.
1: 아주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개인기로 인기를 얻고 거기다 또 화려한 입담으로 토크쇼까지 평정하는 만능 탤런트 김용만 선생이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실 이 노래를 다는 모르시고 드문드문 아시는 분들도 춘향아 울지 마라 이 부분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합창을 하는 포인트죠. 김용만 선생님도 이 노래를 하실 때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동네 친구가 익사를 부리듯이 그 익사를 앞에서 또 같이 웃고 막 떠들면서 농을 치던 딱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아 울지 마라 그 한 부분만 따라 불러도 절대로 뭐 부끄럽거나 멋쩍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친근하게 살갑게 여겨지는 분이죠. 그래서 김용만 선생을 무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최고의 공연자다 이렇게 평을 했던 겁니다.
0: 모든 가수들이 그렇지만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남원의 애수는 연결 포인트가 뚜렷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연결 포인트는 춘향이죠. 이 노래에서. 그런데 대중들에게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춘향이를 잘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김용만 선생의 공연 무대를 보면서 어우 내 주제에 온간생심 춘향하실 어떻게 쳐다봐요. 이러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 관객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춘향이는 그저 막 불러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친근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위기로 공연을 김용만 선생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번을 부른다고 해서 뭐 손해 날 것도 없고 열흘 동안 안 부른다고 해서 체근하지도 않는 그런 소설 속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빼어난 미모 또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뭐 이거 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착각 좀 한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뭘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이런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0: 춘향전이 여러모로 보물입니다. 네. 만약에 강원료가 없었으면 춘향이도 이도령도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전라북도 남원 씨가 고향의 명부를 잘 보듬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1: 틀림없는 사실이죠. 춘향전 덕분에 아마 남원은 정절의 고장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향전 관련한 콘텐츠가 영화, 연극, 사진, 드라마, 뭐 그림 아무튼 정말 널려 있을 정도로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참 묘한 것이 정말 묘한 것이 노래가 없었어요.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노래 대중가요 제1호 작품이요. 바로 오늘의 노래 남원의 애수입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응당 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춘향이는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거니까요.
0: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해마다 춘향제도 열리고 있죠. 네. 김용만 선생의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한복 입고 장구를 맨 모습이 눈에 선한데 해학적인 모습도 떠오르고요. 국악을 하셨나요?
1: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참 유명하신

0: 인물인데 국악인 김대근 선생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경기 명창이죠. 엄청 무서웠던 분으로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 분인데 자제분들 모두에게 어려서부터 국악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 중에는 김용만 선생이 그렇게 목청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 연주 그리고 또 악기 제작의 장인으로 유명하신 김용남 선생이 김용만 선생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만 선생은 아버님한테 소리를 배우셨고 그 동생 김용남 선생은 아버님한테 피리, 대금 연주 그리고 또 악기 제작 기법 등을 이제 배웠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가문이니까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했겠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1954년 어느 날인데 김용만 선생이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생일대의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1: 네네, 방송에서 여러 번 또 얘기하셨어요. 네. 20살의 아들 김용만이, 제자 김용만이 소리 스승이신 아버님의 허락 없이 대중가요 가수의 길을 선택했던 일대 사건인데 후유증도 컸다는 얘기 늘 하셨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나요?
0: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들 김용만이, 제자 김용만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벌여놓았던 겁니다. 악기점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온갖 양악기를 보고 그때 당시 양악기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넋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소리를 공부해왔던 지난 스무 해가 정말 뒷전이 돼버릴 만큼 양악에 취해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또 작곡가 김화영 선생을 만나게 돼요. 훗날 개나리 처녀를 작곡하신 분인데 이 화영 선생을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티 없이 순수한 모습의 김용만, 아주 맑고 밝은 품성의 김용만, 게다가 소리에 관해서는 노래 실력에 관해서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그런 청년 국악인 김용만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넌지시 남원의 애수를 권유를 합니다. 근데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일사천리로 전개가 돼서 당해 1954년 그 해에 발표를 합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가요사의 거대한 또 하나의 기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네네, 새로운 기류가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남원의 애수가 우리나라 대중가의 흐름을 이끌었던 선구자적인 작품이다라는 평도 있잖아요.
0: 저는 굉장히 합당한 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때만 해도 가수들이 거의 굳은 표정의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는 그냥 반듯하게 선 자세였었고요. 하지만 김용만 선생은 표정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당시에는 상상 초월의 무대였었죠. 정말 웃기고 걸판지게 놀던 그런 무대. 그래서 질펀할 만자를 써가지고요. 김용만 선생을 들어서 마녀 가수다라고까지 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연자와 관객 사이의 벽을 허물었던 가수입니다. 웃기면 막 웃어주고, 아니 언제 우리 관객들이 웃어줬어요? 절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선창을 하면 고래고래 후창을 하고 그런 법도 없었거든요. 인사하면 환호하고. 그래서 대중가요 라이브 콘서트의 흐름을 이끌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만 선생의 익살스런 그 표정,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가사와 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양천리 떠나간들 너를 어이 잊을 소냐, 성황당 고갯마루 나귀마저 울곤 없네. 춘향아 울지 마라 달래었건만, 대장부 가슴 속을 울리는 님이여. 아,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0: 네,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이렇게 1절이 끝나고 간주가 흐르는 동안에 두 사람의 명대사가 흐릅니다.
1: 아, 이 대사는 안 하고 싶은데. 도련님 저만 두고 가시나이까.
0: 춘향아 우지 마라. 내가 가면 아주 가냐. 간다고 잊을 소냐.
1: 광활루에 봄이 오고 오작교 꽃이 피면 님 그리운 회포를 어이 풀란 말이여.
0: 네, 소설 내용을 이렇게 대사로 엮은 구절인데 가사 내용하고 버무려져가지고요. 노래 한 곡을 완창하는 3분 동안 정말 한편의 신파극에 몰입이 됩니다. 당연히 노래를 하는 가창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스스로는 이 노래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어떤 노래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노래만의 맛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 그 결과 정말 상상을 초월한 대히트작이 나왔는데요.
0: 네.
1: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잘 맞았겠지만 기록에 남을 만큼 크게 히트한 비결이 있겠죠.
0: 춘향이죠. 누가 뭐 춘향아 이른다고 해가지고 그 춘향이가 이몽룡의 춘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 통해 헤어진 루이를, 엄마를, 그리고 꼭 만나야 할 그리운 누군가의 이름을 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이름입니다. 막내야 울지 마라. 막내한테 전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용기를 줬다는 것. 게다가 남원의 가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우리 가요사에 100년 사이 길이 남는 명곡의 반열에 우뚝 솟아있다는 것.
1: 네, 남원의 가수가 노래입니다. 아니고 남원의 애수였죠.
0: 네네네.
1: 네, 70년대 창경궁에서 어버이날 특집 야외 무대 공개 방송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올라오셔가지고 회전의자 부르고 청춘의 꿈을 부를 땐 온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는데 네. 바로 이어서 효녀심청을 부르시면 다 또 눈물을 지으셨어요. 자, 오늘은 휴전 이후에 그리운 가족들의 이름을 소리내 불러보는 심정으로 위안을 받았던 노래 김용만 선생의 남원의 애수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남원의 애수 끝곡으로 듣고요. 지금까지 한국 가요 해설자협회 박혜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시골이나 섬마을에 가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쉽다고 할까요? 불편하다고 할까요? 갑자기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참 난감해지지요. 병원이나 약국, 하다못해 편의점도 멀리 나가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상비약이 없으면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들어서기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는 동네 슈퍼에서도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간단한 상비약을 팔 수 있게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평소 이웃들이 오가면서 안부를 나누던 동네 슈퍼가 이제는 더 든든하고 고맙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임성훈의 시골길,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리죠.

네, 소설 백치 아다다로 유명한 계옥목 선생의 수필 수박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입맛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겠지만 여름 과일로는 아무래도 수박만한 것이 없다. 맛으로 친다고 해도

수박은 참외나 다른 그 어떤 과일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 생긴 품위로 봐도 마찬가지다. 어떤 과일도 수박을 따르지 못한다. 그 중후한 몸집에 바다 거북의 등딱지 무늬를 한 점잖은 빛깔에 고상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감미로운 맛을 새빨갛게 가득 지닌 그 속살은 교양과 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빨갛게 속에 물드는 과일이 어디 수박뿐이랴만 수박의 그것은 다른 과일의 그것에 비해 빛의 성질부터가 다르다. 천진에 가까울 만큼 순한 빛이요, 연한 살이다. 따라서 자연에서 나는 제품 가운데 수박이야말로 가장 예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수박을 좋아하는 것도 실은 이 예술적인 풍미에 있다. 그래서 나는 수박을 미각으로만 즐길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도 취미로도 즐기고 싶어 시골에서 살 때 채소밭에다가 수박을 손수 심고 가꾸며 어루만진 적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예술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듯 수박을 가꾸는데도 여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재배법을 들여다보며 꼭 그대로 하는데도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참외는 맺히기만 하면 그 결실을 볼 수 있건만 수박은 그렇지 않았다. 맺혔다가도 곧잘 떨어지고 한창 크다가도 밑자리가 위태로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손만 좀 대도 시름시름 앓고 난다. 자연 이외의 접촉은 일절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수박이야말로 자연이 준 지조를 충실히 지키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패티김의 노래입니다.

네, 갈증을 시원하게 날려줄 시원한 맥주의 계절입니다. 땀 흘린 뒤 마시는 차가운 생맥주 한 잔과 바삭한 치킨의 조합은 참 오랫동안 친근한 벗처럼 우리 곁에 함께 해왔는데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맥주에 대한 추억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맥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언제였을까요? 기록을 보면은 1871년 신미양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군의 함선이 강화도에 정박했을 때 조선의 관리가 미군 측으로부터 맥주를 대접받은 게 최초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상투를 튼 조선 사람이 맥주병을 한아름 안고 있는 흑백 사진도 남아있는데요. 사진 속의 인물이 실제 그 맥주를 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맥주병은 보기 드문 신기한 물건이었겠지요. 맥주가 본격적으로 상품처럼 들어오기 시작한 건 1876년 개항 이후였습니다. 부산과 인천 같은 개항장을 통해 주로 일본 상인들이 수입 맥주를 들여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식 발음을 따라하며 맥주를 비루나 삐루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처음 이 서양술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유의 시큼하고 쌉싸름한 맛을 보고는 황소 오줌 같다며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맥주는 아무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맥주 한 병 값이면 막걸리를 실컷 마실 수 있었으니 끼니를 걱정하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술이었지요. 주로 호텔이나 고급 카페, 비어홀에서 도시의 부유층이나 신문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마셨는데 서양식 옷차림의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삐루홀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그 시절의 새로운 문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김용환의 노래 천당과 지옥, 김혜송의 선술집 풍경, 그리고 김정구의 항구의 선술집 세 곡입니다.

0: 네, 김정구의 노래 항구의 선술집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김용환의 천당과 지옥 그리고 김혜송의 선술집 풍경이었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맥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맥주는 대부분 수입품이었습니다. 맥주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33년경부터였지요. 서울 영등포에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 공장 두 곳이 세워졌고 해방 이후 이 공장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국내 맥주 회사들이 됐습니다. 초창기엔 주로 병맥주 형태였고 고급 요리집이나 호텔 바에서 맛볼 수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는 명절 때 맥주 한 상자를 선물하는 게 가장 예를 갖춘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국산 생맥주가 시판되기 시작했고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는 생맥주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번화가 곳곳에 등장하면서 생맥주 붐이 일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생맥주집에서는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잔을 조끼나 쪼끼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단어인 저그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쓰인 건데요. 그래서 당시 생맥주집에서 조끼 하나 주세요 하면은 알아서 커다란 잔에 담긴 생맥주를 갖고 왔습니다. 당시 생맥주에 얽힌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데요. 큰 통에서 직접 잔에 따라주는 방식이다 보니 서툰 직원이 거품을 많이 따라주면 술보다 거품이 많다고 따지기도 했고 냉각장치가 시원찮은 날에는 미지근한 맥주를 들고 보리차 같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말경에 맥주 포장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캔맥주의 등장이었지요. 병따개가 있어야 마실 수 있던 병맥주와 달리 캔맥주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볍고 따기 쉬워서 야유회나 여행을 갈 때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었고요. 또 해수욕장이나 여행지의 상인들이 얼음물 재운 아이스박스에 캔맥주를 담아오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병맥주가 더 익숙해서인지 한동안은 병맥주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집안 창고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둔 빈 맥주병을 슈퍼나 가게에 갖다 주고 빈병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사 먹던 기억 아마 많이들 있으시겠지요?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현숙의 포장마차, 그리고 나훈아의 건배 네 곡 이어집니다.
1: 이렇게 약한 여자의 몸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운 당신을 찾아왔어요. 장수 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 주세요.

앞에도 번지수도 없는 이 쓸쓸한 주막에 구진비는 왜 이다지 한맞게 쏟아지느냐. 연심이는 날이 새면 고향으로 돌아가 주었다.

나훈아의 건배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그리고 현숙의 포장마차 이어드렸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맥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의 맥주는 젊은이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이른바 청맥통이라고 청바지와 생맥주, 통기타가 당시 젊은이들의 낭만을 상징하는 키워드였지요. 서울 명동이나 무교동, 종로 일대에는 오비스케빈, 쉘브르, 코파카바나 같은 음악다방과 생맥주홀이 하나 둘 문을 열고 성업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아지트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서 생맥주 한 잔 시켜놓고 통기타 가수들의 라이브를 들으면서 함께 청춘을 노래하고 시대를 비판하기도 했을 겁니다. 1980년대에는 동네 곳곳에 호프집이 생기면서 동네 주민들의 단골집 노릇을 했습니다. 땅콩과 오징어, 쥐포나 노가리 같은 마른 안주류가 인기였는데요. 좀 더 고급을 지향하는 가게에서는 돈가스 안주나 감자튀김, 과일 안주까지 다양하게 안주를 준비해놨지요. 맥주를 마시는 장소는 참 다양했습니다. 호프집은 물론이고 학교 잔디밭이나 동아리방, 자취방, 한강 둔치, 캔맥주 하나씩 들고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러운 술자리가 됐지요. 동네 슈퍼 앞 간이 파라솔 테이블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나중에 편의점 보급이 확산되면서 편의점 앞에서 간단히 마시는 편맥이 아주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맥주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치킨인데요. 치킨집과 호프집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한몸이 돼가면서 치킨과 맥주를 떼어놓을 수 없는 치맥이란 단어까지 생겼지요. 이게 외국에까지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치맥을 맛보는 게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술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널리 알리는 술이 된 것이죠. 전 세계 맥주를 한 곳에서 파는 가게가 유행하더니 한때는 수제 맥주가 유행하면서 지역마다 소규모 양조장이 생겨나 과일맛, 꿀맛 등등 개성 있는 맛을 내는 맥주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맥주를 골라 즐기는 시대. 한여름 시원한 맥주가 더 간절하게 생각나시겠지만은 항상 과음은 삼가셔야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맥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유주용의 학사주점, 이현실의 목노주점, 그리고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이자연의 찰랑찰랑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7년 8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폭염 속 불티난 가전품 수요, 업자들 매석 횡포. 계속된 불볕더위로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명 생산업체의 대리점과 상가 점포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6월 말께 바닥이 났고 냉장고도 7월 중순에는 거의 품절되었다. 제품을 찾는 시민의 발길은 줄을 잇고 있으나 팔 물건이 없어 그냥 돌려보내기 일쑤다. 이들 제품의 호황은 불볕더위에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가격 인하가 겹쳤기 때문이나 생산업체와 대리점에서 이윤폭이 좁아져 재고품의 출고를 꺼리는데도 원인이 있다. 일부 상인들은 물건이 달리자 웃돈을 줘야 파는 횡포마저 부리고 있다. 네, 지금도 중요한 필수품이지만은 70년대 후반에는 에어컨, 냉장고가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신제품이었겠지요. 이 기사가 쓰인 77년도 여름이 무척이나 더웠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제도가 생기면서 특별소비세가 붙던 가전제품들 가격이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날이 무덥고 가격은 싸졌으니 그야말로 주문이 폭주했겠지요.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을 사겠다고 가전 대리점으로 몰려왔을 텐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숨겨놓고 웃돈을 요구하는 얌체 상인들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남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지.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더운 날이지만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울릉도 트위스트 이시스터즈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충농증으로도 불리는 부비동염은 우리 코 주변의 뼛속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고름이 생길 수도 있죠. 부비동이라는 공간은 우리 눈과 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코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교적

키가 흔해서 소홀하기 쉬운 부비동염은 코골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만성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이선희의 제2에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쪽은 참 복잡하고 크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우리 얼굴의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코 주변 얼굴뼈 속의 공간이 부비동인데요.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부비동염의 위험인 건데요. 축농증으로도 불리는 부비동염은 어떤 질환인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슬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부비동염은 비교적 흔하지 않나요? 흔히 말하는 축농증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병의 의학적인 이름이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0: 네.
1: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부비동염 때문에 내원하실 정도로 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코질환입니다.
0: 네.
1: 비염이나 감기가 코 안 점막에 생기는 것이라면 부비동염은 코 주변의 뼈 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부비동에 염증과 고름이 생기는 병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0: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부비동은 어디를 말하나요?
1: 네, 부비동은 쉽게 말해서 코 주위에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들을 뜻합니다.
0: 예.
1: 우리 얼굴뼈에는 양쪽 뺨의 상악동, 그리고 이마의 전두동, 예. 눈 사이의 사골동, 그리고 머리 깊숙한 곳인 저평동까지 좌우에 각각 네 군데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0: 네.
1: 이곳은 평소에 공기로 가득 차 있고 점액을 내보내면서 코 안의 환기와 습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문제가 생기면 눈이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위치 때문일까요?
1: 네, 맞습니다. 부비동 주변에는 눈과 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에 생기는 염증이 심해지면
0: 네.
1: 눈이나 뇌 쪽으로 염증이 번져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0: 부비동염은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원래는 공기가 잘 통하고 깨끗해야 할 그 빈 공간들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붓고 또 출입구가 막히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0: 네.
1: 그러면 부비동 안에 콧물과 고름이 고이고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통증과 불편감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0: 부비동염의 원인이 뭘까요? 오래도록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1: 네, 부비동은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드나들면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점액이 밖으로 잘 흘러나와야지 건강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런데 코 점막이 심하게 붓거나
0: 네.
1: 코 안에 물혹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부비동의 작은 출입구가 막히게 되면
0: 예.
1: 환기가 안 되고 점액이 고이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균 때문이라기보다
0: 네.
1: 코 안에 구조적인 변형이 있거나 점막 자체의 만성적인 면역 염증 반응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코골이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1: 연관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코 점막이 붓고 콧물이 가득 차서 코가 막히거든요. 코로 숨을 쉬기 어렵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됩니다.
0: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1: 네,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곧 부비동염은 아닙니다.
0: 네.
1: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을 오래 방치하면 코 점막이 계속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분비물이 잘 빠지지 않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부비동염이 발생하거나 만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0: 네.
1: 다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비동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경 망국증이나 코 안의 구조적인 문제, 천식, 흡연,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있으면 위험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증상을 참고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부비동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히 콧물이나 재채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비동염의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랑 관리가 중요합니다.
0: 네. 부비동염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물혹이 함께 있다면 면역학적인 부분에서도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만성 부비동염 환자 중에서 코 안에 물혹, 그러니까 비용종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이 물혹은 우리 몸의 면역계 중에서도 특히 알레르기나 천식과 관련된 호상구 등의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점막이 변형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물혹이 동반된 만성부비동염은 단순히 세균 감염이 아니고 면역학적인 만성염증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 부비동염을 축농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코 안도 붓고 또 콧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1: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누런 콧물입니다.
0: 네.
1: 이 콧물이 앞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 코 뒤로 넘어가면서 목으로 내려가는 후비루가 생기기도 합니다.
0: 네.
1: 코 막힘이 자주 있고 그리고 뺨이나 이마, 눈 주변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후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기침이 나거나 코 안에서 퀴퀴한 냄새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처음에는 감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부비동염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죠. 초기에는 감기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0: 네.
1: 하지만 감기 기운이 열흘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거의 다 나아가다가 다시 악화된다면 급성 부비동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38도 이상으로 고열이 동반되고 뺨이나 이마, 눈 주변에 국소적으로 안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부비동염은 만성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기도 하던데요.
1: 네, 모두 만성은 아닙니다.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지속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증상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콧물이나 코막힘 외에 다른 증상들도 많던데요.
1: 네. 증상이 한 달 이내에 없어지면 급성이라고 하고
0: 네.
1: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봅니다.
0: 네.
1: 만성이 되면 급성처럼 심한 고열이 나거나 격렬하게 안면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0: 네.
1: 대신에 지속적으로 코가 막히고 만성 피로감이 생기고 후각이 저하되고
0: 네.
1: 그리고 코에서 악취가 생기거나 만성 기침 같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증상들이 불편감을 줍니다.
0: 치료에서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1: 네. 부비동염 치료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약 2, 3개월 정도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하고 코 세척을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또 코 안에 약물로는 없어지지 않는 물혹이 많아서 부비동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코 안에 구조가 너무 심하게 변형돼서 공기가 거의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나요?
1: 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예전에는 입술을 들고 뼈를 깎아내면서 하는 좀 비교적 큰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느다란 내시경을 코 안으로 넣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합니다. 피부를 절개 안 하고 코 안에서 병든 점막과 물혹만 제거하고 부비동의 자연 출입구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0: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재발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네. 구조적인 폐쇄가 있거나 단순하게 염증성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 예후가 좋고 완치율이 높습니다. 다만 축농증은 수술해봐야 또 재발한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이런 소문이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면역학적인 원인인 천식이나 알레르기 동반, 또 심한 물혹 이런 것 때문입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수술로 귀를 잘 열어둔 후에도 집에서 꾸준히 코 세척을 하고 코에 스프레이를 쓰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부비동염 치료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술보다 약물 치료가 더 많은 편이긴 한가요?
1: 네. 대다수의 환자분들, 특히 이제 급성 부비동염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0: 네.
1: 만성 환자분들도 첫 단계는 항상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생물학적 치료제라고 해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0: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항생제뿐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에는 적절한 기간 동안에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0: 네.
1: 하지만 그 외에도 코 점막의 붓기를 빼주는 점막수축제, 끈적한 콧물을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주는 점맥용해제,
0: 네.
1: 그리고 알레르기가 동반됐다면 항히스테민제, 이런 다양한 약들이 환자분의 증상과 원인에 맞춰서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0: 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도 있지 않나요? 코막힘에 쓰이는 것 같던데요.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1: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0: 네.
1: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코 스프레이는 비충혈 제거제인데요.
0: 네.
1: 이것은 일주일 이상 쓰면 오히려 코 점막이 더 붓게 되는 부작용인 약물성 비염이 생깁니다.
0: 네.
1: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국소용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성분이 다 아예 다릅니다.
0: 아, 네.
1: 이 약은 점막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고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개월 이상 장기 사용해도 안전하고
0: 네.
1: 오히려 꾸준히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0: 부비동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부비동의 구조를 생각할 때 다른 위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비동 주변에는 눈과 뇌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0: 네.
1: 염증이 눈 쪽으로 번지면 눈꺼풀이 심하게 붓고 눈이 튀어나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안화봉화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염증이 더 위쪽에 뇌로까지 퍼지게 되면 뇌수막염이나 뇌농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부비동염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0: 네.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건데요. 소아 청소년기의 부비동염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이들의 부비동염에서는 혹시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있던데요.
1: 네. 아이들은 성인보다 부비동의 크기가 작고 네. 통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부비동염으로 더 쉽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0: 네.
1: 다행히 성장하면서 얼굴 뼈라든지 부비동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소아기 부비동염이 모두 성인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비동염이 심하면 코막힘이 계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코골이 등의 수면 문제가 생기면 성장에도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0: 부비동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코 세척이라고 하죠. 식염수로 매일 세척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1: 네,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면 점막에 고여있던 진한 콧물과 농을 직접 밖으로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동시에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자극을 줄여주고 그리고 점막 표면에 있는 미세한 털인 섬모들이 다시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서 치료와 재발 예방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0: 네. 부비동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초기 치료를 위한 의심 증상이 있을까요?
1: 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코감기에 걸렸을 때는 초기에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 적절한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치유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오늘은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40대 여성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제 일상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아프거나 어디 문제가 있진 않은데 하루에 한 번씩 두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한 몇 분? 그러다가 다시 안 아파요. 근데 오늘 하루만 그럼 괜찮은데 거의 자주 그래요. 그래서 AI도 물어보고 자주 찾아봤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스트레스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데를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한 2, 3년 전? 그 한 번씩 머리가 아파요. 머리랑 눈이 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약간 인상을 쓴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걷거나 달릴 때도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작업할 때 한 번씩 좀 머리가 아플 때 답답한 게 이유 없이 아프고 저희 엄마는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0: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알려주시면 할 것 같아요.
1: 네.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2: 그렇죠. 이제 뭐

0: 두통을 넘겨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두통도 있지만 뭐 편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질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프다는 것보다는 어떤 두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 그만큼 원인도 다양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질환 없이도 그냥 두통 자체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다른 문제가 원인이 돼서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머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증상은 어떻습니까? 표현도 여러 가지잖아요.
0: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머리 전체가 무겁고 뭐 꽉 조이듯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쪽 머리가 막 욱신욱신 뛰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뭐 띠를 두른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그다음 눈 뒤쪽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1: 머리 전체가 무겁다, 뭐 욱신거린다, 조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 건데요.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원인이 짐작되기도 하나요?
0: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양쪽이 뭐 띠로 조이는 것처럼 묵직하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긴장성 두통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 머리가 좀 욱신욱신 뛰듯이 아프면서 움직일 때 심해지고 뭐 매스 꺾거나 빛이라든지 소리에 조금 예민한 이런 게 동반이 된다면 그 편두통에도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늘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아픈 두통이 있고 뭐 눈 주위가 아프고 그다음에 눈물이나 콧물이 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제 부비동이라든지 눈 쪽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상 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이거 원인을 또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증상의 강도나 지속 시간 또 주기적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사실 이 두통을 평가할 때 얼마나 아픈지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도 함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지나가는 두통도 있고 몇 시간에서 뭐 길게 며칠까지 이어지는 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경우하고 매일 반복되는 경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통의 패턴이 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부터 비슷하게 반복되는 두통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거라든지 아니면 횟수가 점점 잦아지거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두통이 워낙 흔해서 한 번씩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진통제를 먹어서 가라앉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0: 사실 뭐 피곤하거나 뭐 잠을 못 잔 뒤에 생기는 이런 두통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복용한 뒤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통이 가끔 나타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하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통제를 드시면 좋아진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통을 참기만 하시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두통이 새롭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게 점점 더 자주 심하게 아프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예전처럼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두통이 잡히지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거의 진통제를 달고 산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만큼 자주 오래 드셔도 괜찮을까요?
0: 사실 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복용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복용하시면 오히려 두통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약을 드시고 좋아졌는데 이 횟수가 좀 늘어나면서 약효가 떨어지고 다시 두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15일 이상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3개월 넘게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한번은 어떤 원인 때문에 두통이 생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40대 여성인데요. 2, 3년 전부터 두통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세요. 두통 증상과 함께 눈으로도 통증이 있어서 자꾸 인상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통이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일단 뭐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두통뿐만 아니라 뭐 속이 메스껍거나 빛하고 좀 소리에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앞이 좀 번쩍거리거나 뭐 지그재그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좀 시야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0: 좀 충혈되면서 심하게 아프시거나 시야가 좀 흐려지고 시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안과적인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두통이 있을 때는 동반되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걷거나 달리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증상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사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으실 때는 그러니까 언제 아픈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걷거나 달릴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있던 두통이 움직이면서 더 심해지는지 네. 아니면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일하는 중에도 생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걷거나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달리기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또 생기는 이제 운동 유발 두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통증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활동을 멈추면 바로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나름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짐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40대의 나이를 생각하면요. 뇌 건강이라든지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0: 사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사실 이제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라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생겨서 생기는 두통은 흔하지는 않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이 뭉치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두통의 획수라든지 강도가 변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두통의 강도가 심해지고 잦아드는 빈도가 좀 잦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진료를 받으시고 뇌 혈관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 두통으로 고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뭘까요? 또 어느 과로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난감한데 좀 알려주세요.
0: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통 검사라고 하면 이제 CT나 MRI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의 양상에 대한 문진하고 네. 이 신경학적 진찰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통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함께 나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네.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이제 가정의학과라든지 이제 내과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반복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신경과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충혈되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야에 좀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또 안과를 보시는 게 또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작정 CT나 MRI를 찍는 건 아니고 진찰 결과라든지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검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자신에게 좀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순서입니다.
1: 그럼 두통이 언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일기처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판단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통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증상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평소 기록하시는 게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일기를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두통이 시작된 날짜, 네. 시간,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느 부위가 어떤 느낌으로 아팠는지, 그다음에 통증의 강도를 뭐 0점에서 10점 정도로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스꺼움이라든지 시야 변화라는 이런 동반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스트레스하고 운동하고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생리주기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시고 병원에 가서 이 기록을 보여주시면 의료진이 이제 두통의 종류라든지 치료 방향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20대 여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죠.
2: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30분 달리기를 목표로 하는 12주짜리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과체중이고 좀 많이 나가는데 일단은 지금은 30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서 식단도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 3, 4회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체형이나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공복 유산소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복 유산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이 달라가지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요.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밤에 한 9시 반, 10시쯤에 나가서 운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해라 라는 분들도 계시고 탄수화물을 먹고 해야 된다, 저녁에 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번화가에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뛰기 좀 적합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 15분에 걸리고요. 15분 동안 걸어가서 인터벌 러닝으로 26분씩 하고 스트레칭하고 다시 15분 걸어서 집에 오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 좋은지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두 개 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운동 초보자들한테는 궁금한 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제가 다섯 번째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조금 아프고 다음날 피곤하더라고요. 나는 뛰다 보면은 제가 뛸 장소에 진짜 런닝 하시는 분들 많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게 전문적인 장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아리에 압박밴드도 하고 계시고 무릎에 그 관절 보호한다고 그것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초보자에게 적절한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제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물을 최소 1.5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마시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물을 한 1리터에서 1.5리터를 더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4리터 정도를 마시게 되는데 괜찮을지,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1: 네, 일단 운동을 시작한 건 아주 좋은 결심이죠. 뭐 요즘 인터벌 운동이 유행처럼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인터벌 운동이 뭔가요?
0: 그러니까 인터벌 운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운동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네. 강한 운동하고 이제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이제 휴식을 이제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달린 뒤에 천천히 걷고 다시 달렸다가 또 걷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인터벌 운동이라 해서 무조건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 몸을 좀 달리기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인 달리기와 차이가 있나요?
0: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리기는 한 번 정한 속도로 비교적 계속 이어가는 운동이라면 네. 인터벌 운동이라는 거는 이 숨이 차는 구간하고 회복되는 구간에 이제 번갈아 반복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벌 운동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같은 분들은 이제 달리기를 오래 이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중간에 걸으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뛰는 자극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심폐 지구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1: 그렇게 심폐 지구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사연 주신 분은 인터벌 러닝을 하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게 많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0: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운동을 하실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오래 뛰고 더 빠르게 뛰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 시간이라든지 속도 횟수를 한꺼번에 늘리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천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날 약간의 피로감은 있지만 뭐 통증 때문에 뭐 걷기가 불편하다 이런 게 없어야지만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회복 상태라든지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게 운동과 휴식을 좀 반복을 하고 뛰다가 걷다가 이제 반복하는 운동이라서 체력이 약한 분들도 실천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공복에 하는 게 좋다, 밥을 먹고 뛰어야 한다, 아침 운동으로 해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가 봅니다. 어떨까요?
0: 그러니까 공복에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는 동안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장기적으로 체지방이 반드시 더 많이 빠진다고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는 사실 전체 그 식사하고 활동량을 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식사를 또 너무 많이 하고 바로 뛰시면 이제 속이 또 불편할 수가
1: 그렇죠.
0: 있고, 그리고 이제 공복 상태에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분이라고 하면은 굳이 식사를 안 하시고 또 운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0: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라든지 이제 빵처럼 부담이 좀 적은 음식을 조금 먹고 네. 운동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하시는 운동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운동을 하는 게 자기 생활에 좀 잘 맞고 운동하시고 나서 잠을 자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내가 무리 없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운동하면서 무릎 통증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0: 뭐 이런 것들도 운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운동 장소까지 15분을 걸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사실 이 걷기 자체가 아주 좋은 준비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착하신 뒤에 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을 몇 번 하시고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1: 네. 약간 걷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인 것 같은데 막상 하려면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0: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여러 동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몸을 좀 데우는 느낌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시거나 아니면 까치발을 드는 동작,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걷는 동작 같은 거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쪽씩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거나 가볍게 이제 스쿼트 동작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끝나신 뒤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몸을 이제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네. 충분하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는 몸을 조금 데우고 운동 후에는 천천히 식혀준다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물 마시는 부분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을 거의 4리터를 마신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닐까요?
0: 사실 뭐 4리터라는 양만 듣고 뭐 많다 적다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네. 뭐 체격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아니면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수분량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평소에 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억지로 4리터까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마실수록 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또 많은 물을 몰아서 마시게 되면은 이 몸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또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운동 전후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으시고요. 갈증이라든지 땀의 양을 보면서 적절하게 좀 조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또 유산소 운동의 장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결심하고 실천을 하는데요. 그만큼 조심할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이제 수없이 이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하고 폐, 그다음에 이제 관절 근육들이 좀 적응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달리는 날 사이에 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기만 하시기보다는 가볍게 걷기라든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한낮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도가 높은 날에는 평소보다 이제 속도하고 운동 시간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회복하는 과정도 좀 중요한 편입니다.
1: 뛰는 운동에서도 자세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선부터 팔다리 움직임까지 방법이 있던데요.
0: 사실 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자세라는 거는 힘을 잔뜩 주고 좀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 몸에 이제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이고 이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선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앞을 보시고 어깨는 힘을 빼시고 그다음에 상체 같은 경우는 너무 허리를 숙이지 않는 자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팔꿈치라든지 팔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뒤로 편하게 흔들어주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호흡도 중요하다면서요?
0: 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달리는 이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입으로 이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억지로 이제 코로만 숨을 쉬려고 하면 답답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으로 쉬시는 것도 이제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로 그 강도를 잡으셔야 되냐면 달리시면서 그러니까 몇 마디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 예, 이런 정도로가 비교적 적당한 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하시기조차 힘들 정도로 뛴다라고 하면은 그건 본인한테 좀 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공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음덕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뒤에 그 보답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남에게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해나갈 때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음덕양보에 나오는 음덕이란 말은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게 행하는 덕행을 뜻하는 말로 한자로는 응달 음자에 덕덕자를 씁니다. 보통 음덕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음덕을 쌓다 같이 표현합니다. 음덕과 비슷한 말로 숨은 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이 모르게 도와주는 덕행을 뜻합니다. 흔히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하는 성질을 음양으로 풀이하는데 음덕의 반대말은 볕양자를 쓰는 양덕입니다. 이는 남에게 알려지게 행하는 덕행을 말하는데 자화자찬이나 공치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음덕과는 다르게 그늘 음자를 쓰는 음덕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조상의 덕이란 뜻과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1990년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인데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임금 격차나 승진 장벽, 경력 단절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학 이야기 1992년에 발표돼서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을 던진 소설 양귀자 작가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여성의 현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소설 양귀자 작가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책이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작품입니다.
2: 네.
1: 지금 20, 30대의 부모님 세대들, 지금의 중년들이 20대에 열광했었던 소설이죠?
2: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새삼스럽게 이번에 들고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작품이

0: 이 90년대에 출간이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1992년에 초판이 출간됐거든요.
1: 네.
0: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또 얻으면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모순이라는 작품도
1: 그렇죠.
0: 역시 여성의 또 현실을 다뤘던 작품인데 그게 많이 읽히고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이러한 양귀자 현상을 새삼스럽게 좀 주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요즘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서늘한 소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작품이 납치, 네. 이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좀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수산함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네, 제가 골라왔는데요. 이 작품이 양귀자 작가가 쓴 소설 중에 가장 좀 어둡고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쓸 수 있는가 또 이러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작품이기도 하죠.
1: 네. 지금은 뭐 페미니즘에 대한 작품들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작품 출간됐을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을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초판이 90년대에 나오고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 우선 이 타이틀 자체가 제목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뭘 소망한다는 걸까? 금기를 이제 넘는다라는 그렇죠.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 강민주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이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를 납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납치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보통 남성 범죄자가 여성 피해자를 이제 납치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건 정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 남자를 납치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성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 소설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설정을 취할 수 있냐라고 하는 비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또 현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평을 받았던 그런 상반된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1: 네. 이 작품이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시 영화로 제작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봤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1: 당시에 최진실, 임성민 최고의
0: 맞습니다.
1: 배우들이 주인공이었고 제가 최진실 씨 워낙 팬이었어서
0: 네.
1: 예, 봤는데 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이 작품이 워낙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소설은 또 영화와 판권을 또 눈독을 많이 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작품이 나오고 2년 뒤인 1994년에 장길수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 네.
0: 당시에 국민 배우라고 불렸던 최진실 씨가 맞아요. 강민주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요.
1: 네.
0: 이 납치되는 인기 배우 백승하 역의 임성민 배우 그리고 이 민주의 신복으로서 따르는 황남기 역의 배우 유호성 씨가
1: 네,
0: 출연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최진실 씨가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연기상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소설만큼의 흥행을 거두는 데는 좀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은 그 강민주의 독백 네, 그리고 내면이 좀 더 중점적으로 나오는 작품인데 그 영화에서는 그걸 좀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와 관련된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던 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1: 그러고 보니까 두 배우가 지금 다 안 계신다는 사실이 좀 슬프네요.
0: 네, 그렇죠.
1: 네, 양귀자 작가는 뭐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양귀자 작가의 데뷔가 1978년입니다. 이때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왔는데
1: 네.
0: 이후에 여러 소설집을 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바로 원미동 사람들이에요. 이게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빼어난 단편집으로 이제 인기가 높았고요.
1: 네.
0: 그리고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단골로 이 작품이 이제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양귀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양귀자 작가의 또 다른 면모 그걸 이 작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에 나왔는데 뭐 이때 천년의 사랑, 모순, 희망 이런 작품들이 쭉 예, 장편으로 출간이 되면서
1: 네.
0: 그야말로 양귀자 현상 이라고 불릴 정도.

0: 어마어마한 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잊을만하면 베스트셀러.
0: 맞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타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놓는 작품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는 그렇게 양귀자 작가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 아, 책이 출간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여성들의 문제가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0: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이 작품이 현재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많이 읽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가시적인 변화가 없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90년대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무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유급이 됐던 게 2000년대에 들어서.
1: 네.
0: 그러니까 90년대가 이른바 서태지로 대표되는 문화 대통령, 새로운 대중문화가 쭉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였지만,
1: 네.
0: 그리고 동시에 여성들의 그간 이제 억압되었던 여러 가부장제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난 30년 후에 현재를 돌이켜보면, 분명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는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결혼과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뭐 가족 돌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그런 비율은 여전히 높다.
1: 네.
0: 동시에 여성들에게 가해진 억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작품이 계속 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줄거리 살펴볼까요?
0: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강민주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요. 인간 실현을 위한 여성 문제 상담소라고 하는 주로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전화를 이제 하고 거기에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0: 그때 뭐 남편의 폭력과 외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1: 네.
0: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민주 역시 사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또 지켜본 경험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매우 적대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나 혹은 뭐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이 세상을 좀 충격에 빠뜨릴 그런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가지 음모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 정말 가정적이고
1: 네.
0: 모든 여성들의
1: 워너비.
0: 그렇습니다. 저런 남자랑 결혼하고 네. 싶어 라고 일컬어졌던 백승아를 납치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백승아가 나쁜 사람이라서
1: 납치한 게
0: 납치한
1: 아니라
0: 게 아니에요. 예. 잘생기고 네, 그리고 너무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남성이기 네. 때문에 백승아를 납치하려고 했다. 그렇게 선량하고 완벽해 보이는 남성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여성이 아무 잘못 없이 남성의 폭력에 노출되어 온 현실을 좀 거꾸로 보여주겠다. 네, 이런 의도로 납치를 결행하게 되고요.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또 소설 중후반부에 펼쳐집니다.
1: 네, 강민주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인데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황남기라는 사람이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 백승아 세 사람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이 이제 전개되게 되죠.
0: 그렇습니다. 그렇게 삼각관계의 구도가 만들어 지어요.
1: 네.
0: 세 사람이기 때문에 삼각관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설이 진행되다 보면 그들 사이의 미묘한 그 애정의 관계,
1: 네.
0: 그 질투의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삼각관계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울리게 되는데요. 이 황남기라고 하는 인물이 민주를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려져요.
1: 그러니까
0: 민주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요. 이 백승아의 납치를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행동 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백승아를 가두게 되는데 백승아가 나오려고 시도할 때마다
1: 네. 네,
0: 못 나오게 완력으로 제압하는 인물이 황남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황남기를 그냥 강민주의 신복 정도로만 또 설명을 하면 이 관계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0: 황남기가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강민주의 이제 어머니가 사실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딸을 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으로 황남기를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황남기의 이제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강민주의 어머니고 지금도 사실 그런 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남기가 강민주에 대한 이런 일종의 주인과 부하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 황남기가 나름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영화배우 백승아가 들어와서 강민주가 그의 관심을 보이니까 황남기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하고 네. 미묘한 질투의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1: 이 강민주 캐릭터를 보면 자기 말만 옳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아주 유아독존의 나르시스트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당시 여성을 대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0: 그렇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렇게 극단적이고 좀 왜골수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1: 네.
0: 강민주의 노트가 소설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장면이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지 나오는데 가령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판본 같은 경우는 책의 가장 뒤에 예, 강민주의 이제 글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아무도 하지 않은 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 나는 그런 미지의 언어를 원한다.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이 세상에 새로움이란 없다는 식의 단어입니다. 나는 낡은 생각, 낡은 언어, 낡은 사랑을 혐오한다. 나의 출발점은 그 낡음을 뒤집은 자리에 있다. 장애물이 나와도 나는 그것을 뒤집어버린다. 세상은 나의 운동장이다. 절대 그늘에 앉아 시간이나 갉아먹으며 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들으시면 어떤 캐릭터이신, 어떤 캐릭터인지 딱 감이 예, 바로 잡히실 듯 한데요. 이 캐릭터는 정말 니체의 말을 빌리면 초인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네.
0: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한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나는 남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네, 이러한 믿음을 신봉하는 건 맞다는 거죠.
1: 어쨌든 그렇다고 납치라는 방법을 택한 그녀의 선택이 정당한 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이제 백승하라는 뭐 아무 잘못도 없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뭐 어쨌든 그를 납치해야 되겠다는 설정을 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민주가 만약에 아주 그 나쁜 남성 누가 봐도 아이 처벌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남자를 납치했다라고 하면 이 소설이 아주 흥미로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0: 물론 그 남자가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강민주는 그냥 사적인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강민주는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백승아를 그냥 납치해 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잡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강민주가 백승아를 납치한 이유가 뭘까? 그게 소설 중반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백승아와 강민주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네, 왜 그런지가 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강민주의 논리는 여성도 사실 아무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다. 다만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폭력과 억압의 대상이 되어왔고 백승아 역시도 특별한 잘못 없이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미러링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했다라고
1: 네.
0: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승아가 개인적으로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지만 결국 남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여기게 된 그 이미지 자체로서 이 사람이 실은 그렇지 않다. 그 내면에 어떤 추악함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싶은 강민주의 욕망 같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 네.
0: 파도 백승아의 미담만 나오지.
1: 그러니까요.
0: 백승아가 잘못한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강민주도 원래 이거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1: 네.
0: 원래는 그런 우상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던 건데 강민주의 계획이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1: 네.
0: 소설을 보는 묘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후반부가 이제 그녀의 기획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독자들이 아, 과연 어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 또 선한 의도와 또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몰락하는 것이 페미니즘 자체라기보다는 이 강민주가 바로 그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내세운 좀 폐쇄적인 기획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민주는 남성과 여성의 구도를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딱 나눠버리고 네. 내가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꿰뚫어보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믿은 거죠. 예, 그런데 백승아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이런 구분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념과 자기의 감정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남기의 관계도 이 친구는 내가 명령만 하면 모든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사실 황남기 역시도 어떤 나와 비슷한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그도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원래 세웠던 계획과 계속 세부적으로 이제 어긋나게 되는
1: 그렇죠.
0: 네, 면모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강민주의 계획이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네.
0: 근데 저는 이게 페미니스트인 여성이 결국 백승아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남성에게 굴복했다,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결말을 귀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정당한 분노가 자기 자신을 이제 절대화하면서 결국 또 다른 지배가 이제 발생했고 결국 그것의 실패라고 보는 편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여성해방이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워버리고 자기 확신만으로 완성하려고 했던 해방의 기획이 실패했다.
1: 네.
0: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1: 네, 양기자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금지된 욕망의 해방이 타인의 자유를 금지로 만드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이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민주의 분노는 좀 부당하지 않다고 봐요. 어린 시절에 분명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했고 실제로 본인도 그걸 당했고 그래서 전 사회에 여성에 대한 이런 어떤 차별,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을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의를 한다. 저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지된 것을 이제 되찾으려고 할 때 그녀가 이제 행했던 방식 자체가 너무나 그녀가 비판했던
1: 맞아요. 예,
0: 폭력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네, 아주 명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녀가 비판하려고 했던 대상과 겹쳐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작품이 그걸 통해서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 오늘은 문학의 주체로 떠오른 페미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 양귀자 작가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음악으로 체감온도를 낮춰드립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 토니 베넷의 10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토니 베넷의 대표곡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대중적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무대에 섰던 아티스트죠?
3: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뭐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좀 현실감이 잘 안 드는데요.
1: 네.
3: 이분이 이제 202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월 21일 날. 그런데 그때 이제 나이가 96살이어서 예, 정말 장수하셨죠. 오랫동안 네. 장수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무대에도 참 오래 섰던 분인데 이제 떠난 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좀 넘으면서 이제 8월 3일이 올해 8월 3일이 토니 베넷의 이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0: 팝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보통 네. 뭐 스탠다드 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음악은 뭐 오래전부터 1920년대부터 있었습니다만 1940년대쯤에 와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약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193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음악은 뜻밖에도 재즈 중에 하나의 바로 스윙 재즈였습니다.
1: 네.
0: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빅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1: 그랬죠.
0: 그때 그 대공황 시대의 어떤 암울함을 이제 막 그 극복하고자 사람들이 막 그 춤의 열풍에 빠져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이 음악이 194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새로운 두 개의 장르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여전히 흑인 음악 쪽에서 댄스 음악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리듬 앤 블루스라는 네. 음악이 나옵니다. 이 음악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 락큰롤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음악이 이제 스윙 재즈에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던 발라드 곡들이 이게 하나의 장르로 독립돼서 나타난 곡들이 보통 다 스탠다드 팝이라고 부르는 트레디셔널 팝입니다.
1: 네.
0: 이 이제 대표적인 가수들이 뭐 빙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 네킹 콜 이런 가수들이 이제 스탠다드 팝을 부르는 그런 가수로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토니 베넷도 바로 이 계보 안에서 등장한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1950년부터 이제 유명세를 조금씩 얻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음악 활동을 해오다가 1950년에 그 유명한 그 거대 음반사인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부터 치더라도 2021년까지 활동을 하셨으니까
1: 와.
0: 71년간 무대에 네. 섰던 분이고요. 그간에 이제 판매했던 음반 판매량도 5천만 장이 넘어서는 그리고 또 뭐 20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또 그래미로부터 평생 공로상까지 받았던
1: 네.
0: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노래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0: 뭐 이분 하면 이 곡을 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1962년도에 발표했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라는 곡입니다. 이 곡 먼저 들어보시죠.
1: 네.

0: 네, 이곡 들으면은 별로 가본 적도 없는 샌프란시스코가 참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네. 대표하는
0: 맞아요.
1: 정말 곡이고요. 이 도시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곡으로도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토니 베넷이 원래 그 뉴욕 퀸즈 출신이거든요.
0: 아.
1: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잘못 그러게요. 이해하고 있는.
0: 네.
1: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 야구팀 지금 이정호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팀의 개막전에서도 또 이 노래를 가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0: 네.
1: 그런 그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1: 그렇습니다. 뭐 많은 미국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0: 많죠.
1: 참 많은데요. 토니 베넷 또 그중 한 분이고요. 1926년 8월 4일 그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아주 가난한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본명은 안토니 도미니크 베네데토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죠. 마치 무슨 성직자 이름 같죠?
0: 네,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신부님 같은
1: 신부님 이름 같은 그런 네. 이름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1906년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하다가 이 안토니가 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집안 형편은 좀 어려워졌겠죠.
0: 네.
1: 그래서 이 안토니 베네데토는 13살 때부터 주변 이제 아는 이탈리아계 사람들의 그 식당에서 웨이터 겸 또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부른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서 이제 이 길로 들어섰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삭 바느질이라고 하죠.
0: 네.
1: 그 재봉틀 일을 하루 종일 거의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재봉틀 앞에 앉아서 그 일을 하셨대요.
0: 아.
1: 손끝에서 이제 피가 나는 모습도 보고 해서
0: 네.
1: 이 안토니는 내가 반드시 노래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저 고된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래를 불렀던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2차 세계대전 이제 징집을 다녀와서 이제 군복무를 마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 이제 펄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성 흑인 가수가 토니 베넷의 목소리를 듣고서 야, 내 쇼에 앞에 오프닝 가수로 좀 네. 서달라고 이렇게 해서 23살 때부터 49년부터 이제 오프닝 무대에 서면서 이름을 조금 알리기 시작했고
0: 네.
1: 이때 그 유명한 그 밥 호프라고 하는 코미디언 겸 또
0: 네.
1: 이제 그 쇼 진행자가 있었죠. 이분이 야, 무슨 안토니 베네데토냐. 이거 이런 이름은 안 된다. 그래서 토니 베넷이라는 이름을 지어졌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예명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뭐 그 노래 실력 때문에 굉장히 그 성장이 빨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살이었던 1950년에 그 대형 음반사인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고요. 51년도에 Because of You 차트 1위에 등극하는 히트곡이 나옵니다. 또 53년도에도 Rags to Riches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또 1위에 올랐고 그러면서
0: 네.
1: 아주 승승장구했죠. 1962년도에 아까 우리가 들었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발표했는데
0: 네.
1: 이 동명 타이틀의 이 앨범이 골드 레코드를 수상했고요. 그래미에서 올해 음반으로
0: 뽑히게
1: 됩니다.
0: 예.
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또 최고 남성 가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 1926년생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 토니 베넷이요. 그런데 그의 선배인 프랭크 시나트라는 1915년생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존경했던 네킹콜 다 비슷한 음악을 노래를 부르던 분이죠. 이분은 1919년생이고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보다는 11살 밑이 되는데요.
0: 네.
1: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스탠다드 팝의 전성기가 이미 사실 좀 저물고 있던 시기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좀

0: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주자처럼 출발했던 게 토니 베넷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미 1957년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면서 이 그 선배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나 네킹 콜이 더 이상 미국 차트 1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토니 베넷은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통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2년 뒤에 또다시 결국 미국의 비틀즈가 상륙하게 되죠.
1: 아.
0: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스탠다드 팝, 트래디셔널 팝의 인기는 그야말로 이제 구석에 몰리게 되고 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됨으로써 이 토니 베넷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1972년도에 22년간 계속 녹음을 함께했던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이 만료되고 이 토니 베넷은 그야말로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됐죠.
1: 네.
0: 그래서 정말 뭐 경제적으로 막 파산하고 심지어 그때 이제 그 코케인이라고 하는 약물에도 손을 대서 완전히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 네.
0: 이때 이제 의지할 데 없는 토니 베넷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장남 데니 베넷이었습니다. 토니 베넷 나이 49살 때였는데요.
1: 네.
0: 아들 데니가 아버지를 딱 봤더니 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당장 이 집에서 나옵시다 해서 아버지의 통장을 다 정리해주고 그 빚도 다 정리해주고
1: 네.
0: 이때부터 아버지 매니저로서 사실 데니 베넷도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하던
1: 그렇군요.
0: 친구였는데
1: 예.
0: 이제 아버지의 매니저로 자기의 역할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이 수완가였습니다. 토니 베넷을 계속 재기시켜서 1960년인 1986년도에
1: 네.
0: 14년 만에 콜롬비아 레코드와 재계약을 맺게 만듭니다.
1: 와, 약간 드라마 같네요.
0: 드라마입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이. 그래서 본인의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역시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1: 네.
0: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1: 이런 자식 흔치 않은데.
0: 예.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데니 베넷은 버블 레코드의 사장까지 맡게 되는 그야말로
1: 워낙에 뛰어난
0: 예, 아주 본인이
1: 인재였구나.
0: 예,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생 델 베넷도 그 뉴욕 맨하튼에 아주 훌륭한 스튜디오를 지어서 레코딩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1: 자식 있고. 농사를 잘 지었네요.
0: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녹음을 계속 그 차남이 해주었죠.
1: 네.
0: 어쨌거나 여기서 또 아들의 그 역할이 돋보이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뭐 토니 베넷은 노장 가수로서 미국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죠.
1: 네.
0: 근데 68세였던 1994년도에 아들이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MTV Unplugged라는 프로그램에 이 토니 베넷을 출연시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기 절대 반대했습니다.
1: MTV랑 왠지 뭔가 결이 안 맞을
0: 안 맞죠.
1: 것 같아요.
0: 그때 예. 당시에 MTV에 나오는 밴드들은 전부 다 너바나, 예. 펄잼, 그다음에 또 뭐 머라이 캐리 완전히 그때 당시에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탑스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1: 우리로 치면 약간 가요 톱10에 가요 무대에 나가시는 분이 나가는
0: 그렇죠.
1: 그런 느낌?
0: 딱 네. 비유와 딱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니 베넷은 절대 싫다. 왜? 너 나 이상한 저기 맞지 않는 무대에 내보내면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막 주느냐고 해서 아버지가 그 토니 베넷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근데 데니 베넷이 아버지 노래는 젊은 사람한테도
1: 먹힌다. 아.
0: 나만 믿으라고 해서 둘이 막 그때 막 싸움이 났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뭐 아들이기나 아버지 없죠. 결국 아들 말을 믿고서 결국 나갔는데 완전히 데이트를 기록하고
1: 그랬군요.
0: 이 앨범이 플래티넘 레코드까지 올라가는.
1: 와.
0: 그래서 다음 들으실 그 노래는 바로 토니 베넷이 그 MTV 언플러그드에 나와서
1: 네.
0: 불렀던 두 곡을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여기 그 토니 베넷이 워낙 그 이탈리안 오페라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그 성량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서 Fly Me to the Moon을 부르는데 이게 언플러그드지 않냐. 나 마이크 내려놓고 부르겠다. 그래서
1: 와.
0: 마이크 내려놓고 완전 육성으로.
1: 너무 멋있었겠네요.
0: 예. 예. 아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Good Night Fire I Wanna Be Around의 접속곡인데 두 곡 들어보시면 그날의 어떤 분위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2: This is so terrific being unplugged. I really like it. Let's really get unplugged, okay? We're gonna get a Vance, can we turn all the microphones off? Thanks. Poet! poets often use many words to say a simple thing. It takes thought and time and rhyme.

0: 네, 정말 어떤 젊은 가수와 대결해도 성량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노래에 대한 자존심은 그 선배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 부른다라고 자처하던 사람이었는데
0: 네.
1: 나중에 이런 말 했습니다. 야, 노래는 토니 베넷이야.
0: 내가 아니고, 졌다.
1: 내가 졌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고요. 네. 또 그 물론 네킹콜의 프랭크 시나트라는 굉장히 그 목소리가 굉장히 타고나게 아름답죠. 굉장히 윤기 있는 목소리들을
0: 그렇죠.
1: 갖고 있는데.
0: 느끼한 목소리죠.
1: 예, 예.
0: 약간?
1: 좀 어떻게 보면 예. 느끼하죠. 그래 이 토니 베넷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목소리가 서민적입니다.
0: 굉장히 뭔가 좀 시원하게 트였어요.
1: 시원해, 예. 시원하게 트였고 음역대도 굉장히 넓고요.
0: 맞아요.
1: 노래 잘 부르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느낌을 좀 주는
0: 맞아요.
1: 그런 맛있는 가수가 토니 베넷이었습니다.
0: 80 넘어서 레이디 가가하고도 앨범을 냈었다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MTV 언플러그드 이후에 거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먹히는 그런 스타로서의 어떤 행보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디 가가와 음반을 2014년도에 칙투칙 내고 2021년도에 러브 포 세일을 냈죠.
0: 네.
1: 그 이전에 이제 듀엣이라는 연작 시리즈를 석장이나 발표하면서 당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젊은 가수들과 계속 이중창을 부르는 시리즈를
0: 콜라보하셨군요.
1: 예, 네. 하면서 젊은 팬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받는 그런 노장 가수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2016년도에 이제 90세가 된 해였는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네. 그걸 숨기지 않고 그냥 대중 언론에다 얘기했습니다. 그 2021년도에 그 레이디 가가와 이제 러브 포 세일이라는 앨범을 녹음했을 때 레이디 가가가 한 말에 의하면 어제 녹음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만나서 녹음을 했는데 어제 만난 걸 잃어버리고 레이디 가가 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노래 잘 해봐요. 뭐 이런 얘기를
0: 그랬군요.
1: 계속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 시작하면 가사를 안 까먹고 그대로
0: 뭐
1: 외워서
0: 예, 천부적인 거니까
1: 천부적인 예. 예, 오랜 세월에 그런 스탠다드 곡들을 불렀던 경력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곡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1: 예, 레이디 가가가 불렀던 The Lady's Tramp, 로저스 앤 하트의 곡이고요. 그야말로 21세기까지 트래디셔널 팝과 재즈의 매력을 전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토니 베넷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토니 베넷 10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그의 음악들을 함께했습니다. 이곡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화, 이정하. 내 사랑은 소나기였으나 당신의 사랑은 가랑비였습니다. 내 사랑은 폭풍이었으나 당신의 사랑은 산들바람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었죠. 한때 소나기는 피하면 되나 가랑비는 피할 수 없음을. 한때 폭풍이야 비켜가면 그뿐. 산들바람은 비켜갈 수 없음을. 피할 수 없는 가랑비 같은 사랑이 한결 같은 거겠죠? 이정하 시인의 사랑의 우화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2004년에 세상에 나와 독일어권에서만 2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무려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현대의 고전이지요. 주인공의 이름은 라이문트 그레고리우스. 사람들은 그를 문두스라 부릅니다. 라틴어로 세계란 뜻이지요. 그는 세계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만물 박사로 통합니다. 그는 베르네 학교에서 고전어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는 수십 년째 아침 8시 15분 전이면 어김없이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의 삶은 잘 조율된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새로운 것은 좀처럼 그의 하루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런 어느 비오는 아침, 그는 다리를 건너다 한 여인을 봅니다. 다리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인 여인, 빗물에 젖은 채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사람. 그녀는 곧 다리 아래로 추락할 것만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모국어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투게스, 포르투갈어. 그 한 단어가 마치 젖은 유리창에 그어진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를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한 여자가 강물에 빠질 뻔한 것을 구해주었을 뿐인데,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포르투갈어 억양을 들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날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힘을 느끼고 서점으로 향합니다. 서점에서 포르투갈어로 된 작은 책자를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의 무명 작가 아마데우 드 프라두가 쓴 책. 제목은 언어의 연금술사. 서점 주인이 몇 구절을 읽어줍니다. 우리 안에는 무수한 삶의 가능성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조각뿐이라면 그렇다면 살지 못한 나머지 삶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그는 얼어붙습니다. 살지 못한 삶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 번쯤은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깨닫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뒤로한 채 한 번이라도 살지 못한 삶을 향해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음을.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나 휴대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전화 좀 걸어줘 이런 적 혹시 없으신가요? 휴대폰을 찾는다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구석구석 찾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일상에서 주의력이 떨어진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걸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없던 이 디지털 치매라는 녀석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그걸 예방하는 방법 있겠죠? 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하기. 처음부터 어려운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해두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억력 훈련하기. 전화번호 외우기나 스케줄 정리 같은 걸 스마트폰에 맡기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러고요. 일부러라도 자주 쓰는 전화번호나 중요한 약속은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좋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독서나 취미생활 같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디지털 치매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진짜 저야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8월 3일 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꺼내 먹어요.

우리는 한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 공연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 M시어터에서 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음악 공연에서는 어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선물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르티스가 부릅니다. 레드 레드.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이번 달에는 음악 공연의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네. 오늘이 첫 시간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어떤 공연을 먼저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시간에는요. 지난 5월에 세종문화회관 세종M시어터에서 본 공연인데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공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0: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자체가 좀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1: 네.
0: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이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음악회였을까요?
1: 네, 이 공연은요 벌써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음악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연은 어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듯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네. 공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람한 이번 시즌 공연의 주제가 이제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였는데요.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낸 음악을 통해서 어떤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 세계 그리고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음악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각장 장애인 소프라노 이정훈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네.
1: 목소리가 정말 어떤 하나의 악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냥 노래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공연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전 최근에 들은 목소리 중에 가장
0: 최고였다?
1: 네, 최고였던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그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치시는 피아니스트 이훈님의 공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손으로 연주하신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소리가 너무 섬세하고 풍부하게 들렸어요.
0: 저는 그 한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하니까 이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한 손이나 네. 아니면 네 손가락으로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1: 맞아요.
0: 또 이렇게 해내시잖아요.
1: 네. 예.
0: 이번 공연에서 그 처음 들어본 악기가 있다고요?
1: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0: 네.
1: 바순과 마림바였습니다.
0: 바순, 마림바? 네. 이름도 처음입니다.
1: 네. 네. 바순은 이제 목관악기인데요. 이게 뭐 금관악기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소리라기보다는 약간 묵직하고 따뜻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순은 이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울림이 너무 따뜻하고 귀엽게 들려서 너무 기억에 남고요.
0: 궁금하다. 바순만 네.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들려드리고 네네. 싶어요. 정말. 그리고 마림바는 큰 실로폰처럼 생긴 타악기인데요.
0: 네.
1: 울림이 되게 맑고 부드러워서 듣는 내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인어공주의 그 OST 언더더시를 연주해 주셨는데
0: 똥똥똥똥 뭐 이런 건가요?
1: 네. 아주 그냥 흥겨웠습니다.
0: 네. 음악회에서 이렇게 뭔가 그 멋진 목소리도 듣고 새로운 네. 악기의 어떤 매력도 알게 되고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악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1: 네.
0: 시각장애인 청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1: 이번 공연에는 이제 해설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공연의 의미, 출연진을 소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순과 마림바 같은 경우는 악기 모습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0: 따로 시간을 내서.
1: 네.
0: 그러니까 음악회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악기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 네.
0: 진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1: 맞아요.
0: 네, 진짜예요.
1: 네. 네.
0: 비장애인이라도 몰라요. 네. 근데 이런 해설이 있으면 이 덕분에 이제 또 알게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0: 그 매력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더 깊이 느끼게 되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들어선 진짜 완벽한 공연이거든요.
1: 네.
0: 혹시 아쉬운 게 있었나요?
1: 아니, 조금 아쉬운 건데요.
0: 네.
1: 그, 안 보이는 관객 입장에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인데요. 그, 예를 들면, 색소폰 무대 연주에서 색소폰 연주자만 소개가 됐어요. 근데 실제 무대에서는 뒤에 피아노 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0: 오잉.
1: 그래서, 아, 무대에 또 누가 있는 건가?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0: 근데 보통은 다 소개를 해주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0: 그러면 메인이 색소폰이니까 메인만 해주고 좀 넘어가는 느낌으로?
1: 네. 그러니까 아. 배경 음악처럼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여러 연주자가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연주자들이 어떤 배치로 서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없어서 좀 무대 장면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아, 왜냐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담겨지고 그려져야
1: 네.
0: 뭔가 더 풍부하게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음악이. 아,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1: 그 가장 먼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등장하는 모든 출연자를 소개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음악회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1: 네.
0: 진짜 그냥 한마디만 더 하면 되거든요.
1: 네.
0: 어려운 일이 아닌데.
1: 네, 맞아요. 아,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저 안 부르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네. 다 출연자를 소개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여러 연주자나 성악가가 나올 경우에는 누가 어느 위치에 있거나
0: 아.
1: 또 어떤 형태로 무대가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0: 네,
1: 좀
0: 네.
1: 무대를 그려보기가 쉽죠.
0: 그렇죠.
1: 예를 들면 뭐 왼편에는 현악 연주자들이 앉아 있고 중앙에는 소프라노가 서 있고 뒤편에는 뭐 피아노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0: 그렇죠.
1: 말씀해 주셔도 이제 입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연 시작 전에 어떤 조명이라든가 무대 분위기, 출연자의 의상 뭐 이런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데 그죠.
1: 네.
0: 아,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좀 전체적으로 가볍게라도 그리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큰데 그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 음악 공연이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듣는다고
0: 아니죠.
1: 생각하시지만
0: 아니죠.
1: 네, 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0: 맞습니다.
1: 조명, 뭐 무대 분위기 그리고 성악가나 연주자의 어떤 표정 움직임 뭐 이런 것도
0: 그럼요.
1: 공연의 다 일부거든요.
0: 맞습니다. 예, 공연 기획하는 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어쨌든 아쉬운 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 예술가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음악 세계를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더 말씀드리면 그 이남현님이란 예술가님이 계셨어요.
0: 네. 이남현.
1: 네. 바리톤 이남현님이신데요.
0: 네.
1: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예술가세요. 그러니까 앉은 자세로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시면서
0: 와.
1: 그 성악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0: 대단하신데.
1: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아니스트 이효님 역시 이렇게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계속 이어오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무대에서 가까이 접하니까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가 되게 자연스럽게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0: 네.
1: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 소리를 넘어서 관객들에게도 마음으로 잘 전달된 공연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시즌에도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네. 음악회는 어떻게 보면 귀로 듣는 거니까 별다른 설명이

0: 필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더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알게 모르게 그걸 하고 있고요. 그죠? 많은 분들이 좀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좀 더 멋진 공연으로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New Hope Club이 부릅니다. Getting Better.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지의 실장 맡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 및 제품 기획하고 고객 상담하는 업무 맡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시각장애 등록을 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활용하는 것들을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이 좋게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횟수로는 한 15년 정도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공학 업체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예전에 이제 정보화 교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획하고 만든 게 제품이 돼서 나오는 게 일단 제일 보람되고요. 또 그거를 실제로 사용해 주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좋은 경험을 느끼셔서 또 대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일단은 시각장애인한테 사실 보조공학 기기라는 건 필수제라고 보여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공학 기기는 그래서 필수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성이 좀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시각장애 보조공학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오준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도 시각장애인인데 직접 기획하고 만든 제품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요. 앞으로도 사용성 편리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준석 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기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기기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기기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조공학 기기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만 이런 보조공학 기기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전 진짜 가격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관련 기관의 지원 제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넥스트가 부릅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율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화면 해설할 때 네.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네. 혹시 다른 어려움 있나요?
1: 뭐 장소나 건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0: 장소.
1: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나와 있어도 이게 현장 사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뀌는 경우가 네네. 종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작가가 어느 호수에서 뭘 해달라
0: 호수?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도 이게 호수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풍경이 이렇게 쫙 비춰주면 여기가 강인지 호수인지 뭐 아니면 바다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일부만 잡잖아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강인 건지 호수인 건지 바다인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할 때 뭐 누가 이렇게 감상에 젖은 눈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근데 그거 되게 예민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호수로 그냥 특정지어서 해버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강이라는 게 나오면
1: 네, 그럴 수도 있고 대사에 나올 수도 있고 너 그 강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기 강 아닌데라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시청자들이
1: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특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어디 그 물가에라든가 어디든 바다든 어디든 네, 물가에라든가 네. 뭐 수면이 어떻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애둘러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같은 데서 누가 이렇게 뛰어내린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2층에서 뛰어내리는지 3층인지 5층인지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0: 진짜 어렵다.
1: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눈을 부릅뜨고 막 여기저기 장면을 다 찾아서 몇 층인지 결국은 알아내거나
0: 세상에.
1: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0: 약간 높은 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높은 층인지에 따라서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 예, 이게 아찔한 정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영상을 뒤져서 뭐 앞뒤 영상을 다 찾고 다른 회차도 찾고 막 이러면서 그 장소를 좀 찾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설을 합니다.
0: 네. 와, 이렇게 화면 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 듣고
1: 네.
0: 있는데 진짜 신기해요.
1: 네.
0: 달리 보여요. 재밌습니다.
1: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틀린 해설을 안 하려고 많이 하고 또 어떻게든 현장감을 살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1: 어떤
0: 그냥 뭔가 해설을 내가 나름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쓰니까 그래도 오류가 적은데 드라마는 이제 뭐 대본을 다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있으면 다 뒤지거나 하는데 대본을 또 일부 받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보안 같은 이유 때문에
0: 네네.
1: 이제 그럴 때는 제일 난감하죠. 이게 틀린 해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수습을 해요. 어떻게든.
0: 그 수습에 네.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1: 네.
0: 하고요.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마지막 선물 감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낡은 상자에서 네. 찾아낸 백도형이라는 명찰의 주인공이
1: 네.
0: 바로 백도아의 형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1: 네. 하경은 그 도아가 죄책감 때문에 파탄고를 천문대로 그 이노베이션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형한테 무슨 죄책감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현재 폐교가 된 파탄고

0: 말고는 7월 7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7월 7석이라고 7월 7석.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고백데이라는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고백하는 데이로. 이게 여름에 이제 별자리 중에 대삼각형이라는 별자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대삼각형 아래서 파탕고에서 고백을 하면 절대로 이 연인이 헤어지지 않는다. 오. 이런 이제 속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백데이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폐교가 됐지만 학상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위험하기도 네. 하니까요. 한편 이 땅콩집 소송을 맡은 수혁이 이제 실제로 집을 좀 살펴보려고 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을 다 보고 나서 수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송하경 씨가 보낸 그 50페이지가 넘는 내용 증명을 내가 밤을 새서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너무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내가 결론을 냈다. 이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 그 50페이지가 그 내용이 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송하경 씨, 백두아 씨가 그렇게 좋아요? 백두아 씨가 좋아서 자꾸 생각나서 이 집을 떠나고 싶다. 는 걸로 읽혀서요.
3: 미치셨어요?
2: 제 직업이 가짜랑 진짜를 골라내는 일로 돈 버는 일이라서요. 물론 거짓을 더 들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로는 두 배를 벌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 뭡니까? 송하경 씨의 진짜 마음은?
3: 팔고 싶은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요. 가짜도 진짜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저는 그냥 이 땅콩집을 떠나고 싶은 것뿐이고요.
2: 알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제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궁금해요?
3: 네.
2: 백두아 씨가 저랑 밥을 10번 먹어준다고 해서요. 여러모로 왕따거든요, 제가.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니, 근데 내 밤메이트는 어디 갔대요?
4: 한밭집.
5: 많이 드세요.
6: 이야, 잘 먹겠습니다.
4: 기호는 인부들에게 삼계탕을 떠주고 도안은 반찬을 채워넣는다.
6: 백도와 전마마 어머 메뉴가 달라진다. 메뉴가 이 카니까 안 마시고 백이나.
7: 잠깐만 소장님 막걸리 스톱. 내가 오후에 공구 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뻔뻔스럽게. 어?
4: 도아가 막걸리를 뺏는다.
6: 그럼 오따구로 화제를 만든가. 네가 먼저 도발했다 아이가.
7: 아이고 소장님아, 내 먹고 힘내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한 거지. 이러면 다시는 단백질 안 해준다. 어?
4: 도아가 능청스럽게 막걸리를 들며 기호를 쳐다보자 기호가 웃는다. 얼마 뒤 현장 소장과 인부들이 식사를 마치고 음료수를 마신다.
8: 아 근데 그 아들내미 원래 둘이라고 하지 않았나?
6: 응. 둘 맞죠? 꼬맹이하고 전마하고. 배 사장님 찾은 것 같다 아닙니까?
9: 알라고 하지 마라. 아픈 역사가 있다. 한 놈이 두 놈 역할을 하려니까는 얼마나 힘이 들겠노. 쇠가 빠진다.
4: 공사장 일각.
10: 아 그리고 여기 도매 관련해서 설명해봐. 천문대꽃은 도미잖아.
11: 학교 컨디션 보면 돔 자체는 평범하게 만들 건데 내부에 빔을 쏘는 게 어떨까 싶어. 악천후일 때도 즐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 너 형 있었으면 꿀밤 맞았다. 오늘은 악천후라 못 봤지만 다음에는 꼭 보고 말 거야. 이게 별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 어?
11: 오, 아빠 좀 싫은데?
10: 자식이야. 뭐, 또 덤벼. 뭐.
4: 부자가 길을 걷는다.
12: 아줌마가 보리굴비 사왔다는데 한번 좀 자고 가지.
11: 아니, 진짜 내일 새벽 아침에 건축주 미팅 있어서 그래.
4: 기호가 못 믿어한다.
11: 표정. 아니야 그런 거. 난 엄마 둘, 아빠 둘 시끌벅적한 거 너무 좋아. 아메리칸 스타일. 다음에 꼭 자고 갈게.
4: 기호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11: 왜? 봐.
4: 기호가 하경에게 온 메시지를 보여준다.
3: 아저씨 덕분에 집이 다 엉망이네요. 제때 팔았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벽지곰팡이고 누구 불러야 돼요?
11: 아 얘는 맨날 나 대신 아빠를 잡도를 하냐. 무슨 못돼 처먹어가지고. 얘 진짜 웃겨. 내 약점이 뭔지 알고 그것만 찔러대. 아니 내 말 끊고 싶으면 언제나 형 얘기부터 꺼낸다니까?
4: 기호가 씁쓸하게 웃는다.
12: 너 기억나? 엄마 재혼한다고 했을 때
10: 너 없어지고 우린 그때 아주 그냥 빠개지게 대책회의했었다. 사춘기 백도와 기분 풀어주겠다고 다 같이 캠핑을 가자, 뭐 선물을 사자, 아주 그냥 난리를 쳤었는데. 근데 그때 하경이가 뭘 했는 줄 알아?
4: 과거.
3: 걔는 그냥 집에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바유가 떨지 말고 평소대로 행동해. 우리가 괜히 오바 떨고 그러면 그 미련 곰팅이는 또 억지로 웃고 의젓한 척하면서 분위기 잡을 테니까.
4: 현재.
10: 걔도 참.
4: 밤, 도화가 운전을 하며 기호의 말을 떠올린다.
10: 땅콩집은 하경이, 화탕고는 도영이 때문인 거야? 거기에 너는 없어?
1: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옛날에는 다른 누구보다 하경이가 네. 도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도화의 아버지 그 백소장인 기호는 도화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영이 때문에 이런 그 하경과 도영이 때문에 너의 그 약간 삶이 이런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어요. 하경은 파탄고에 이제 그 학생들이 또 와 있다 고백돼 있다는 와 있다는 그 민원 전화를 받고 이제 그곳으로 갔다가 그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게 돼요. 하경과 도화가 있던 곳에는 늘 도영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결국 그 장면들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그곳에 이제 도영이도 함께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네. 이 그리고 그 도영이 이제 얼굴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도영의 얼굴이 도화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1: 쌍둥이에요?
0: 네, 쌍둥이였던 거예요. 네, 일란성 쌍둥이였고요. 하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여름의 시작점엔 항상 저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닮은 듯 전혀 다른 백도영과 백도아가 있었다. 이 세 사람의 과거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11: 야, 너 좀 나와봐. 나도 좀 보게.
3: 너는 그냥 가서 알타르나 봐.
11: 야, 너는 뭐 맨날 나만 보면 알타르 타령을 그렇게. 그 뭔데 그게?
3: 남성학에서는 알타르가 불운의 상징이래. 딱 너잖아, 제수똥.
11: 그럼 넌 뭔데?
3: 난 당연히 배가지. 배가가 저 중에 제일 밝거든. 0.03등급. 전 과목 1등급만 찍는 나한테 딱 어울리지.
11: 너네 그거 아냐? 동양에선 알타이르가 견우고 배가가 직녀야. 어쩔 수 없이 엉아가 대내부 해야겠네. 아예 모자껴.
3: 에? 그래?
4: 도영이 웃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11: 어? 유성우다. 어? 진짜?
3: 어? 그 시절 여름의 대삼각형은 우리를 일컫는 거였다. 1년 중 300일 넘게 떨어져 있는 쌍둥이였지만 별 보는 것만큼은 늘 함께였다.
4: 세 사람이 도아의 집에 사진을 건다.
3: 부모님의 이혼 후 백도아는 엄마를 따라 미국에 남았고 백도영은 아빠를 따라 한국에 왔다. 덕분에 백도영은 나와 함께 땅콩집에 살게 됐지만 여름엔 항상 셋이었다. 언제나 여름엔 백도아가 오기 때문에.
4: 초등학생 도아와 하경이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친다. 도영이 두 사람을 촬영한다.
3: 나도!
4: 도영도 합세해 함께 물장난을 친다. 세 아이의 얼굴에 천진한 웃음이 가득하다. 고등학생인 세 사람이 보드게임을 한다.
3: 이겼다.
4: 도아는 아쉬워하고 도영은 조용히 웃는다.
11: 야, 한 번만 더.
3: 우리 셋은 진짜. 여름마다 늘 함께였지만
11: 그렇지.
3: 가까이 있어도 딱 붙어 있지 않으려 했고 떨어져 있어도 그리 멀리 있진 않으려 했다. 그렇게 적정거리를 지키는 게 우리 삼각형이 유지되는 비결이었다. 그런데
4: 밤 파탄고 옥상.
10: 둘, 셋.
4: 도아가 하경이 손을 잡자 도영이 굳어진다.
11: 하나 더.
4: 도영은 머뭇대며 사진을 찍고 도아는 하경의 손을 더욱 꼭 잡는다.
3: 그때부터였을까. 우리 삼각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4: 다른 날 술에 취한 하경이 땅콩집 외담장 위를 걷는다.
11: 너 그러다 자빠진다. 어?
3: 야, 너 완전 제정신이야 지금. 잘 봐.
4: 하경이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하던 찰나 외담장에 앉아있던 도

0: 그녀를 붙잡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때마침 도영이 땅콩집에서 나와 밤하늘을 보다가 서로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도아와 하경을 발견한다. 도영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본다. 하경은 수줍게 다가가 도아에게 입을 맞춘다.
1: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일 그 여름밤, 잠깐, 아주 잠깐 우린 둘이 됐었고.
0: 도영이 상심한 얼굴로 시선을 떨군다.
1: 마침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0: 어두운 새벽, 하경이 방에서 잠들어 있다. 도영이 조심스레 문을 연다.
2: 그래도?
0: 도영이 조용히 웃기만 한다.
2: 백도영이네.
0: 도영이 침대에 걸터앉아 하경을 바라본다.
2: 잠 안 오냐?
3: 송하경, 저번에 너가 가고 싶다고 했던데 그냥 지금 갈까?
2: 지금?
3: 가자.
0: 하경과 도영이 설산을 올라 하늘을 바라본다.
2: 아...
3: 그래서? 언제 말해줄 거야?
0: 하경이 머뭇거리며 도영을 바라본다. 도영은 그런 하경을 묵묵히 응시한다.
1: 좋아해. 결국 나는 적정거리를 지키지 못했다. 여름의 대삼각형 아래 셋이던 우리는 이제 없다. 다시는 그 여름으로 돌아갈 수 없다.
4: 아니 뭐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네. 아니 누구 탓을 해요? 본인이 입맞춤은 도아한테 하고 고백은 도영에게 한 거예요?
5: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또 이 여자 그 하경의 성격상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한편 하경은 그 파탄구 이노베이션 건으로 이제 원래 파탄면 사무소에 있었는데 파탄 시청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돼요. 본격적으로 네. 그 일을 해야 돼서 이제 담당자가 돼서 갔는데요. 시청 과장인 예인이 하경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도아 소장한테 찾아가서 직접 계약서에 도장 받아와라. 이제 둘이 계속 이제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4: 네, 네. 그 설마 부탁을 도아가 한 거예요?
5: 네. 도아가
4: 야, 계획적이네.
5: 네, 예은이 네. 뭐라 했냐면 백소장이 그러니까 도아가 네. 송주무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나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경이 이제 한 운서 없이 도아의 건축 사무소인 이름이 플루토 아틀리에거든요. 네. 플루토 아틀리에로 찾아가요. 그래서 도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4: 기에베스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1: 백도아, 정말 너 안 꺼질 거지?
0: 도아가 눈썹을 찌푸린다.
1: 그래서 담장 고치고 집 고치고 폐교 고치고 그 다음에 뭐 고치게?
3: 너 그리고 나 네 말 잘 들어서 이렇게 꼬인 것 같아 내내.
1: 뭐?
3: 네 말대로 내가 네 옆에서 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물론 나도 그렇고.
0: 하경이 도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본다.
3: 떨어져서 우리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
1: 그래서 너랑 붙어있으면 행복해져?
3: 모르지.
0: 하경의 착잡한 눈빛이 도화에게 향한다. 도화는 수탁자 백도화라고 적힌 란에 사인을 하고 하경은 의연하게 쳐다본 뒤 그녀에게 다가와 계약서를 내민다. 하경은 도아를 냉랭하게 쳐다보다가 계약서를 확 낚아챈다.
3: 계속 붙어서 나 미워하다 보면 네 마음도 언젠가 보이겠지. 그러니까 넌 나 미워해. 이 여름 동안.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0: 도아를 바라보던 하경의 눈동자가 복잡한 감정들로 일렁거린다. 과거, 설산.
1: 좋아해. 그날 나의 고백을 후회한다.

0: 미소를 띠며 하경에게 한 발 다가서더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경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다른 날, 눈 내리는 마당.
1: 언제 올 건데?
0: 짐을 가득 든 도영이 하경을 돌아본다.
2: 다음에 셋이서 같이 꼭 별 보러 가자. 그때까지 백도아랑 땅콩집 잘 지키고 있어.
0: 하경은 섭섭한 눈길로 시선을 돌리고 도영은 돌아서서 걸음을 옮긴다.
1: 야, 백도야!
2: 여름에 꼭 돌아올게. 그때 셋이 다시 꼭 뭉치는 거다.
0: 도영은 입술만 깨무는 하경에게 손을 흔든다.
3: 왜 잊어버리고 싶은 일은 잊어버릴 수 없고.
0: 현재.
2: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3: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는 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그런데 난 너가 돌아온 순간부터 나는 백도아가 좋아. 그날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다.
4: 와우, 하경이 도영한테 난 도아가 좋아.
5: 네, 그렇게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4: 아하, 전 또 잘못 알았잖아요.
5: 네, 그렇죠. 네. 시청자들도 아마 다 이렇게 오해하는 상황으로 네, 작가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결국은 하경이 좋아했던 건 계속 도아였던 거죠.
4: 어머, 일편단심이었네.
5: 그리고 도영은 약간 그 성격이 이제 차분하고, 도아하고는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도영은 굉장히 차분하고 별을 좋아하고 이런 그런 성격, 굉장히 둘이 다른 이제 쌍둥이지만 그런 성격이었고, 그 도영과 또 도영은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또 하경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계속 이제 도영은 옆에서 지켜봤던 거죠. 이 둘이가 이제 그런 사이였던 거를.
4: 설마 근데 도영은 또 하경이 좋아해 했던 거 아니에요?
5: 그러니까 그거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아, 표현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근데 또 약간 눈빛은 좋아하나 뭐 잘 모르겠는 약간 이런 이제 애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4: 예. 네.
5: 하경이 이제 그렇게 내내 그 도영을 도화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그 밝혀진 상황에서 이제 도화가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거든요. 자기 내레이션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장면 마지막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0: 2년 전 도화가 뉴욕의 건축 사무소에서 통화 중이다.
2: 정리는 다 됐는데 아직은 생각 중이야.
6: 무슨 생각?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2: 계획이 필요해서 그래. 올해 여름은 좀 달라야 했다. 작년 여름엔 장마가 좀 길었었다.
0: 도아가 캔맥주를 딴다.
2: 하늘이 노상 우중충해서 별도 아예 안 보였다. 내 생에 가장 무덥고 재미없는 여름이었다. 이게 다 성호경과의 100번째 전쟁을 끝내지 못해서 그런 걸까?
0: 1년 전 한국, 플루토 아틀리에.
6: 네 명의로 해달라고? 지금 바로?
2: 아니, 곧 성호경이 위임장 넘겨달라고 할 거야. 뒤에 해줘. 이거 파일로 올려주세요.
6: 하경이가 땅콩집 할까봐 그래? 아빠가 위임장 안 써주면 되지.
2: 그러면 아빠랑 싸워야 되잖아. 그래봐서 성호경만 더 힘들어. 주변에 남은 어른이라고는 아빠뿐인데 아빠랑 싸워봐. 걔 마음이 어떻겠어? 나랑 싸워야 돼, 걔는.
0: 며칠 전, 파탐 연사무소 앞.
7: 저요. 이 동네 17년 차입니다. 선생님들도 분명 해내실 겁니다.
2: 서울의 6월은 아직 예열 중이다.
7: 할 수 있다!
0: 도아가 하경을 지켜본다.
2: 내가 여름보다 좀 더 뜨거울지도. 하지만 7월쯤 되면 파타면의 여름도 꽤 사나워질 거다. 더 꼼꼼히 대비하는 수밖에.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다. 다치는 것 정도는 각오하고 왔으니까.
0: 2년 전 상복 차림인 하경과 검은 정장을 입은 도아가 절 한편에서 마주하고 있다.
3: 백도 형 죽었다며. 7년 전에. 맞아.
0: 도아가 시선을 떨구고 고개를 숙인다.
3: 너 왜 그동안 나한테 백도영인 척한 거야? 이유가 뭐야?

0: 그동안 나한테 백두영이 척 편지 쓰고 메일 보내고 왜 통화까지 한 거야 왜?
1: 하경이 도화의 가슴을 친다.
0: 어떻게 나한테 그래? 무슨 말이라도 해봐 백두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남편이라도 하라고.
2: 아무도 안 다치게 하려고 용쓴 결과가 겨우 이거였기 때문에
0: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1: 하경은 떠나고 도화는 우두커니 남는다.
2: 그러니까 넌 나 미워해.
1: 현재 아뜰리에 소장실.
2: 이 여름 동안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1: 도화가 단단한 눈길로 하경을 응시한다.
2: 성호연과 나의 100번째 전쟁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됐다.
3: 아, 2년 전에 도영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도화가 하경이한테 도영인 척을 했네요. 네,
4: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이제 하경이 너무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3: 아, 아니, 뭐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그 한들
4: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도화가 보면 하경에게 그 도영이인 것처럼 편지도 썼고 또 메일도 보냈고 통화까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경이 도저히 그 상황을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거였죠. 도화는 하경에게 이제 송하경 인생에 미워할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마음껏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러면서요. 하경이 묻습니다. 그게 네가 날 좋아하는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3: 하경이가?
4: 도화는 넌 네 마음대로 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를
3: 뭘
4: 하죠.
3: 버텨요?
4: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상황들은. 네. 이 도화의 말 속에 보면 이제 뭔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계속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하경이 도저히 이 상황을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그 이제 시장한테 이관 요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3: 근데 하경도 나 같으면 그냥 계속 마주치면서 뭔가 해결을 할 텐데.
4: 네, 자꾸 회피하려고만 해요. 마주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탄구 프로젝트를 이제 이관하려는 요청서를 썼는데 그 하필 그날 시장이 불러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 도화도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장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주 기대가 크다. 이 파탄구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래서 건축 대상까지 받게 되면 내가 다음 달이 시장 선거인데 유리한 상황으로 국면으로 접어들 거니까 내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화이팅을 외쳐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경이가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맡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그 도화는 항상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뜨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 텃세를 보여주겠다. 텃세를 보여줘서 곧 네가 여기를 뜨내기인 네가 여기를 떠나게 내가 해주겠다.
3: 내가 이제 나가기엔 좀 힘들어졌고
4: 그러니까.
3: 너를 보내버리겠다.
4: 네,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어떤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얘가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셨던 것처럼 도화는 항상 하경의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요.
3: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시장을 만난 것도 보통 수가 아닌데.
4: 네. 그리고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경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도화의 계획보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3: 네. 지금까지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자, 끝곡으로요. 마지막 썸머 OST 중에서 헤이즈가 부르는 사랑이었던 거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걸 알았을 때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의사 그리고 활동지원사 등인데요. 앞으로 이런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지금의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복지부가 2024년에 신고 내역을 조사해 보니 신고 의무자 100명 가운데 실제로 신고를 한 사람은 2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범죄가 일어난 걸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학대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죠. 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감을 인지해서라도 더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들의 일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SNS 규제 정책 살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권리중심 00일자리 공모전에서 권익옹호부문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과 경기도의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원스톱 전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내 땅과 남의 땅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라고 합니다. 아, 저는 National Access Art Center라고 캐나다 캘거리라는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장애예술인 협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장애라는 말을 먼저 하는데 저희는 Artists with Disabilities.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티스트인데 그냥 장애가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National Access Art Center에서 저희가 한 450분 정도 장애 예술인들, 한국말로 장애 예술인 나오네, 저희가 서브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노래도 하시고 무용도 하시고 모든 그 음악, 미술활동, 예술활동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센터이고, 제가 거기에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큰 아트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펀드레이징이 한 85% 끝났고요. 그러면서 그 아트센터들을 너무나도 멋지게 저면서 모든 그 장애예술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전시도 하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티스트인데 장애가 얹어진 거잖아요. 그분들의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들이 얼마나 나로서 가치를 하고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최진희의 천상재회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 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프랑스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요, 지난 7월 21일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정대로 시행되면 금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SNS 계정 개설이 제한됩니다. 예, 플랫폼은 이제 이후 4개월 안에 기존 계정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요.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법률로 제한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인데요. 네. 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첫 사례이죠. 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을 플랫폼의 과도한 그런 상업적 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면과 학습 시간을 되찾게 하겠다는

0: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가정의 지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네.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청소년 SNS 규제에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0: 네네. 청소년의 그 SNS 이용이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우에도요,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했는데,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한 43%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네, 전체 이용자보다 거의 두 배 높은 수준인데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1: 네.
0: 네, SNS 장기 사용은 취침 시간을 좀 늦추고 또 다음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사용 후에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 네.
0: 네, 이용 시간을 둘러싼 가족 갈등도 적지 않고요. 플랫폼의 그 설계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이 무한 스크롤은 사용을 멈출 시점을 놓치게 하고요. 또 자동 재생은 다음 영상을 곧바로 이어줍니다. 또 추천 알고리즘은 관심을 보인 내용을 반복 노출하죠.
1: 네.
0: 이렇게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 그 SNS가 이렇게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 영국의 그 14세 소녀, 몰리 러셀이라는 소녀인데, 이제 자살로
1: 아이고,
0: 숨진 사건이
1: 예.
0: 있었어요. 네. 몰리는 사망 전에 SNS에서 자해와 우울을 미화하는 그런 컨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검시 법원은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가 몰리의 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요, 그 청소년과 유가족들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설계했다는 것이 이제 핵심 주장이고요.
1: 네.
0: 네, 일부 피해자는 SNS 이용 이후에 섭식 장애가 악화되거나 자해 충동을 겪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신건강 문제는 물론 SNS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약한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제 위험한 게시물이 연속 추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0: 예, 네, 그 가장 강력한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바로 호주인데요.
1: 네.
0: 네, 호주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주요 SNS 계정 보유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연령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할 책임도 이제 플랫폼에 부과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부모나 보호자의 정보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호자가 이용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요. 플랫폼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네.
0: 네, 베트남 정부는 이제 전면 금지보다는 연령에 맞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영국과 또 이제 유럽연합도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가입 제한과 기능 규제를 조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면적인 접속 차단보다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안을 그렇게 택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 규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0: 네. 찬성 측은 바로 이제 가정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또래 관계가 SNS를 중심으로 형성되면 한 가정만 이용을 중단시키기 어렵겠죠.
1: 네네.
0: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콘텐츠가 추천되는지 계속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일부 학부모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가정 모두가 SNS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만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나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요, 익명 계정을 통한 괴롭힘, 그리고 또 수업 중에 몰래 접속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교사가 모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입니다.
1: 네.
0: 이제 찬성 측은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플랫폼의 위험한 기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SNS 규제를 반대하거나 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0: 네. 뭐 일부 청소년들은 이제 이 과의전 문제에는 공감하지만요.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괄 차단하는 방식에는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SNS로 연락하는 상황에서 혼자 이용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청소년들에게 이제 SNS는 오락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요. 학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청소년에게는 지지를 구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실효성도 논란인데요. 호주에서는 이제 규제 이후에도 일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또 성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가 약한 서비스로 이동하면 유해 콘텐츠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 예.
0: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죠. 나이 확인을 위해서 뭐 얼굴 영상이나 신분증을 요구하면 민감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신중론에서는 가입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과몰입 유도 기능부터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상황도 궁금한데요. 현재 네.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0: 예, 예. 우리나라의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이제 7월 16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연령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요. 또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 등 이런 과몰입 유도 기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보호자가 자녀의 이용 시간과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요.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예, 국회에는 이제 관련 법안이 7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자 이런 안도 있고요. 또 만 16세 미만에게 하루 이용 한도를 두자 이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예, 추천 알고리즘이나 야간 알림처럼 이렇게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 또 위반한 플랫폼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그렇겠네요. 예.
0: 네, 해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청소년의 이용 환경을 반영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 네. 자, 끝으로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0: 네, 사회복지 관점에서는요, 규제 이후의 지원까지 살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미 이제 과의존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가족 지원이 필요하겠죠.
1: 네.
0: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제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예, 부모에게는 이제 자녀와 갈등 없이 이용규칙을 정하는 방안을 안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1: 예, 예. 네,
0: 일방적으로 사용을 이제 금지하기보다는 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이겠죠.
1: 네.
0: 예, 예. 청소년이 이제 스마트폰 없이도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 계정을 처음부터 안전하게 설계해야만 할 텐데요. 위험 콘텐츠를 반복 추천하는 것을 줄이고
1: 예.
0: 심야 알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이런 조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1: 그렇죠.
0: 예, 결국 핵심은 이제 SNS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에만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이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성장에 따라서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불독맨션의 노래 이어드리죠. 좋아요.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해발 700m에 있는 평창 라벤더 팜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꾼 캐모마일을 수확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식물을 돌보며 수확한 꽃으로 작물을 완성하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몸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평창 지역 6개 초중학교 특수학급 발달장애 학생 17명이 참여했고 진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도왔습니다.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공모전에서 권익옹호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만든 작품으로 지역의 공원과 길거리 같은 생활공간을 직접 돌아보며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경사로와 화장실 등의 불편한 점과 개선점을 직접 찍은 사진과 손글씨로 기록해 필름 형태로 엮었습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과로 전국 우수 사례 선정됐습니다. 복지관은 장애인의 흥미와 강점, 원하는 바를 반영해 바리스타 보조와 고객 응대, 1인 가구 안부 확인과 도서관 사서 보조, 문화예술과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술 직무에서는 민간기업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운정 다누림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웹툰 창작소 상상 누림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이 웹툰과 디지털 콘텐츠를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창작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웹툰 창작소를 만들고 전문 디지털 드로잉 장비와 교육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사업 아빠 모임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아빠 모임은 장애 자녀 한 명과 아빠가 짝을 이루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가정 모집에 25가정이 지원하고 12가정이 선정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과자집을 만들고 아빠들끼리 육아 고충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원스톱 전문지원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에서 독립 운영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발달이 늦은 것으로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조기 개입,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같은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강원도 평창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해발 700m의 평창 라벤더 팜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지난달에 캐모마일을 수확을 했습니다. 오. 올 봄에 직접 심고 가꾼 꽃이었는데요. 꽃대를 잘라 모은 다음에는 그 꽃으로 꽃바구니까지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농업의 모든 과정을 발달장애 학생들이 함께한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고 식물을 돌보고 수확한 꽃으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몸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농장은 허브와 블루베리를 심고 가꾼 일부터 수확과 가공까지 직접 해보도록 도왔습니다.
2: 예, 구체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습니까?
3: 평창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6곳, 그 특수학급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 17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교는 서로 달랐는데 같이 꽃을 고르고 바구니를 꾸미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2: 네, 농사일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발달장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3: 이 학생들이요, 농사일을 매개로 만난 게 벌써 7번째였다고 하고요.
2: 아, 그래요?
3: 예, 3년째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는 진부중학교 한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도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농장의 손재환 대표도 처음엔 말수가 적고 표정이 좀 굳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 사회성 발견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자, 다음은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수상 소식이네요.
3: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공모전에서 권익 5호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2: 네, 어떤 공모전이었습니까?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하는 곳들이 모인 전국협회가 있는데요. 이 협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연 공모전이었습니다.
2: 네.
3: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뭐냐면 보조기구나 활동지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고요. 김해시는 올해 이 일자리를 하는 곳 28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 수상작도 궁금한데 노동자들이 직접 작품을 만든 건가요?
3: 네,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길거리 같은 생활 공간을 돌아보면서 편의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찍은 사진과 손글씨 기록으로 남겨서 필름 형태로 엮어냈는데요. 경사로와 화장실 보도블럭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개선 제안이 담겼습니다.
2: 네, 그 어떤 이유로 대상에 선정된 건가요?
3: 장애 당사자의 시선으로 지역사회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노동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얘기 남기기도 했고요. 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확대돼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뜻도 함께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자, 이번에도 수상 소식인데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과로 전국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요?
3: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지난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합 우수 사례 성과 대회였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잘된 사례를 뽑아서 전국에 알리는 자리였는데 맞춤형 직무 개발이라든지 세일터 발굴, 민간기업 취업 연계까지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2: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떤 직무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3: 여섯 가지였는데요. 바리스타 보조와 고객 응대, 또 여러 번 쓰는 그릇과 용기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일, 1인 가구 안부 확인, 도서관 사서 보조, 문화예술, 그 가운데서 미술이고요. 마지막이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였습니다.
2: 네, 그 미술 직무에서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올렸다고요?
3: 그렇습니다. 미술 직무에서는 작품 제작부터 전시회 참가, 포트폴리오 제작, 또 면접 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했는데요. 참여자 한 분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일자리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 네, 장애인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3: 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관이라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복지관은 지역 사찰인 봉천사를 장애인이 일할 새 일터로 발굴해서요.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라는 일자리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2: 네네.
3: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잘하고 또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곁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2: 그래요. 자, 다음은 장애인 웹툰 창작소의 하반기 참여자 모집 소식이네요.
3: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웹툰 창작소 상상 누림툰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웹툰과 디지털 콘텐츠를 배워서 자기 이야기를 창작물로 표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 네,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웹툰 창작소를 만든 거라면서요.
3: 네, 파주에서는 처음인데요. 복지관이 올해 5월에 창작소를 만들고 전문 디지털 드로잉 장비도 만들고 교육 환경 함께 갖췄는데 상반기에는 입문반과 창작반을 각각 두 개반씩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3: 하반기는 세 개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기초반에서는 태블릿 활용 방법과 디지털 드로잉 같은 기본기를 배우게 되고요. 캐리커처 이모티콘 반에선 자기 개성을 담은 캐리커처 이모티콘을 만들게 되고요. 또 인스타툰 반에서는 일상과 경험을 웹툰으로 함께 만들면서 SNS에 맞는 구성과 표현 기법들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2: 예, 프로그램 신청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3: 운종 다누림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으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031-570-2620번입니다.
2: 네. 자, 인천에서는 그 장애 자녀와 아빠가 참여하는 아빠 모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3: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아빠 모임입니다. 장애 자녀 한 명과 아빠가 짝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모임은 지난달 주말에 함께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2: 네. 올해는 그 신청 가족들도 두 배가 넘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가정을 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두 배가 넘는 25가정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한 25가정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이 10가정으로 나이가 어린아이 가정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다고 하네요.
2: 네. 아빠 모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3: 아빠와 장애 자녀가 놀이를 함께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인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참가한 아버지는 다른 비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장애 아동의 아이에게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좀 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채워주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함께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 네, 복지관에서도 이 프로그램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아빠와 과자집을 만들기도 하고 복지관이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좀 먹기도 했습니다. 아빠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요. 이때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뭐 나는 어떤 아빠인가? 내 아이를 처음 알게 된 순간 어땠는지? 또 장애 자녀를 둔 아빠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함께 오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2: 네. 자, 경기도 수원의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네요.
3: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수원 특례시 영통구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담부터 신청기관 연계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지원센터입니다.
2: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에서 독립 운영한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장애아동과 발달이 늦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보건과 보육, 교육, 복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양육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서비스를 연결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예. 이번 센터는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에 두고 독립 운영하면서 그 불편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2: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3: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아이들마다 맞춘 지원 계획을 세웠고요. 71개월 미만, 그러니까 만 6살이 되기 전 영유아에게는 발달이 늦을 조짐이 보일 때 일찍 도움을 시작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서 여러 전문 분야가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2: 예.
3: 센터 안에는 전문 상

0: 상담실도 있고 양육지원실, 교육실이 함께 갖춰졌습니다.
1: 장애아동은 물론 가족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0: 저도 그런 바람인데요. 아이의 발달이 걱정될 때 어디부터 물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시간이 좀 부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1: 예.
0: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도요. 장애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손디아의 노래 이어드리죠. 어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8월 3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변호사님과 그 땅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냥 땅 이야기는 아니고 네. 남의 땅에 얽힌 이야기.
0: 아, 남의 땅이요? 예.
1: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땅 문제라는 것이 도시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하지만 뭐 막상 겪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흔한 분쟁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인해서 시골의 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0: 예, 예.
1: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끔씩은 생길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0: 예.
1: 네,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담장이 옆집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선산에 우리 조상님 묘가 있을 수도 있죠.
0: 네네네네.
1: 또 누군가 내 땅에 나도 모르게 나무를 심어둔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이웃끼리 몇십 년을 막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의 땅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흥미롭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일단 서연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0: 예.
1: 1993년에 A씨가 땅을 하나 사서 건물을 그 위에 지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하필 이 건물이 옆집에 있던 B씨의 땅을 침범해서 지어졌던
0: 아하.
1: 거예요.
0: 예.
1: 네, 문제는 이렇게 침범한 땅의 면적이 상당했다라는 건데 B씨의 땅이 106제곱미터,
0: 예.
1: 그러니까 대략 한 32평 정도 되는데
0: 네네.
1: 그중에 94제곱미터, 약 28평을 침범했습니다.
0: 거의 다잖아요, 이러면은.
1: 그렇죠. 그럼 뭐 거의 옆집 땅은 다 떠버린
0: 몰랐나?
1: 거죠.
0: 몰랐나? 예.
1: 네. 이렇게 토지가 침범된 상태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요.
0: 서로 몰랐군요.
1: 땅을 예. 침범한 A씨가 땅 주인이었던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가 20년이 넘게 B씨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0: 예.
1: 이 땅은 이제부터 내 거다.
0: 예?
1: 그러니까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라 하는 그런 소송을 건 거예요.
0: 아, 그 반대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요? 땅을 침범한 사람이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건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1: 그렇죠. 이 문제가 예.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0: 그럼요. 예.
1: 아니 어떻게 남의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예. 그게 내 땅이 될 수 있냐라고
0: 그러니까요.
1: 생각할
0: 예.
1: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0: 예?
1: 네, 우리 법에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사안에서도 1심과 2심 법원은 땅을 침범했던 A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B씨의 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A씨의 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0: 예.
1: 대법원이 이제 1심과 2심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판결을 뒤집어서 A씨가 B씨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아유. 최종 결정을 해줬습니다.
0: 이렇게 결과로만 보면은 억울할 뻔한 땅 주인을 대법원이 이제 구제해 준 거네요.
1: 네.
0: 예, 20년을 점유하면은 그 남의 땅도 내 땅이 된다는 건 그건 뭐 누구한테 물어도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점유취득시효라는 단어를 좀 쪼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0: 네.
1: 점유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차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취득은 뭔가를 얻는 거.
0: 네네.
1: 그리고 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도 오랫동안 차지해서 쓰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0: 네네.
1: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가 네, 조금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안정된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럴 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일단 먼저 주인의 무관심.
0: 그러니까 예, 이분도
1: 자기
0: 참...
1: 땅인데도 네. 20년 동안 신경 한 번 안 쓴 원래 주인보다 20년 동안 내 그 땅이 내 것인 줄 알고 가꾸고 관리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0: 예.
1: 거죠.
0: 네.
1: 다음으로 때때로는 증명이 곤란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네네. 아니면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지나는 경우가 있을 있죠, 수 있거든요.
0: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죠.
1: 네, 이럴 때는 물건, 그러니까 땅은 사실 받았는데 등기상으로는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0: 예.
1: 그 후에 뭐 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를 모두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0: 관계가 다시 재편성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 문제는 또 있구나.
0: 네. 그래서 우리 법원 중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점유취득 시효가 바로 이 법원에 들어맞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1: 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20년간 점유했다는 걸로만 인정해주면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 요건들이 있겠죠.
0: 그럼요. 단순히 20년을 점유했다고 소유권을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년간 계속 점유할 것.
1: 아.
0: 두 번째, 평온하게 점유할 것. 그러니까 싸움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1: 그렇죠.
0: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공연하게 점유할 것.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점유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1: 네.
0: 것이죠. 반대로 이 땅은 남의 땅인데 주인이 딴지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알면서 사용한다면 이거는 자주점유가 아니고요.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1: 아.
0: 이런 경우에는 100년을 쓰든 1000년을 쓰든 내 땅이 될 수가
1: 안 되죠.
0: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네.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땅을 빌려서 월세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라면 그 땅에서 뭐 50년을 농사 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1: 예, 요건을 들어보니까 이례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건데 아까 네. 그 대법원 판결도 이런 요건이 잘못 판단됐다고 본 거죠?
0: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침범한 면적이었습니다.
1: 예.
0: 아니 32평 중에 28평을 침범했는데 이거는 뭐 남의 땅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거잖아요.
1: 한두 평도 아니고.
0: 그러니까
1: 예.
0: 네, 이 문제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
1: 없죠. 없죠. 예.
0: 네, 시공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뭐 옆에 땅을 몇 센티미터
1: 그러니까요.
0: 많게는 뭐 한두 뼘 정도 이렇게 예. 넘어가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측량의 오차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1: 그렇죠.
0: 남의 땅 대부분을 차지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1: 네.
0: 거죠. 그 정도로 침범을 했다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여기가 내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라고 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알면서 썼다면은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30년이 넘었더라도 점유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1: 예.
0: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20년 쓰면 내 땅이 되는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1: 예.
0: 20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하고 관리했는데 그렇게 내 땅이라고 생각한 부분에도 사실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 예. 반대로 내 땅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1: 예.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땅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네네.
0: 여기는 내 땅이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라고 맞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 증명 보내는 거거든요.
1: 네.
0: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명확하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을 초기 대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두면 상대방은 그때부터는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1: 네.
0: 다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이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해두어야 됩니다. 내용 증명은 그냥 첫 단추인 것뿐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땅이 있다면 평소에 경계도 좀 잘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가면 가끔 남의 땅에 그 조상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이것도 생각보다 흔한 분쟁이거든요.
1: 네.
0: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남의 묘가 있더라. 혹은 뭐 우리 조상묘가 남의 땅에 있더라 하는 경우입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분묘기직권이라는 것인데 묘를 쓰기 위해서 그 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1: 예, 예.
0: 분묘기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둘인데 땅주인의 허락을 받고 묘를 쓴 경우 그리고 허락은 없었지만 20년 넘게 평온하게 묘를 관리해온 경우입니다.
1: 네.
0: 어느 쪽이든 땅주인이 함부로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뭐 분묘기지권이 20년 점유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땅주인이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사용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2001년에 장사법이 개정이 좀 됐는데요.

0: 그래서 2001년 이후로는 몰래승묘는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습니다.
1: 네,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0: 나무는 사실 약간 다릅니다. 이게 땅에 심은 나무는 그 땅의 일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 이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땅에 붙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1: 아.
0: 그래서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땅에 붙어서 땅주인 소유가 됩니다.
1: 오.
0: 내가 이게 돈을 주고 산 나무라도 내가 심은 것이라도 그건 땅주인 소유고요.
1: 아하.
0: 나무에서 열린 과일도 땅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나무라도 열매를 함부로 따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절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예, 예.
0: 다만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빌린 땅에 나무를 심은 경우라면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제 땅을 사용할 권리가 정당하게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무의 소유자가 전혀 다르게 변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옆집 나뭇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또 다르게 취급된다고 하는데 넘어온 나뭇가지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게 담장을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거를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좀 잘라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런 정당한 요청에도 옆집 나무 주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내가 자를 수가
1: 있습니다.
0: 네. 나뭇가지의 경우는 이런데요. 나뭇뿌리의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1: 아, 뿌리요? 네.
0: 네, 나뭇뿌리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렇게 나뭇뿌리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제거를 해도 됩니다.
1: 아, 되는 거예요?
0: 네.
1: 오.
0: 신기하죠?
1: 네네.
0: 이게 재밌는 것이 이 내용이 민법의 조문으로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1: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0: 그러니까요.
1: 얘기하면.
0: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조문인데 이게 이렇게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 나무 뿌리로 인해서 발생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가 민법의 조문으로 담길 정도로 흔하게 발생해왔다라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땅의 경계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1: 네네.
0: 이 땅 문제가 사실 한번 측어지면 이웃끼리도 감정이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별건 아닌 문제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소송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 미리미리 관심을 좀 가지고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적 측량도 제대로 해서 내 땅의 경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원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호기심으로 떠날 나의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아웃사이더는 자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나의 자아를 발견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콜린 윌슨, 아웃사이더. 생각 없이, 실속 없이 겉으로만 멋을 부리던 20살에 만난 단어, 아웃사이더. 구괴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울림이 너무도 쿨하고 힙하게 들려서 그때는 개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상태로 무조건 아웃사이더처럼 보이고 싶어 했었다. 그전까지 내가 좋아했던 단어는 이방인,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불어로는 에트랑제였다. 영어의 스트레인저보다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프랑스어의 에트랑제라는 발음이 좀 더 나의 허영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았다. 한동안은 내가 사들였던 책들의 속표지에 이름 대신 프랑스어로 에트랑제를 적어 넣어 장서인을 대신하기도 했다. R 발음을 원어민처럼 해보겠다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리고 이방인인 듯 아웃사이더인 듯 턱을 살짝 들어올리고 친구들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모두 헛되고 부질없는 제스처였지만 그런 추억의 한 자락쯤은 누구나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트레인저와 에트랑제는 인터넷 문화 초기에 닉네임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스트레인저님, 에트랑제님 등등. 아웃사이더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비서인 유능한 AI 에이전트에게 답을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두 단어 모두 주류와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뉘앙스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대답을 들고 왔다. 아웃사이더는 특정 집단, 분야, 사회 규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또는 문외한의 느낌이 강하고 이방인은 타자, 낯선 사람, 소외된 존재로 더 넓게 쓰인다는 설명. 나의 영어 사전에서 아웃사이더를 검색하면 아웃사이더, 이방인을 검색하면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폴리너라는 단어들을 보여준다. 아웃사이더와 이방인. 두 단어를 모두 사랑하는 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두 단어 사이를 공평하게 오가는 편. 아웃사이더는 영국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공업학교를 다니다 16세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독서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던 콜린 윌슨이 25살에 출간한 데뷔 평론집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콜린 윌슨은 그가 읽은 책의 등장인물들을 분류 분석하고는 아웃사이더적 인간은 자연히 방황하게 되며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끝없는 순례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을 읽었던 20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가며 다시 읽은 콜린 윌슨의 책에서 비로소 나는 아웃사이더의 정의를 확인했다. 아웃사이더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며 통속적인 사회생활이 헛되다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콜린 윌슨이 만약 내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결정 장애로 인해 아직 방황 중이라는 답을 제출하려고 한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왔으니 이제 인사이더 탐구 생활을 시작할 때인가? 콜린 윌슨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야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침내 진지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에 지속적이고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10대의 번민을 겪은 후 마침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결국 자신이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새롭게 시작하기가 수월하며 시작을 해야 무엇이든 시작된다. 그러니 시간 낭비를 멈추고 항구를 떠나는 느낌을 맞이하려면 화수분처럼 흘러넘치는 나의 호기심으로 떠날 항구부터 찾아야겠다는 것이 결론.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헛물을 켜고 그로 인해 현타가 오더라도 호기심은 나의 시작이요 끝이므로. 헛물 원샷 때리기 요법도 생의 활력을 가져올 때가 있으니 가끔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다. 물론 오남용은 금물.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몸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 이국의 문화에 푹 젖어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 분야를 넓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와카야마 마사코.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평생 근무하던 미쓰비시 은행에서 60세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마사코 할머니. 마사코 할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기에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 소일거리로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폰용 게임 앱까지 개발해버리다니 스고이, 스바라시. 마사코 할머니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의 롤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작년에 나는 그녀의 테드 도쿄 강연 영상을 봤다. 그리고 며칠 후 신주쿠 애플 매장에 갔다가 그녀의 쇼트커트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나이 든 여성 직원을 발견했다. 혹시 마사코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 말을 걸어 확인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 마사코 할머니는 이미 80을 넘긴 나이이므로 애플 매장에 그것도 신주쿠점에서 일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 직원은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까지 마사코 할머니와 완전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운 포즈의 사진도 몇 장 남겼다.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인 마사코 할머니가 권하는 대로 해외 문화에 딱딱해지는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길을 나서볼까? 아, 그런데 어쩌나. 그녀의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해외 문화에 적셔지기 프로젝트의 최초 거점 도시인 도쿄에 살고 있었으니. 게다가 초급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20세에서 30세까지의 동급생들과 하루 반나절을 함께 지내고 있다. 총기 있는 그들 사이에 끼어 총기를 허가받지 못한 머리로 머리 싸매지 않는 공부를 하랴 새로운 공간을 찾아다니며 나와바리 세력권을 넓히랴 하루를 48시간도 아닌 72시간처럼 보내며 정신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걸. 너무 즐거워서 그랬는지 써야 할 원고는 안 쓰고 돈만 썼다. 주어진 삶이 한 번뿐이라는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 곡 히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원히트 원더 아티스트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 곡 열심히 불러 히트시키고 한 방에 가버리는 것. 한 번도 불행의 간섭 없이 마냥 행복하게 어른의 시간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믿는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이듦 혹은 늙음 속에서 비참과 실망의 경지를 오가며 젊음에게 플러팅하다가 까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상 최고의 사랑을 나의 삶에 퍼부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상이 나를 빅박치게 할 때는 여든이 넘어서도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라는 마사코 할머니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상의 끝, 영원의 벼랑까지 되는 대로 가버리라. 어차피 우리가 타고 가는 삶이라는 자동차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후진 기어가 없었다.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1: KBS 오디오.
2: 야.
0: 회의론자는 회의에서 빠져나와 철학책을 손에 들기. 나이 듦은 비굴해지는 일도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자신이란 이미 사라진 자신의 환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맞추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노년을 즐기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가와 히토시, 조윤주 옮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서점 신간 코너에서 노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적힌 어떤 글. 지나치게 건강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이 한 줄 카피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놔주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뭘 읽은 건가 싶은 글을 발견하면 눈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긴장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도 글자를 잘못 보고 엉뚱하게 읽어서 친구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했던 일이 많다. 가령 효미역이란 식당 간판을 효대역이라고 읽고는 나모르게 새로 생긴 대학, 효대학 근처? 지하철역 이름인 줄 알았다거나 미역국 전문 식당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저 재미있다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고속 노화로 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한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 모골 송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해피하지 않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는데 독서 탐식증이 줄어들지 않으니 나의 고뇌 또한 늘어날 밖에.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눈 밟지 못한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나와 친해지는 법을 알지 못해 나와 헤어지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 it's so sad, so sad. 본질은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방식만, 생활하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걸까? 어떻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 그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듯. 본질이 사라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비굴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바로 심혜경 작가가 지금껏 만난 쉬운 8권의 책 속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힙한 책 읽는 할머니이자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의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쉬운 8권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3번째

0: 승범은 지역신문에 석보를 찾게 된 경위를 인터뷰했다. 약초 공부를 할 겸 아미산을 등산하다가 실수로 다리를 다쳤는데 그곳에서 목 없는 석보를 발견. 그 자리에서 방긋 웃는 그 얼굴에 플래시가 터졌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말끔한 모습으로 찍은 상반신 사진이 지면을 장식했고 그 홍보 효과로 환자가 늘어난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대기실이 북적북적하던 날 송기훈의 말대로 제 날짜에 제1한방병원 병원장인 김진태가 왔다.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과 함께.
1: 자네 다시 서울에 돌아오지 않겠나?
0: 송기훈과 정미가 말한 대로 승범은 그의 인정을 받았다.

0: 요즘엔 바빠서 승범은 점심시간에만 잠깐 한약방으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잠시 공실과 휴식 시간을 가졌다. 수정과 했던 내기는 승범이 이겼다지만 그렇다고 사람 환자 대비 귀신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생각보다 옛 귀신들이 많아 사고 방식이 그 시대에 멈춰 있는 경우였다. 구관이 명관이라나. 여기서 진정한 승리자는 박씨였다. 원하던 손을 가졌으니 말이다. 비록 의술하지만 그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1: 내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산을 헤집어 다녀서 그 한을 풀어줬건만 그 개고생은 퉁쳐지고 말이야.
0: 뭐 어쨌든 서울로 돌아가면 의미 없는 숫자이긴 했다. 아직 갈지 말지 고민이지만 이곳에 뭐 좋은 기억이 있다고 남아있을까 싶고 뭐 공실 아줌마도 한 풀었으니 지긋지긋한 빛과 귀신에게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좋았다. 그건 그렇고 한약방이 웬일로 썰렁했다. 귀를 쫑긋 세워 수정이 한약방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찾았다. 고요한 것이 사무실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날 수정은 다리를 다친 승범을 두고 산에서 내려갔다. 정말 가냐고 소리치는 승범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물론 핸드폰으로 119 구급대를 불러 따로 고생은 하지 않았으나 그 매몰찬 뒷모습에서 자신을 버리고 가던 엄마가 떠올랐다.
1: 외로움을 타는 게 석불인지 나인지.
2: 요즘 나름대로 바빠서 그래. 예민하니까 괜스레 마주치지 말고 그냥 가. 자네도 바쁘지 않아?
0: 승범이 수정을 찾는 걸 눈치챈 공실이 다독였다.
1: 아니, 그건 그렇습니다만.
2: 걱정하지 마. 귀신 환자 거는 이후에도 내가 잘 빼돌려 볼 테니.
0: 그 말에 승범은 잠시 멈칫거렸다. 공실에게 곧 서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웃었다. 결정되면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았다.

0: 문을 열어두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수정은 낡은 나무 문을 열고 한약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에게서 창기가 서린 물비린내가 풍겼다. TV에서 눈을 뗀 공실은 빗자루를 드는 수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1: 창작들도 함께 있었다.
0: 아침에도 바닥을 쓸고 걸레로 곳곳을 닦았음에도 수정은 다시 그 일을 반복했다.
2: 야, 쉬엄쉬엄해. 어차피 주인처럼 낡은 한약방 쓸고 닦아서 뭐해.
0: 대답 대신 수정은 기침했다. 요즘 기침을 하는 일이 잦았다. 새벽엔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잡고 뒹굴어 놓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한다. 공실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쩍 수척해지고 조금만 일해도 힘들어하면서 기어이 걸레질하는 손길이 거칠었다.
2: 고집하고는.
0: 입술을 삐죽이며 공실은 아예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등을 돌렸다.
2: 답답해 또 죽느니 안 보고 말지.
0: 그러나 아무리 TV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해도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자신이 살아라도 있으면 뭐라도 도와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그래서 괜스레 부하가 치민다.
2: 정 못하면 한의사 선생한테 얘기를 하든가.
3: 말했단 봐.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2: 아니, 아 왜 그래? 자기처럼 귀신 보겠다. 침술도 뛰어나겠다. 돈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만하면 성격도 좋고.
3: 돈 좋아하는 인간 중에 좋은 놈 하나 없어. 너무 믿지 마.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0: 공실은 입을 딱 벌렸다.
2: 아니, 그간 그렇게 겪어놓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3: 둘이서도 뭔 얘기가 오갔으니 붙어있는 거 아니겠어?
0: 그 말에 열렸던 입이 딱 다물어졌다.
2: 뭐 그건 그렇지만, 아이 그게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인가? 이게 다 저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0: 그러나 여기서 더 얘기했다간 정말 쫓겨날 것 같아서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3: 뭘 어쩌자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뒤통수 맞기 전에 정을 끊어. 너도 욕심 같은 게 있으면 버리고 나 죽으면 저승이나 같이 가.
0: 수정은 걸레질하는 손에 잔뜩 힘을 줬다. 주름진 손등이로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다. 등 뒤로 공실의 시선이 느껴졌다.
2: 곧 죽을 사람. 살려주지는 못해도 소원은 들어줄지 누가 알아. 쉽게 저승길에 갈 수 있겠어? 네 죽은 아들은 어쩌고.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그냥 풀어. 그냥 한의사 선생을 믿어.
3: 아이, 쓸데없는 소리.
0: 수정이 가슴을 부여잡았다. 한순간에 그 몸이 무너졌다.

0: 수정은 눈을 떴다. 아득한 꿈 저편으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아쉬움에 눈을 감았다. 어둠은 다시 꿈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잠시 뒤 눈을 뜨니 익숙한 방의 천장이 보였다. 창으로 새벽의 빛이 스며들었다. 도통 이곳으로 와 누운 기억이 없다. 그러나 드문드문 공실의 울음과 승범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다. 암이라고 말하는 공실의 목소리를 타박하려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 누가요?
0: 멀어지는 승범의 목소리에 코웃음이 났다. 자신에게 위암 말기를 선고하던 의사에게 똑같이 되물었었다.
2: 누가요?
0: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니 드디어란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묵직한 돌덩이가 명치 끝에 내려앉았다. 근래 조급함으로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좀 더 젊었다면, 좀 더 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았다. 어떻게든 그 전에 죽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잡고 싶었다. 머리맡에 놓인 시계의 초침이 맥없이 흘러갔다. 다시 새벽이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현기증이 일자 방문을 잡고 잠시 섰다. 방문 너머로 한약방의 모습이 보였다. 어디 하나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창백한 새벽빛을 받은 한약방은 제 주인처럼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키고 신발을 신었다. 한약방 문을 나서자 축축한 공기가 폐부에 들어찬다.
1: 어디 가세요?
0: 썰렁한 거리에 시선을 두던 수정은 문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한약방 간판이 걸린 벽에 기대어 있던 승범이 자세를 바로했다. 밤을 새웠는지 얼굴이 초췌하다. 그 옆에 함께 있던 조근우가 어정쩡하게 서서 꾸벅 인사를 했다.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색하다. 귀신 의사까지 데리고 왔다면 승범이 그녀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 거의 파악했으리라. 수정은 걷기 시작했다.
1: 날이 찬데 어딜 가요?
0: 승범의 목소리가 수정의 등 뒤로 날아들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세탁소와 쌀집을 지나 사거리를 가로질렀다. 일찍이 장사 준비로 바쁜 시장을 뒤로 두고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가 스며드는 건널목을 건너 논밭을 지나 다리에 다다랐다. 짙은 안개 사이로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식은땀이 수정의 이마에 맺혔다.

0: 환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고 보니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다. 다시 현기증이 일자 몸이 휘청거렸다. 콘크리트로 된 다리 난간을 붙들었다.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누군가가 수정의 팔을 붙들었다. 승범이었다.
1: 거 봐요. 춥다고 했잖아요. 아유, 손이 차네.
0: 그는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수정의 어깨에 걸쳤다.
2: 괜찮아.
1: 아이.
0: 자신을 부축하는 승범의 손을 내치며 잠바를 벗으려고 하자 승범이 그 잠바를 도로 입혔다.
1: 아유, 안 괜찮아요. 지금 사장님 꼴이 얼마나 말이 아닌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0: 벗지 못하게 앞서풀 꼭 쥔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새파랗게 질린 수정의 얼굴을 보자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승범이 어떻게 해서든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했지만 공실이 만류했다.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어차피 데려가봤자 수정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의사 귀신 조근우는 수정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내저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니며 이미 말기에 의사도 손 놓을 상태면 꽤 오래 버틴 거라고 말했다. 그 상태는 누구보다도 승범이 잘할 것 아니냐고 그는 되물었다. 승범의 표정 없던 얼굴이 벌개지더니 기어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1: 아니, 이 몸으로 여태까지 한약방 운영하고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까? 쉬어도 모자랄 판에 대체 왜요?
0: 그때 수정이 승범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 같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발목을 다친 승범을 부축했던 그때의 손이 이렇게 차가웠음을 승범은 기억했다. 왜 단 한 번도 수정이 아플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그 병세가 드러나는데. 수정의 깡마른 어깨가 떨렸다. 너무도 작은 몸집이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수정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맞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 모습을 보던 승범이 소리쳤다.
1: 아니, 답답해서 속도 터지는데 울음까지 뭐하러 참아요? 시원하게 울어버려요.
0: 바람이 갈대를 흔들어댔다. 무심히도 그 옛날 아들을 집어삼킨 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렀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원망과 서글픔이 동시에 들었다. 아들을 잃은 무수한 날 흘렸던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승범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귓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이미 다 이르렀다. 이제 무얼 할 힘도 없었다. 그러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굳건한 힘에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승범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유시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 터진 울음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격해졌다.
2: 네, 자네에게 한약방을 넘길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줘. 자네라면 꼭 해주리라 믿어.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건 자네를 보면 젊었을 적 내가 떠올라서 그럴 때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어. 내 이렇게 사죄하니 내 안 좀 풀어줘.
0: 다리에 힘이 풀린 수정이 그 앞에 주저앉았다. 승범은 말없이 수정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었다. 승범은 그동안 여러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꼈다. 갈대가 일제히 몸을 눕히고 그 사이로 냇물이 평소처럼 흘렀다.
3: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0: 33번째 시

0: 무슨 소리야? 캐리비안 해적선에서 죽였다면서?
1: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패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 당나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고려를 물리칠 수 없다는 걸.
3: 아니, 신라 같은 나라 때문에 우리 백제를 버리다니.
4: 더 늦기 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주파를.
5: 너희는 그게 문제야. 말끝마다 토다는 버릇.

와이파 한국인 235번째 풍월주 김유신 일어난 번째

0: 왔어? 그래. 그 당태종 이세민이가 뭐라고?
1: 당태종 이세민을 회유하기 위해 당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오자.
0: 아니, 그 소문대로 당나라가 정말 신라하고 두 손을 그냥 꽉 잡...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아무리 김춘추가 이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2: 말 좀 드리기 흉구하오나, 황제 폐하 계셔는...
0: 계셔는?
3: 장모는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0: 에? 아니, 장물이라니.
3: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부터 하고.
0: 아, 누가 피해자인데? 아니, 그럼 우리 백제가 가해자라는 거요? 예?
3: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0: 아니, 소를 쓰면 어떻게 머리야?
2: 아이고, 일은 이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그 신라 당나라에 우리를 그 붙여줄 수도 있다고.
0: 붙여줘? 아니, 신라하고 당나라 사, 야, 그 사이에 우리 백제를? 예. 아, 우리가 뭐 깜짝이야? 야, 우리 백제요, 나 의자왕이라고.
1: 의자왕은 집권 초기부터 영토 확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백제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1인 2역에 능했던 임금이다.
0: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이? 진짜 의자로 보이나 본디. 아니, 어디서 백제를 깔아먹으려고. 야, 우리 말이요, 백제요.

0: 황제 폐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백제에게 내일은 없다오.
1: 됐어. 이랬겠지. 백제에게 내일은 없어. 예? 안 봐도 뻔해요. 예. 내일을 만드는 자가 누군지 내가 이번 기회에 다 보여줄게. 예? 보여줄 때 제발 좀 보라고 그려. 알았어?
0: 아이, 내일 너무 좋아요.
2: 내가 빨리 할 거야. 내가
3: 내 피는 얼마야?
4: 백제 수뇌부가 속속 도착하고,
1: 자, 오늘 이렇게 우덜이 급하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4: 사비성 밀실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된다.
1: 비상회의 치고 내가 너무 크게 얘기했다. 작게 얘기할게. 잘 들어. 더 이상 우리 백제는 말이야, 당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신라 당나라의 동맹에 초강력 대응을 펼치는 백제.
5: 당나라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1: 왜?
5: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가
1: 최강국? 예? 야, 삥이나 뜯고 약소국 손목이나 비트는 게 뭔 최강국이요?
5: 아니, 하지만은 지금 이대로 당나라에 등을 보였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 등에 칼이 꽂힐지. 전하,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6: 뭐요? 김춘추가 당나라에 우리 백제를 묵사발로 만들어달라고. 에? 묵사발이요? 못 들으셨습니까?
5: 이봐요, 젊은 사람,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1: 됐어. 고생 많다잉. 이긴 이역하느라고. 당나라는 우리 백제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신라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
6: 낮에 동맹을 깬 건 엄연히 신라입니다.
1: 그렇지.
6: 전사하신 우리 임금의 시신을 욕보인 것도 신라입니다.
1: 아, 말하면 못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이 아주 그냥 신라한테 따끔한 맛을.
5: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1: 당나라보다 더 미운 놈이 너요. 에?
5: 아니 무슨 그런 심한 말.
1: 아니요, 그려 미안하다. 더 미운 놈이 신라요. 어? 여기서 우덜이 꿈틀하지 않으면은 우덜이 백제가 아니지. 야, 가만 있어봐. 그려, 야, 은상장군 앞으로.
7: 예, 제요.
4: 어? 야, 의자왕에게 호명되는 좌평 은상. 야, 좌평이란 백제 최고위 관등이다.
7: 충성.
1: 예.
7: 은상 앞으로.
1: 예. 아, 조금만 뒤로 가.
7: 아, 뒤로.
1: 예, 됐어. 자, 장군한테 우리 백제군의 전권을 이름한다.
4: 와, 처음 등장해서 백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은상.
1: 가가지고 김유신이가 도둑질한 우리 땅 찾아와.
7: 예, 미션 접수지 말합니다.
1: 그래요. 당태종 이세민이 너 말이야 날 너무 우습게 봤어.

0: 일곱 개의 성이 정말 일곱 번의 공격으로 맥없이 다 넘어갔단 말이냐?
1: 무슨 이유인지 백제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매우 높다고 합니다.
0: 이번 전쟁은 동맹을 맺은 우리와 당나라에 대한 의자왕의 응징이다.
1: 아니, 그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0: 총사령관까지 새롭게 임명했다는 건 그만큼 의지가 불타고 있다는 얘기다. 장군 죽지, 진춘, 전존을 호출한다.
1: 예, 장군.
2: 김유신이 호출하는 신라의 어벤져스 장군들은 이름이 어렵다.
0: 그리고 나도 직접 출전한다.
1: 어? 형님!
0: 후방에만 앉아있는 장수를 누가 장수라고 하겠느냐?
1: 하지만 이제 형님은...
2: 진덕여왕이 즉위하면서 이찬이라는 관등을 받고 상주행군 대총관으로 임명된 김유신은
1: 가야 후손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았던 그런 예전의 형님이 아니십니다.
2: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며 당나라에 벼슬을 나게 되자 김춘추의 오른팔인 김유신 역시 고위공직자 브랜드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김유신이 어벤져스를 이끌고 출발했어요.
2: 신라군에 속해 있는 백제의 첩자로부터 은상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0: 뭐? 김유신과 어벤져스?
1: 수비태세로 전환하셔야겠어.
0: 뭐? 첩자 주제에 어디서 작전질이야? 끊어! 어차피 인생 한 방이야. 들어와 김유신. 들어와, 들어와.
3: 김유신과 전면전을 각오하는 은상.

0: 죽인다. 들어가! 공격!
1: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속공을 펼치는 김유신. 그러나
2: 13단 합체 변신 로봇 체인지 아웃!
1: 오, 화려한 체인지업. 이야, 예상과는 달리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백제군. 신라와 백제의 공방은 열흘이 넘도록 팽팽하게 지속된다. 자, 난감해진 김유신은.
3: 김유신입니다.
1: 재빨리 김춘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김춘추는
4: 우리 신라가 당나라에 조공을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백제가 침략해서.
5: 아, 그놈들은 왜 앞에 딱 신라가 조공을 보내려고 할 때 그저
4: 아, 아무래도 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5: 내가 이놈들을 그냥 정신없이 바쁠 텐데 무슨 일로 연락을.
4: 도와주십시오. 신라를 백제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5: 실은 말이야, 우리가 고구려를 치려고 지금 군사 훈련 중이야.
4: 아니, 우린 동맹국입니다, 폐하.
5: 우리도 빠르면 내년 고구려하고 마지막 결전을 치를 계획이야.
4: 폐하!
5: 그럼 내가 좀 바빠서 이만.
4: 저기 여보세요?

0: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원정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1: 확인해보니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번엔
1: 당나라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 신라와 동맹을 맺은 당나라는 그 후에도
3: 우리 셋째 사춘기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야. 여보세요, 고구려 먼저 넘어뜨린 다음에 내가 반드시 백제를. 여보세요, 우리 집안에 수험생이 자그마치 3명이야.
2: 이런저런 이유로 확 신라의 SOS를 무시한다. 한편,
4: 아니, 그게 사실이야?
5: 예, 에? 전하. 김유신이 어벤져스와 함께 참전했는데도 우리 백제의 군사들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4: 하긴 이제 김유신이도 50 중반이오. 예? 체력, 기억력, 근력, 집중력. 예? 예? 예? 모든 게 반듯한 나이요.
5: 그렇다면 예. 이번 기회에 아주 극장을 보시는 게.
4: 야, 당장 현장으로다가 예, 예. 지원군 파병해.
5: 예, 예. 전하.
4: 최대한 그 많은 그 병력을 동원해.
5: 예예예. 예, 예.
4: 좋아. 김유신이를 잡을 아주 그냥 절호의 기회여.

0: 예,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강태종 이세민 역의 박영재.
1: 김자영, 첩자 주지라뇨. 서운해요.
2: 김자영.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에 있는 덕풍계곡을 찾아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덕풍계곡은 계곡 트레킹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멋진 계곡입니다. 예전에는 바지가 다 젖을 것을 각오한 트레킹 매니아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안전 탐방로를 설치하고 계곡을 건너는 징검다리와 철제다리를 놓은 이후에는 누구라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트레킹 명소가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깊은 산골에 있는 덕풍계곡은 위는 넓고 아래는 폭이 좁은 V자형 협곡인데요. 찾아가는 길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동해고속도로 남쪽 끝지점인 근덕나들목에서 남쪽으로 8km쯤 가야 하고요. 이곳에서 신리교차로까지 26km를 더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리교차로에서 10km쯤 더 들어가야 마침내 덕풍계곡 유원지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덕풍계곡 유원지 주차장에는 목재 방갈로와 야영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근처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덕풍계곡 트레킹을 하려면 주차장에서 덕풍산장까지 5.5km를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도로의 폭이 좋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덕풍계곡 트레킹은 더 이상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덕풍산장 앞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덕풍산장에서 용석골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덕풍산장에서 40분쯤 걸으면 커다란 돌덩이로 조성한 징검다리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덕풍계곡 첫 번째 명소인 제1용소 입구입니다. 제1용소에서 제2용소로 가는 일부 구간에는 돌길도 있는데요. 돌길을 걷다가 수심이 얕은 물길을 걸을 때는 바닥이 생각보다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2용소에도 폭포가 있는데요. 돌출된 돌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모습에서는 강한 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용소에서의 물놀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용소와 제2용소 사이의 안전한 계곡에서는 얼마든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덕풍계곡에는 모두 3개의 용소가 있는데요. 안전 탐방로가 조성된 제2용소까지만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제3용소까지 가고 싶어도 철제 데크가 막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트레킹을 할 수 없습니다. 덕풍계곡 트레킹의 출발지인 덕풍산장에서 제1용소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되고요. 제1용소에서 제2용소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덕풍산장에서 제2용소까지 다녀오려면 약 3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걷는 거리는 약 5km입니다. 덕풍계곡은 물길을 따라 군데군데 용소와 작은 폭포들이 있고 기암괴석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비경지대입니다. 따라서 오지 체험을 하는 듯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인데요. 하지만 계곡물이 깊고 수온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땀이 식을 정도의 세수나 발을 담그는 것으로 더위를 식히는 게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있는 덕풍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오늘 폭염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영남을 뒤덮었던 극심한 더위가 수도권으로 번졌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1: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먼저 폭염에 갇힌 도심을 심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어느새 여름 필수품이 된 손 선풍기. 그래도 연신 흐르는 땀을 날려보내긴 역부족입니다.
3: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데 너무 더우니까 무조건 손 선풍기 꼭 들고 다녀야 되고요.
2: 오전 11시 반 직장인들은 당장 점심 먹으러 나오는 것부터 걱정입니다.
4: 이따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네, 많이 덥네요.
2: 차가운 음료는 기본. 양산도 꺼내보지만 뜨거운 열기까지 가려주진 못합니다.
5: 저도 지금 햇빛에 타가지고 몸이 좀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2: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서울의 무더위는 낯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6: Paris weather is better. Dry is better.
7: 파리의 날씨가 더 나아요. 건조한 게 습한 것보다 낫습니다.
8: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바닥의 온도가 44도가 넘는 이곳. 제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습도가 높아 찜질방안을 걷는 기분입니다.
2: 극한 폭염은 도심 곳곳을 물놀이장으로 바꿨습니다. 광장 분수에서
9: 엄청 시원해요. 속이 엄청 시원해졌어요.
2: 도심 속 하천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봅니다.
10: 너무 더웠는데 계곡 놀러 온 것 같고 아이들도 노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2: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36.7도. 하지만 이번 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폭염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심사합니다.
0: 이번 주부터는 서쪽 지역에 긴 폭염이 예고돼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천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폭염 상황과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세현 기자, 결국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11: 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남부와 경기 일부에 첫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번 주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강해지고 있는 동풍입니다.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서 서쪽 그리고 호남과 수도권 등지에 기온을 이렇게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주후반엔 태풍 돌핀에서 몰려오는 이 동풍도 가세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장기간 불어온다는 점입니다. 열기가 같은 지역에 계속 쌓이기 때문인데요. 2018년에도 무더웠던 8월 초 태풍 종다리였던 이 열대저압부에서 밀려든 이 동풍이 더해지자 서쪽 지역 곳곳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당시 39.6도까지 치솟았는데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바람은 재난 수준의 폭염을 몰고 옵니다. 최근 영남 지역의 폭염 역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서풍이 원인이었습니다. 산을 넘은 이 뜨거운 바람에 분지 지형까지 더해져서 경남 양산에선 닷새 연속 40도를 넘는 극단적 폭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과거 7월 하순과 비교했더니 올해 서풍 계열의 바람은 4배가

0: 가까이 잦았고 또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1994년 기록적인 폭염 수준을 뛰어넘은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원인은 정상적인 대기 흐름을 막는 블로킹 현상입니다. 지난주 북태평양 북쪽 상공에 이 흐름이 나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류가 크게 굽이치면서 한반도에 장기간 서풍이 이어진 겁니다.
1: 네, 정말 폭염 재난인데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네요.
0: 네, 이 같은 상황 탓에 지난주부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 하루에만 1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올해 온열 질환자는 20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로 높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례적인 바람이 예고된 이번 주 올여름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남해안의 작은 섬들도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없고 지하수는 말라버려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경남 통영에서 100길로 30분, 면적 1.6제곱킬로미터, 인구 140명 남짓한 작은 섬, 추도입니다. 마당에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3: 작은 거 보고 큰 거를 나중에 볼 때 내린다거나, 그럼 설거지 한 물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이렇게 부어서 쓴다거나.
2: 세탁기 사용은 엄두도 못 냅니다. 쌀 씻은 물로 손빨래하고 남은 물은 텃밭에 뿌리지만 애써 키운 작물들은 이미 시들었습니다.
4: 마을에 하나뿐인 공용 목욕탕은 물이 부족해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모으는 집수조, 종일 받아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작은 섬이라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하는데 극심한 가뭄 탓에 이마저도 마른 겁니다. 주민들의 주요 생업인 민박업은 휴가철 대목도 놓쳤습니다.
5: 비도 안 오지만 비가 좀 왔대도 저 나무가 아무래도 다 빨아들이겠지. 그러니까 스며들 물이 많이 없는 거예요.
2: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지난주부터는 하루 한두 시간만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공고를 일단 했습니다. 네네. 하고 계속 그 생활용수가 부족시에는 운반급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이 살지만 상수도가 없는 섬은 통영에만 9곳. 폭염에 물까지 말라 생계마저 막막해졌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1: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 벌집 제거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이 폭염 속에 두꺼운 보호복까지 입고 벌집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119 안전센터에 벌집을 제거해달란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급히 출동해보니 아파트 마당풀 숲에 꽤 큰 벌집이 있습니다. 안전모와 장화, 두꺼운 보호복까지 단단히 챙겨 입습니다. 그러고는 벌집에 다가가 살충제를 뿌린 뒤 빠른 속도로 벌집을 떼어냅니다.
8: 저도 함께 보호복을 입고 벌집을 제거해봤습니다. 옷을 입은 지 5분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땀이 많이 흐르고 숨도 갑갑합니다.
7: 작업을 마친 소방관의 보호복 안쪽 온도를 재보니 39도가 넘습니다.
9: 가만히 있어도 열이 많이 올라서 힘든데 통풍이 안 되는 작업복 입고 하면은 사우나 안에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7: 벌집 제거 신고는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되는데 벌집이 커지고 개체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40도를 웃돌면 벌들이 아침 저녁에 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도 많이 띄게 됩니다. 벌집 제거 신고만 하루 수십 건에 달하는 상황.
10: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벌집 신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현장 활동 시간이 지나면서 대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7: 기록적인 폭염에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1: 기상 재난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강물이 말라붙고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원전마저 멈춰섰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도로 주변 주택들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12: Oh my God.

0: There's a car.
1: 현재 시각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스포켄지에서 산불 3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화마에 맞서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약 700채가 불에 탔고 최소 6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2: 제가 여기 산 지 30년이 됐는데 불길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스포켄시 주민.
1: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탓에 워싱턴주에서만 대형 산불 15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탄 면적만 약 1000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4만 개 면적입니다. 서부 도시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에선 기온이 4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선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뉴브 강물을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로 활용하던 루마니아, 헝가리는 원전 가동도 멈춰야 했습니다.
2: 박서 운전이 가동을 멈추는 가운데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전기를 더욱 절약해 사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지금 겨울인 중남미 지역엔 폭풍우와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극단적 날씨에 두 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백 명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3: 내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선 예고됐던 대로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또 실거주 1주택이라 해도 초고가 주택이면 세금 부담이 확 커집니다. 먼저 문예슬 기자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현행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 이상 주택으로 올라갑니다. 시세로는 20억 원 정도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금보다 12만 원가량 줄게 됩니다. 단 시세 반영률은 높아져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60%로 일률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은 1주택일 경우 70%로 다주택이면 최종 80%까지로 오릅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율은 올렸습니다. 과세 표준 6억 원 초과, 시세 32억 원이 넘는 집이라면 지금보단 세율이 올라갑니다. 시가에 따라 구분해 보면 30억 원 아래로는 세부담이 줄어들고 이 이상은 세부담이 조금씩 커집니다. 특히 세율 조정이 큰 44억 원 위로는 내년부터 종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5: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4: 종부세 공제 혜택은 내후년부터 거주할 때만 줍니다. 양도세 공제도 실거주자에게 집중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 대신 거주 공제만 남깁니다. 오래 거주했다 하더라도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게 한도를 뒀습니다. 다만 비거주 기간도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6: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이런 사유로 비거주하더라도
4: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 집주인들에게 일종의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3: 네, 오늘 나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실제 세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가격으로는 시가 40억 원부터 세금이 크게 늘고 거주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김수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7: 시장 충격을 고려해 세율 인상은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당장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까지 감안해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시세가 50억 원 정도인 84제곱미터 규모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올해 약 1000만 원이던 종부세가 내년엔 18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총액은 1900만 원에서 내년 3000만 원 가까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 56% 넘게 뜁니다. 지금이라면 세부담 상한에 걸려 이 정도 증가분을 다 부담하진 않지만 내년엔 상한도 높아져 늘어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에 몰린 시가 40억 원 이상 전국 상위 0.4% 아파트에 세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라면 시가 30억 원 안팎까진 증가폭이 완만할 거로 보입니다. 시가 22억 정도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내년 보유세가 300만 원 초반으로 올해보다 13만 원 느는데 그칩니다. 종부세만 놓고 보면 오히려 세부담이 줄 수도 있습니다.

0: 일반 비거주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보신 성동구 아파트, 같은 84제곱미터라도 거주는 종부세가 약 34만 원, 비거주는 177만 원입니다.
1: 매물 유도 효과를 내도록 했다라는 것은 평가될 만하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 총평수 쪽으로 수요가 더 쏠리게 되는 풍선 효과도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양도소득세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장기 거주했다고 해도 3년 뒤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늦게 팔수록 양도세가 급등합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2: 네, 오늘 발표된 세제 개편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자, 이번 개편안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만든 겁니까?
3: 첫째는 우리의 이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에 새로 도입된 게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네. 제도는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의 SMR이라고 해서 원자로, 원전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외에도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 그다음에 조세 지출의 합리화,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아주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2: 최후의 수단이라던 부동산 세금 규제를 꺼냈습니다. 세금 규제의 목표가 뭘까요? 기대 효과는 뭡니까?
3: 예, 이번에 세제 개편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형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세금 제도 개편으로 거래는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3: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거래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양도를 하면은 오히려 양도세 혜택을 준다든 그런 네.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임대 사업자로서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택을 팔게 되면 또 혜택을 주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장에 충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 활성화도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이 앞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커지는 기준선이 40억 원입니다. 시가로 40억 원인데 네. 40억으로 정한 근거가 뭡니까?
3: 40억 이상 되는 게 0.4% 정도인데 여기서부터는 50억 사이에서는 조금 과세를 정상화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전체 그 주택수의 0.4% 정도가 40억 이상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이번 개편으로 1주택자도 부담이 커집니다. 비거주하거나 또 초고가 1주택일 경우인데요.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3: 예,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 제외했습니다. 다만 전체 주택수의 1.1%인데 그것도 40억까지는 약간만 이렇게 했고 40억 이상이 제가 0.4%로 말씀드린 네. 것처럼 거기는 과세를 정상화한 겁니다. 과거에 이 집값에 비해서 세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정상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 네. 자,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세금 규제만 하면 실수요자 피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제가 좀 전에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또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네.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사실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실망을 불식시킬 만한 뭔가 획기적인 안이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3: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그 입지를 지하철 근교라든지 인근이라든지 또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그 군시설 이런 부분까지 대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이번에는 진짜 끝난다 이렇게 네.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금세 다시 살아났어요. 네. 이러면 정부 말을 좀 믿기 힘들지 않을까요?
3: 이 다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현실에 맞느냐, 이래서 그 국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줌으로 해서 현실성을 감안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해서 이 세제 개편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구윤철 부총리님 오늘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네, 지난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 소통 오류로 훈련 중이던 동맹국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 사안 등과 관련해 1군 단장을 전격 직무 배제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5: 지난달 30일 휴전선과 지척, 파주에 위치한 미군 사격장.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 무인기가 이륙합니다. 높은 각도로 포를 능선을 넘겨 쏘는 고각 사격 모니터를 위해 무인기도 높게 띄웠는데 미군 훈련 상황을 몰랐던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요격 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동맹국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초유의 상황. 무인기가 비행하는 구역은 저고도와 고고도로 나눠 각각 육군과 공군이 관리하고 사전에 미리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당일 고고도까지 올라간 비행 계획은 미 측이 훈련 며칠 전에 우리 공군에 알렸어야 했지만 하루 전에야 이 지역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로 알렸고 담당 실무자는 통상적인 저고도 비행으로 알고 상부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우리 군은 보고 체계가 미 측은 사전 통보 과정이 미흡했던 겁니다.
6: 적어도 드론들이 고도를 넘나들며 비행할 경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혼선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장 상황에서는 꽤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5: 최근 1군단에선 전방 경계 근무 시 공용 화기에 실탄을 사탄하지 않고 바로 옆 탄통에 비치하면서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방부는 일련의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군 대상 특별 기강점검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4: 오늘 울산의 한 페인트 보관 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바로 옆 건물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전병국 기자입니다.
7: 창고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커진 불길은 창고를 집어삼키고 바로 옆 빌라까지 빠르게 번집니다. 불이 난 곳은 울산 남구의 한 페인트 보관 창고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으며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8: 완전히 그 폭탄 터진 소리가 펑펑펑펑 연달아 계속 났어요. 저는 살려주세요 하길래 누가 총 쏘고 사람을 쫓는 줄 알았어요.
7: 불길이 옮겨붙은 옆 빌라에선 60대 여성 한 명이 숨졌고 창고 주인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곳이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한복판이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인근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9: 가까이서 불이 크게 나는 건 처음 보다 보니까 그냥 손발이 떨리고 막 그냥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10: 페인트 창고 시설 화재 현장입니다. 소방은 30여 분 만에 초기 진압을 완료했지만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7: 불이 난 건물은 당초 일반 창고로 등록돼 위험물 저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고 보관하던 가연성 물질 역시 법적 지정 수량에 미치지 못해 위험물 관리법 적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 저희가 확인된 바는 이게 지정 수량 미만으로
12: 송원재 울산 소방본부 언론 공보 담당.
7: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병국입니다.
4: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사가 뾰족한 침핀으로 아이를 위협하는가 하면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문다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3: 어린이집 교사가 다리로 아이를 붙잡고서 음식을 먹이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습니다. 아이를 손과 발로 잇따라 밀어내고 아이 머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뾰족한 침핀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려 하기도 하고 눈앞에 들이대기도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0: 나한테 물어봐요. 어른들은 날 지켜줘? 당연하지. 지켜주지. 아니야. 지켜주지 않았잖아. 옆에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게.
1: 경찰 수사로 확인된 학대 정황 장면만 40여 차례. 그런데도 어린이집 측은 부모가 항의하자 아이가 거짓말한 거라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0: 거짓말을 할 시기다. 그러니 아이의 단 그 얘기에 반응하지 말아라.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거를 한 달 넘게 하셨어요.
1: 1년간 이어진 수사는 지난 6월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원장에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송치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교사들이 학대에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경북 성주군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지 9개월이 지나서야 담임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린 부모가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
2: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참 많죠. 그런데 아직도 이들을 노린 이른바 바가지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현장 K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입니다.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택시 바가지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직접 그 실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4: 명동의 한 호텔 앞.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외국인인 척 탑승해 남산타워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차로 7분 거리, 통상 7,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택시 안 미터기는 꺼져 있고 카드 결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남산에서 홍대로 이동해봤습니다.
5: I want to go in the station.
6: I know. 홍대에 가고 싶어요. 어딘지 알아요. 5만 원이라고요? 예. 한국
4: 역시 정상 요금은 13,000원 남짓.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니 주차권에 요금을 적어 건넵니다.
5: Can I get a receipt?
6: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영수증
4: 적어주는
6: 거 돼요?
4: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은 그렇죠? 더 노골적입니다. 먼저 국적을 묻더니
7: 차이니?
6: 중국인 여기 주말이라 택시가 없어서 명동까지 5만 원.
4: 옆 택시를 소개해줍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신분을 밝히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7: 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분이 5만 원이라고 가라고 해서 취소해드릴게요.
4: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 택시 영업,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8: Maybe Korea doesn't want tourists. If they don't care.
6: 만약 이런 문제가 다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관광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서울시는 인력 부족에 대상 지역도 넓어 바가지 택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김혜진입니다.
9: 모로코에서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갑자기 6만 명이 몰려들었던 사태로 지금까지 70명 넘게 숨졌고 사망자가 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유럽 국가들 이민 정책을 놓고 논쟁이 커진 가운데 유럽연합이 내일 긴급 회의를 엽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바닷가 배수관에서 한 남성이 기어 나옵니다. 밀입국을 시도하던 이주민입니다. 세우타에 들이닥친 이주민 6만 명 중 약 5만 명이 떠났지만 일부는 아직 세우타에 남아 있습니다. 물이 지어다니다 군경에 쫓기고 때로는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6: 우리는 그저 스페인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에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10: 밀입국 과정에서 나온 사망자는 약 70여 명, 스페인은 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스페인 구구정당은 스페인의 관대한 이민 정책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6: 산체스 총리는 유럽연합을 파괴하는 일만 반복해왔습니다. 불법 이민을 주장하면서 모든 이민자에게 스페인 국적을 주려고 합니다.
10: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은 즉각 추방할 수 없다고 본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오해를 불렀다는 겁니다. 반면 모로코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21년에도 12,000명의 이주민이 세우타로 유입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30%에 이르는 모로코의 상황도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내일 긴급 회의를 열고 세우타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9: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에 불이 났습니다. 270명 가운데 5명이 숨졌고 30명 가까이 실종 상태입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11: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여객선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선체는 이미 기울었고 승객 일부는 연기를 피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선박 내부에선 붉은 화염이 치솟고 승객들은 갑판으로 나와 구조를 기다립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혐오인데요. 온라인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배제가 놀이처럼 소비되고 이주민과 난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도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남은주 작가는 18년 동안 기자로 활동하다가 독일로 건너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베를린 난민공동숙소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생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자였지만 독일에서는 언어가 서툰 아시아 여성 이주민이었고 딸 역시 이민자반으로 분리되는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혐오와 차별 속에서도 사람을 살게 하는 돌봄의 힘을 이야기하는 남은주 작가. 기자에서 이주민이 됐고 다시 돌봄의 현장으로 들어간 남은주 작가와 함께 혐오의 시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봅니다. 네, 남은주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이제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1: 베를린에 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이제 베를린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 저는 2018년 9월에요. 예. 원래는 제가 단 일하던 곳에서 기자 연수로 갔다가 2019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인데요.
0: 와, 그러면 이제 꽤 됐네요. 네. 이제 10년은 아직 안 됐지만 네. 8년 동안이나 기자 생활을 하고 그 정도면은 기자로서 좀 자리를 잡았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1: 임수민 아나운서께 다 잘 아시지만은 사실 네. 기자로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없고요. 오래 일하고 제 천직이라고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한 48살쯤에 그 네. 연수로 베를린에 갔으니까 그때쯤에는 정말 오래 해온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본격적으로 좀 거기 남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1: 일단 제가 가기 전에 상황이 2018년에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550명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꺼번에 들어와서 네. 온 나라가 그 이슈로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0: 네네.
1: 저는 그때 이제 전국부 데스크라고 해서 전국에서 이제 올라오는 뉴스를 종합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강한 시민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인색한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나는 난민 문제를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 그 독일의 정책에서 전 메르켈 총리였죠. 네네. 난민을 환대하자는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독일이야말로 이걸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죠.
0: 네. 그러니까 독일의 난민 정책에서 뭔가 좀 배울 점이 있겠다.
1: 대단해요.
0: 그걸 예, 네. 공부를 하고 싶으셨군요.
1: 네.
0: 그 막상 그러면 독일에서 이주민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과연 그렇게 이주민을 환대하는 정책이던가요?
1: 일단 의도는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느낀 독일 사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의도지만 좀 뭐 실패하는 정책 선한 의도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정책도 그런 좀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시행착오를 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정책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난민들을 좀 따뜻하게,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면들을 살면서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난민과 이주자를 환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마련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체제도 바꿔야 하고 지원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독일도 선거 때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자주 바뀌는 법이 이민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어떤 법은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지만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이주민으로 살면서 직접 겪은 차별이라든가 좀 혐오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경험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혹시 있었는지요?
0: 네, 그것 또한 또 좋은 의도가 있고요.
1: 네.
0: 악의적인,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가 있고요. 제가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슈퍼마켓에서 어떤 남자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너는 예쁘지만 피부색이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1: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해요?
0: 그래서 저도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너는 예쁘지만의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칭찬으로. 하지만 예, 당연히 차별적인 표현이고요.
1: 예, 예.
0: 2019년 팬데믹과 말부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혐오와 차별,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공공 장소에서도 드러나는 것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 그게 말이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따뜻한 시선들이 차갑게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점에서 그런 차별이 좀 심해졌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0: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뭐 가장 많이 하는 칭챙총이라고 하는 이제 아시안들 보면은 뭐 그렇게 한다든가.
1: 예.
0: 근데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에 다른 한국인 뭐 유학생 이주자들이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공격을 당하는 사례들이 곧잘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밖에 나갈 때는 검은 머리를 보이지 않도록 큰 이렇게 쇼를 둘러쓰고 다닌다든가 뭐 그렇게 했고요. 슈퍼마켓에서 이제 줄을 서 있으면 계산대 앞에 어떤 분이 너가 내 뒤에 서 있다가 기침을 할까 봐 난 너무 불안하다. 네가 내 앞 차라리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안의 어떤 잠재적인 보균자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괜찮았나가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코로나 때 맞습니다.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굉장히 좀 꺼리고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표출이 됐나 보네요.
0: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이주자는 아무래도 튀르키예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1: 네.
0: 그분들이 300만 명이고요.
1: 어마어마하네요.
0: 그런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독일로 온 우크라인이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 동안에 많은 숫자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왔고요.
1: 네.
0: 오셨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는 사실은 대부분은 중국인과 베트남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100만 명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아시안 배경을 거의 이렇게 이슈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튀르키예와의 문화적 갈등, 무슬림과의 갈등에 비하면 아시아는 사실은 수용해서라기보다는 크게 쟁점화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독일의 한 이주자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들은 아시안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저개발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더 위험한 사람들, 이런 인식이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1: 네네.
0: 이것은 다분히 식민주의 시대에서 나온 이제 그들만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을 독일은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어떤 시기에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네.
0: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굉장히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위험하거나 결정적인 시기에 드러날 수 있구나.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 네. 따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다른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이나 이런 걸 겪지 않았나요?
0: 개인적인 차별도 있고 독일 생활에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이주자로서도 네. 기쁨과 슬픔이 있고요. 저는 약간 제가 가진 그 난민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저 나름의 판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연수를 미국으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정할 때도 저는 당연히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따라 베를린으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아이는 학교에 보내는데 독일에는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환영반으로 받는다. 아니 이름도 환영한다니 얼마나 다정하냐. 나는 꼭 거기 아이를 보내고 싶다. 네. 이렇게 되게 판타지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환영반은 이름은 되게 다정한데 사실은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분리하는 좀 그런 성격의 반이더라고요.
1: 아, 이게 참 그 앞뒤를 잘 봐야 되겠네요.
0: 그런 의도로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이제 환영의 의도를 잘 누군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리반이 되기가 쉽다. 이런 것도 저는 배웠어요.
1: 그럼 이게 분리해놓고 그러면 따로 아무래도 언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좀 챙겨주고 이러는 게 많이 있습니까?
0: 아, 일단 이론적으로는요. 그 환영반에서 최대한 빨리 독일어를 배워서 그 일반 반으로 보내라. 이것이 이제 정책의 목표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환영반에 누가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살피지가 않으니까 저희 아이가 있던 반에는 3년 동안 이미 그 아이는 폴란드에서 온 아이인데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폴란드어도 잘하지만 그냥 계속 환영반에 있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건 어학만이 아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여러 과학도 있는데 그런 정규 교과 과정은 거의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환영반에 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1: 아, 그러네요. 교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의도치 않았더라도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네요.
0: 구조적인 네. 분리 그리고
1: 그렇죠. 예,
0: 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 저는 이제 그래서 제 책의 첫 장을 환영반의 유령들이라고 썼는데요.
1: 네.
0: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아이한테 궁금하잖아요. 독일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아, 오늘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오늘은 학교를 청소했어요.
1: 몇 살인데요?
0: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역시 독일 학교는 다르구나 이렇게 정말 그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흐뭇했는데요. 근데 아이가 계속 어느 하루도 선생님하고 말 한마디를 못 해보고 이제 집에 돌아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는 반에는 12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중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선생님이 붙들게 되니까 딴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놀다가 집에
1: 방치되는 거네요.
0: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자유교육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독일은 또 병가를 많이 쓰는 또 사회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3개월인가 병가를 내셨어요.
1: 네.
0: 그러면은 독일은 특이한 게 그 아마도 제 생각에 환영반만 그럴 것 같은데 선생님이 교실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선생님은 열어줄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1: 교실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오면은 그냥 복도에다 가방을 놓고 하루 종일 이제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겨울이 이제 한참이라서 추웠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도시락을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뭔가를 그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해야 되니까 우리 뭘 할까 그러다가 아 독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대단히 강조하니까 우리 학교에 전기를 아끼자.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전기실에 숨어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를 확 내려주면은 학교 전체 전원이 나가는 거예요.
1: 야, 그건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0: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재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1: 저는 되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셔서
0: 아니에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난방도 잠그자. 그리고 난방도 잠그고 물론 아이들도 좀 알았겠죠. 그러고서 학교 전체에 불이 꺼지니까 수업이 중단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관리자가 막 오면은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 왠지 혼날 것 같으니까 창고로 숨고 창고에 숨어 있다가 또 이제 뭐 학교 뒤에 숨고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저희 아이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독일 학교 오는구나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1: 이게 지금 약간 뭐 맞는 말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좀 반

0: 합법적인 그런 얘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이제 환영자 반이라고 하는 그 소위 그 이민자 반에서 따님은 얼마 정도 공부를 했나요?
1: 저희 한 학기 정도 있었던 거죠. 아, 그
0: 비교적 짧게 있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1: 네, 아닙니다. 저희 학교, 저희 아이는 다른 학교로 옮겼고요. 아. 제가 예, 그 다음에 이런 뭐 그 불 끄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것을 약간 환영반의 유령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에 썼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 근데 이주자가 독일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독일 사회 가고 몰래 불을 끄고 에너지도 잠그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도 재밌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으니까 한 선생님이 와서 냄새 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도시락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교장선생님한테 따졌고, 뭐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는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네. 지금 사실 따님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지만, 단면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떤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의 어떤 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르켈 총리의 이주자 환영 정책에 이제 굉장히 찬성하셔서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로 대거 이제 유입이 되고 그랬을 당시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일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세월이 더 흐르고 나니까 난민의 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독일 사회 전체의 어떤 뭐 문제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의 좀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키운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1: 네. 메르켈 총리는 그 자신이 목사님의 딸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저는 난민을 이제 피난자라고 부르는데, 피난자들을 수용하기로 했을 때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인도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에 그 시리아 위기로 그때 그 수백만 명이 이제 유럽으로 탈출을 하면서 이들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이탈리아 혹은 뭐 그쪽에 있는 그리스 이쪽이니까, 유럽은 그 전에 더블린 협정으로 제일 먼저 도착한 유럽 국가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모두를 수용하게 되는.
0: 가까우니까요. 네. 지리적으로. 네.
1: 그리고 피난자를 수용할 때도 인도적인 요건이 있어서 이걸 그 지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럽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제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법과 인도주의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받고 안 받을지도 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메르켈 총리의 결정이 인도주의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독일이 유럽연합에 워낙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이제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보고요. 네네.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그 44만 명을 받았고요, 독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75만 명을 받았습니다.
0: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1: 네. 지금까지 예. 받은 숫자가 27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네. 그때 이제 독일이 얘기한 실용적인 이유도 저는 분명히 옳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독일은 굉장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난자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문화적인 교류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맞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었다고, 아이디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젊은 인구가 적고 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그 젊은 노동자들 흡수해야 된다. 그게 또 뭐 저출산 이런 것과도 이제 맞물려서 얘기를 하지만, 준비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서로 간에 많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1: 네,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독일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하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 그 다른 나라에서 난민이라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독일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인도적 조약이 만들어진 게 된 네, 거고요. 네. 저희도 그 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실용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0: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1: 원래 회사를 그만둘 때 저는 국제 전문 기자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팬데믹이 닥쳤고 그리고 취재원이 없는 그 곳에서 이제 한국 기자가 취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별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해보니까 기자하고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일단 동기 자체가 기자는 또 뭔가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사를 하는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남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 목표가 성공하든 뭐 성공하지 않든 간에요. 되게 동기가 비슷하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이 베를린 난민 공동 숙소에서 실습을 나가게 되십니다. 여기는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어떻게 이 숙소에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1: 피난자가 오면은 일단 이들을 보호하고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메르켈 총리 그 시절에 예.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고요. 원래는 양로원이나 학생 기숙사였던 것을 피난자 숙소로 바꾸었던 곳입니다. 예. 제가 일했던 곳은 한 5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가족이나 혼자 온 남성 피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네.
0: 그 여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어요. 사건은 왜 항상 금요일 밤에 일어나는가. 예,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요.
1: 금요일에는 정규직들은 휴가를 많이 내거든요. 연차를 이렇게 같이 3일씩 쉬려고요.
0: 네.
1: 그리고 공공기관도 뭐 오전 되면은 대충 업무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금요일 날 오후에 그 누가 사무실 문을 두드려가지고 열어보니까 한 15살짜리 소녀가 저희 동생이 세탁세제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몇 살인데 그랬더니 11개월 된 아기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기가 세탁세제 그 드럼 세탁기에 넣는 그 캡슐 세제 그걸 하나 다 먹어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하고 막 이렇게 뛰어갔어요. 예. 근데 다행히 그리고 앰뷸런스도 불렀고 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그 사이에 좀 토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막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찾아온 거예요. 다시 문을 들여서 이 아이가 그 자기 친구들하고 그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절도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청소년이니까 청소년국에 연락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또 그날 금요일까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지 않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다른 챕터에도 썼는데 피난자 숙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탈출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뭐 그러니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들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금요일이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오후에 저를 찾아와서 사실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주말을 어떻게 좀 주말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0: 네.
1: 경찰차가 출동하는 것도 제 체감상 금요일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예. 근데 그 난민들 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좀 돌보고 연대하고 이러는 장면들도 목격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가장 존경스럽고 정말 경이롭기까지 한 분이 장애를 가지고 탈출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0: 네.
1: 그분들이 어떻게 독일 땅까지 그 먼 곳에 오셨는지 너무 경이로운데 저희 숙소에도 그런 분들 계셨는데 보면은 룸메이트가 거의 그거를 다 이제 도와주는 거죠. 방에서 수발을 다 도와주기 때문에.
0: 원래 연분이 없었던 분인데요.
1: 네. 그러니까.
0: 거기서 네네. 난민 공동 숙소에서 만난 분인데
1: 돌봄을 할 사람이 같이 이제 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자가 굉장히 많고요.
0: 네네.
1: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도 많지만 사실은 서로를 돌보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나도 너에게 이런 것을 받았고 나도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는 이것도 서로에 대한 돌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돕고 연대하고
1: 네.
0: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 제가 이주자로 살아오면서 저한테 가장 박힌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서 살 때 특히

0: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살 때는 제가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감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아니면 극복을 하거나 그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주자로 살면서 약점이 제가 이주자라는 거 바뀔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랬고 선생님한테도 저는 이주자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보충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도 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중에 누군가가 응답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있어. 내가 너의 필요에 응답하겠다. 이것이 돌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아 부족한 걸 또 요청할 줄 알아야 되고 꺼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회에 어떤 그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1: 네.
0: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독일은 그러니까 포그롬이라고 하는데 다른 인종을 배척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포그롬이라고 하거든요. 1992년에 독일이 통일된 직후에 포그롬이 일어나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습격하고 이주자들을 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이 그냥 누군가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뭐 배제하는 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커다란 사회에 분열시키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집단적인 의식을 깨우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혐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그 때문에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려고 드는 그런 행위를 이제 혐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독일 교육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무슬림 피난자를 수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학교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토론을 하게 시켜요.
1: 아.
0: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걸 그냥 이제 그 즉석 토론 아니고 준비를 해와야 되고 시험 평가에 반영이 되는 토론이거든요.
1: 네.
0: 나는 이유를 해체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나는 이유를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준비를 해와서 하게 시키고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의 그런 거를 토론을 시키는데 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가 가진 생각이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토론을 뭐 몇 번 거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듬어 갈 수 있는
1: 네.
0: 그런 이야기 방식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게 역지사지 교육법이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18년 동안 기자로 지내오다가 독일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베를린 난민 공동숙소에서 일하며 경험한 일들을 책에 담으셨습니다. 남은주 작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58분 날씨.
3: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2,000명을 넘었고요. 그중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한낮에 경북 고령과 대구, 밀양, 광양 등지에서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해 첫 폭염 중대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경남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되고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하남, 오산 여주, 또 전남 동부 권역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가득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강릉과 대구, 광주 26도에 머물며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하남 오산 여주가 39도, 서울과 광주, 광양, 곡성, 여수는 38도, 대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31도, 양산 35도 등 일부 경남과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남부를 비롯한 서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를 찾는 분들 많은데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을 이동하는 것부터 바닷물에 들어가는 일까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제주 이호태우 해수욕장이 올해부터 무장애 해수욕장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에 뜨는 특수 수상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 경증 장애인도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휠체어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주차장에서 해변까지의 이동 동선을 정비해서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고 수상 휠체어로 갈아타면 모래사장 위에서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주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9월 6일까지 무장애 해수욕장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함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반가운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샤워시설 같은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춰줘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이용자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는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올해는 사고당 보장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늘었고요.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동작구 등록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일부 고령자와 국가유공자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보장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성교육, 성인권교육 강사,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입니다. 서류 심사를 해서 44명을 선발하고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뉴스호스텔에서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고요. 숙식도 제공이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8월 5일까지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8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고 자세한 내용은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자립생활팀 031-906-3095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변진섭의 20살의 여행.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정말 연일 전국에 폭염 소식이 있는데요. 폭염 때문에 일상이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1: 네, 폭염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우 심한 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0: 예.
1: 요즘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 저만 해도 지난주 지방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오고 가는 KTX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 안내방송을 들어보니 폭염 때문에 서행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폭염이 단순히 온도가 높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시설 운영 등 이 생활환경까지 바꾸는 기후재난이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무더운 여름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회 전체가 폭염에 맞춰 안전을 도모하고 또 대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0: 예, 장애계에서도 폭염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장애인 실태조사의 그 조사표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여러 이야기 중에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기후재난으로 보고 장애인이 폭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조사 문항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폭염 피해 경험은 있는지 또 이와 관련된 재난 교육을 받아보고

0: 본 적은 있는지, 또 대피는 가능한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주관하는 보건사회연구원도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이 최근 정책 수요가 있는 항목이라며 조사표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이런 조사가 왜 중요할까요?
0: 이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폭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도 이 추정에 의존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실태조사에 이런 관련 문항이 포함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더위 쉼터나 건강관리, 이동지원 정책을 더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예, 실제로 장애인은 폭염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0: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겪은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낮이었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인과 함께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양산을 쓰는 것이 체감 온도를 많이 낮춰준다고 하죠.
1: 예.
0: 햇볕이 너무 강해서 양산을 써야 하는데 제 지인은 양산을 쥐고 팔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걸으면서 양산을 함께 썼습니다. 이 만약 제 지인이 옆에 동행인이 없었다면 아마 그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더위를 피하려고 가까운 카페를 찾았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카페들은 이 출입구에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멀리 있는 대형 카페였습니다. 이 때안볕에 한 5분, 10분 정도 더 걸어야 했습니다. 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에게 당장 더위를 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장애 당사자에게 이런 무더위 가운데 여러 위험 상황은 좀 자주 노출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이 등록 장애인 가운데 약 한 26%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이 네 분 가운데 한 분 정도는 혼자 생활하고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1: 예.
0: 이런 분들이 과연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 충분히 사용하시는지, 혹시 전기요금이 부담돼서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티는 또 경우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또 당사자분들 온도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잘 될지, 또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라든지 비상연락망이 있는지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예. 최근 폭염 대응 카드 뉴스가 발행이 됐다고요?
0: 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폭염 대비 및 대응 카드 뉴스를 발행했습니다. 이 19명의 자문단을 꾸려서 장애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정리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먼저 열사병과 탈수 등 그 온열 질환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소개를 했고요. 또 사전 준비로는 냉방기기 점검, 또 복용할 약 준비, 또 무더위 쉼터의 위치 확인, 폭염특보 정보 확인, 또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안내했습니다. 이 공통 행동 요령으로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할 것, 뭐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1: 예, 발간된 가이드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요?
0: 네, 전체적으로 좀 장애 유형과 연령별 내용이 함께 섞여 있어서 조금 복잡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쉬운 정보라고 보기에는 글이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청기나 인공화호에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밖에 잠깐만 나가도 땀나는 거 아시잖아요.
1: 예.
0: 한여름에는 밖에 이 잠깐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상황에서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현실에서는 조금 실천하기 어려운 안내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된 내용으로 이 많은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예, 무더위 쉼터도 중요한 과제겠죠?
0: 맞습니다. 요즘 무더위 쉼터 홍보도 많고 또 위치를 파악하도록 안내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휠체어 이용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와 출입문이 마련돼 있는지 물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하고요. 또 정보가 잘 전달되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0: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발달 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위치가 안내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마련이 됐는데 모든 시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 예. 최근 한 포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요?
0: 네, 지난 7월 한국환경연구원은 폭염 이해 당사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폭염을 단순한 기온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건강, 복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충도 이제 참여하면서 현재 폭염 대응 정책은 이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정책이 있다는 것과 정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그런 내용 전달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아, 네. 폭염은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인과의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근 가능한 공간을 찾기 위해 좀 더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하고요. 또 양산 하나로 더위를 피해갈 수 있지만 그마저도 혼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 폭염 대응 정책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세밀하게 잘 고려되어야 모두를 위한 정책,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참여시킬 때 비로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1: 예. 자, 오늘은 폭염 속에서 장애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재난 대응 정책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한병덕입니다.
1: 예, 여름 휴가를 다녀온 분들 중에 쉬고 왔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쉬려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왜 더 피곤하지? 이렇게 의아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휴가는 이제 쉬는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 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장거리 운전도 하고 하루 종일 관광도 하고 어디 물놀이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면 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오히려 피로가 더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이 수면에 대한 건데요. 휴가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 리듬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가 돼서 더 피곤하게 느끼는 겁니다.
1: 예, 휴가 후유증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실제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2: 네,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피곤함이겠죠. 낮에도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단 음식이 자꾸 땡기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시고서 우리 흔하게 근육통이나 어깨결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대부분 피로에 의한 것들에 대한 게 많아서 대부분은 질병은 아니고요. 생활 리듬이 또 갑자기 변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1: 예. 휴가를 가면 평소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도 휴가 후 피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2: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휴가 기간 동안에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출근을 안 하시니까 또 늦게까지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면 몸은 아직 한밤중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도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휴가 때는 잠을 많이 잤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왜 그런 걸까요?
2: 잠은요, 이렇게 많이 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잠도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고 에어컨을 켜고 자거나 새벽에 더위로 깨는 일도 반복되면서 수면 리듬이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 휴가 같은 경우 이렇게 회식 자리나 이런 모임 자리 같은 경우에 음주가 늘어나면 또 잠자는 시간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깊게 자는 걸 또 방해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술을 마시면 잠이 쉽게 드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자주 깨서 새벽에 얕은 잠을 자주 이렇게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평소보다 두세 시간 이상 오래 주무시면은 오히려 생체 시계가 더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깊은 잠의 질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쉽게 말해서 잠은 이제 양보다는 잠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시는.

0: 좋은 숙면 방법입니다.
1: 예.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여행 중에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면 휴가를 다녀온 후에 피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건가요?
0: 특히 여름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행이나 휴가 기간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크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장거리 운전처럼 오래 앉아있는 시간도 함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몇 시간씩 운전을 하거나 중간 휴식 없이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허리나 목에 부담이 쌓이면서 피로가 더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이 지쳐있는 경우도 많죠. 또 평소 하루에 뭐 5,000보 정도 걷던 분들이 여행 가시면 생각도 못하고 2만보 이상 걷는 경우들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장시간 운전까지 겹쳐지면 몸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운동, 많은 활동을 하면 사실 우리 근육은 작은 손상들이 생기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원래 필요한데 장거리 운전처럼 오래 앉아있고 이러면서 피로까지 더해지면 이런 육체의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한참 덥잖아요. 아주 이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도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휴가 마지막 날까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요. 뭐 장거리 운전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이동하는 사이사이에 충분히 쉬어주시고 하루 정도는 여유 있게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휴식이 오히려 여행 후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1: 예, 흔히 수면 리듬이 깨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0: 수면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 분비도 함께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잠이 깨지 않게 하고 낮에는 막 졸리게 만들고 또 밤에는 오히려 잠이 안 오게 하는 막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이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자는 동안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 수면 리듬이 깨지면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도 영향을 받아서 단 음식을 많이 땡기게 한다거나 폭식을 하게 한다거나 야식을 먹게 한다거나 이런 체중이 증가되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후에 살 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휴가 후유증이 더 심한 사람도 있나요?
0: 네, 특히 평소에 잠이 부족했던 분들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생활 리듬이 조금만 흔들려도 몸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휴식만으로는 완전 회복되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휴가 중간에 불규칙한 어떤 수면까지 더해지면서 몸이 훨씬 균형이 잘 깨지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사실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은 쉬는 것보다는 더 힘든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뭐 해외여행 다녀오셨던 분들, 만성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시차에 대한 문제, 리듬에 대한 문제들에서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더 이런 후유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1: 예, 휴가를 다녀온 후에 다시 일상 리듬을 되찾으려면 어떤 것부터 챙기는 게 좋을까요?
0: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면 패턴이 안 잡혀서 조금 늦게 주무시고 잠을 좀 덜 잤다고 하시더라도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을 20, 30분 이상 꼭 쬐어주시면 우리 몸 생체 시간이 시계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수분 섭취해주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해주시는 것도 생체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신 다음에 첫날부터 무리해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20, 30분 정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휴가 후에 며칠 정도 피곤한 건 괜찮은 건가요? 피로가 계속된다면 언제쯤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0: 보통의 경우는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2주 이상 피로감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혹시나 단순한 휴가 후유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뭐 열이 난다거나 체중이 많이 줄었거나 숨차거나 가슴이 아프다, 뭐 잠을 계속 못 주무신다 이러시면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단순히 피곤하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휴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꼭 기억하면 좋을 생활 습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휴가는요, 사실 즐거우실 텐데,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마무리가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마지막 날은 너무 늦게까지 놀기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시간에 자고, 아침에 배 충분히 째고, 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과음 피하시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시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산책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는 게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끝나더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다시 이어나가시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휴가 후유증과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까지 했죠?
1: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아 대 NC의 경기는 이틀 연속 취소가 됐고요. 사직 경기는 토요일 경기가 취소된 데 이어서 어제는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춰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KBO는 어제 창원 지역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개식 시각에도 기온이 38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 및 건강

0: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KBO는 이 동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모든 구장의 경기를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의 경기관리인이 협의해서 경기 시작 시각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기도 했는데,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경기 지연 개시를 포함해서 취소 여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1: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순위 경쟁 판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KT가 선두 경쟁을 더 뜨겁게 하고 있죠?
0: 네, KT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도 한화를 상대로 12대1로 이기면서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하고 6연승, 토요일에 70여일 만에 올라선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위 삼성은 롯데에 7대10으로 패하면서 KT와의 차가 한 경기 차가 됐고요. 3위는 LG지만 LG가 후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두산에 3대8로 지면서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1무 2패로 마치고 2위 삼성에도 5경기 차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다만 새 외국인 투수 카라스코가 지난 1일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결점 완벽투, 그러니까 안타와 볼넷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선두 경쟁에 희망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4위 두산은 LG전 위닝 시리즈로 LG를 2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고, 그 뒤로 5위는 기아, 6위는 한화, 7위 NC, 8위 롯데 순인데 SSG와 키움의 주말 3연전에서 키움이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9위 SSG와의 키움의 격차는 한 경기 반차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1: 예. 자, 미국에서는 72년 만에 여자 프로야구가 부활했는데요. 한국 여자 야구의 에이스죠. 김라경 선수가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왔다고요?
0: 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4개 팀이 경쟁하는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 WPBL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 선수로는 투수 김나경, 포수 김연아, 그리고 내야수 박주아 선수가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뉴욕에 참여하게 됐고, 뉴욕의 김나경 선수가 로스앤젤레스전에 선발 투수로 나와서 WPBL 첫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4이닝을 2피안타 4개 볼넷 4탈삼진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WPBL은 7이닝제로 열립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의 경우 4이닝 이상 던지면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나경 선수가 승리 투수를 눈앞에 두기도 했지만 뉴욕이 7회에만 4실점하면서 8대10으로 패했습니다. 승리 투수는 놓쳤지만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축구협회 청문회로 어수선했던 지난 한 주기도 했죠.
0: 네, 여야가 협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했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이고요. 천안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등이 의혹으로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여러 부분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는데, 뭐 카르텔이나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이 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그런데 왜 졌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질의가 이어진다든지, 또 고성이 오가는 등 이 대한축구협회의 행정과 한국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되는 모습에 좀 실망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관련 부분이나 뭐 시민구단 관련 사안들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질의도 있었던 건 맞지만 우리가 더 알고 싶었던 뭐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에서 실제로 어떤 규정이 무시됐는지, 협회 운영 과정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은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이렇게 한국에서 한참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올스타전에서 맹활약하면서 MVP가 되기도 했죠.
0: 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최고별들이 모인 올스타팀 주장을 맡고 LAFC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 프로축구 올스타팀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35분만 뛰고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MVP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부 컨퍼런스 1위 팀인 밴쿠버와의 경기에서는 리그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매서운 골 감각을 현재 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1대 2-1로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면서 이 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11월까지는 우리 대표팀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임시감독 공개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9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후에 절차를 진행하고 8월 말에 임시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뭐 벤투 감독이라든지 포획 감독이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언론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공개 채용에 서류를 접수를 할지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프로농구 부산 KCC 포워드죠. 최준용 선수가 갑자기 해외 진출을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0: 네, 그것도 농구의 본고장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우승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관심도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게 됐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 하부리그인 G리그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인데 최준용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는 불러주신다면 뛸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최준용 선수가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 대표팀에도 지금 제외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국 진출 도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1: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위한 합동준비단을 출범했다고요?
0: 네, 5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아시안게임에 대한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외교부, 통일부, 대테러센터, 그리고 질병관리청,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준비단이 출범을 알렸고요.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아시안게임에는 11개 종목 1,100여 명의 선수를 파견을 하고 2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18개 종목에 300여 명이 참가를 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아이치, 도쿄, 시즈오카 등 5개 협력지구에서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합동준비단은 구역별 거점을 통해서 행정과 의무 등 선수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교류를 지원하는 코리아하우스를 나고야 항구 인근의 라이브 라고야에서 운영을 하고요. 장애인 아시안게임 기간인 10월 20일에는 각국 패럴림픽위원회,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등이 모여 교류하는 대한민국의 밤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1: 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허각의 언제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내용은 2026년 근로지원인 및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입니다. 첫째로 근로지원인 우수사례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둘째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는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근속유지 지원, 부정수급 예방 적발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신청서류는 공모 분야별 우수사례 작성서식이고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8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소속기관의 우편 등 접수입니다. 심사 절차는 우수사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시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근로지원부 031-728-729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사업 소식도 전해 주신다고요?
2: 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상위 계층인 고용보험에 취득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용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입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선정되신 후 UNI 유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이며 UNI 유리카드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카드 웹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 신청 가능하고 우체국 동행카드는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고용보험 탈락, 수급 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 조건 상실 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병가, 재택 등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hub.kead.or.kr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클릭, 두 번째로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안내드리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하고요.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을

0: AI 사무 기술, 비주얼 영상 디자인, 스마트 가공 기술, 출판 편집 디자인, 발달 특화 훈련, 교원 임용 준비반입니다. 훈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각 훈련 분야별 10명 내외이고 훈련 방법은 집체 교육이고 기숙사 통학 선택 가능합니다. 훈련 기간은 입학 후 12개월이고 발달 특화 훈련은 6개월 이내입니다. 방학 기간은 동계학의 각 4주간이고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 6시간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위 등급 해당자이고 성별, 학력, 연령, 경력, 장애 유형 정도 무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 수당이 미지급되고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학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가능하고 퇴사 예정이면 선발평가 지원 가능합니다. 훈련 제외 대상은 공단 산하 직업력개발 양성과정 훈련 중이거나 타법령을 통해 훈련수당 지원받는 자이고 장애인 직업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국비 무료 지원 내용은 훈련비 전액 무료이고 식사 삼식 및 기숙사 무상 제공됩니다.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매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정형 절차 및 일정을 안내드리면 모집기한은 연중 수시 모집이고 입학 선발 평가는 매월 1회 실시됩니다. 입학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쌍곰에서 문서 수발직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사무보조 및 문서관리, 사무실 환경 미화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근무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2시, 오후 근무는 1시부터 5시 중 선택입니다. 근무 시간은 최대 1, 6시간까지 연장 협의 가능합니다. 급여는 시급 12,000원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역본부 026320-70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쌍곰에서 문서수발직 직원을 채용시까지 모집을 합니다. 직무는 사무보조 및 문서관리, 사무실 환경 미화 업무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66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보조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TC시스템에서 총무사무보조 직원을 8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지출 업무, 행정보조, 사무용품 관리 등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215만 원 수준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 8시간 근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TCC스틸에서 총무 사무 보조직원을 8월 7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재택근무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채널A에서 시청자 모니터 요원 직종으로 한 명을 8월 4일 1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1, 3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9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환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나 휴대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전화 좀 걸어줘 이런 적 혹시 없으신가요? 휴대폰을 찾는다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구석구석 찾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일상에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걸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없던 이 디지털 치매라는 녀석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그걸 예방하는 방법 있겠죠? 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하기. 처음부터 어려운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해두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억력 훈련하기. 전화번호 외우기나 스케줄 정리 같은 거를 스마트폰에 맡기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러고요. 일부러라도 자주 쓰는 전화번호나 중요한 약속은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좋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독서나 취미생활 같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디지털 치매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진짜 저야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8월 3일 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꺼내 먹어요.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 공연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M시어터에서 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음악 공연에서는 어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썸머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르티스가 부릅니다. 레드 레드.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이번 달에는 음악 공연의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네. 오늘이 첫 시간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어떤 공연을 먼저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시간에는요. 지난 5월에 세종문화회관 세종M시어터에서 본 공연인데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공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0: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자체가 좀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1: 네.
0: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이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음악회였을까요?
1: 네, 이 공연은요 벌써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음악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연은 어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을

0: 바라보듯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보자는 의미가 담은 담겨있는 네. 공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람한 이번 시즌 공연의 주제가 이제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였는데요.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낸 음악을 통해서 어떤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 세계 그리고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음악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0: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각 장애인 소프라노 이정훈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 네.
0: 목소리가 정말 어떤 하나의 악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냥 노래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공연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네. 정말 전 최근에 들은 목소리 중에 가장
1: 최고였다?
0: 네, 최고였던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그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치시는 피아니스트 이훈님의 공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손으로 연주하신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소리가 너무 섬세하고 풍부하게 들렸어요.
1: 와, 저는 그 한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하니까 이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한 손이나 네. 아니면 네 손가락으로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0: 맞아요.
1: 또 이렇게 해내시잖아요.
0: 네. 예.
1: 이번 공연에서 그 처음 들어본 악기가 있다고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1: 네.
0: 바순과 마림바였습니다.
1: 바순, 마림바? 네. 이름도 처음입니다.
0: 네. 네. 바순은 이제 목관악기인데요. 이렇게 뭐 금관악기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소리라기보다는 약간 묵직하고 따뜻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순은 이 장애예술가와 비장애예술가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울림이 너무 따뜻하고 귀엽게 들려서 너무 기억에 남고요.
1: 궁금하다. 바순만 네.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0: 그러니까요. 들려드리고 네네. 싶어요. 정말 그리고 마림바는 큰 실로폰처럼 생긴 타악기인데요.
1: 네.
0: 울림이 되게 맑고 부드러워서 듣는 내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인어공주의 그 OST 언더더시를 연주해 주셨는데
1: 뭐 이런 건가요?
0: 네. 아주 그냥 흥겨웠습니다.
1: 네. 음악회에서 이렇게 뭔가 그 멋진 목소리도 듣고 새로운 네. 악기의 어떤 매력도 알게 되고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악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0: 네.
1: 시각장애인 청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어떤 거요?
0: 이번 공연에는 이제 해설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공연의 의미, 출연진을 소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순과 마림바 같은 경우는 악기 모습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1: 따로 시간을 내서.
0: 네.
1: 야, 그러니까 음악회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악기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0: 네.
1: 진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0: 맞아요.
1: 네, 진짜예요.
0: 네. 네.
1: 비장애인이라도 몰라요. 네. 근데 이런 해설이 있으면 이 덕분에 이제 또 알게 되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 매력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더 깊이 느끼게 되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들어선 진짜 완벽한 공연이거든요.
0: 네.
1: 혹시 아쉬운 게 있었나요?
0: 아니, 조금 아쉬운 거인데요.
1: 네.
0: 그, 안 보이는 관객 입장에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인데요. 그, 예를 들면, 색소폰 무대 연주에서 색소폰 연주자만 소개가 됐어요. 근데 실제 무대에서는 뒤에 피아노 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1: 오잉.
0: 그래서, 아, 무대에 또 누가 있는 건가?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1: 근데 보통은 다 소개를 해주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1: 그러면 메인이 색소폰이니까 메인만 해주고 좀 넘어가는 느낌으로?
0: 네. 그러니까 배경 음악처럼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1: 네네.
0: 네. 그리고 여러 연주자가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연주자들이 어떤 배치로 서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없어서 좀 무대 장면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아, 왜냐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담겨지고 그려져야
0: 네.
1: 뭔가 더 풍부하게 다가오잖아요.
0: 맞아요.
1: 음악이. 아,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0: 그 가장 먼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등장하는 모든 출연자를 소개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음악회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0: 네.
1: 진짜 그냥 한마디만 더 하면 되거든요.
0: 네.
1: 어려운 일이 아닌데.
0: 네, 맞아요. 아,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저 안 부르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네. 다 출연자를 소개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연주자나 성악가가 나올 경우에는 누가 어느 위치에 있거나 아. 또 어떤 형태로 무대가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좀 네. 무대를 그려보기가 쉽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왼편에는 현악 연주자들이 앉아 있고 중앙에는 소프라노가 서 있고 뒤편에는 뭐 피아노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그렇죠. 말씀해 주셔도 이제 입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연 시작 전에 어떤 조명이라든가 무대 분위기, 출연자의 의상 뭐 이런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데 그죠.
0: 네.
1: 아,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좀 전체적으로 가볍게라도 그리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큰데 그죠.
0: 그러니까요. 네. 그 음악 공연이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듣는다고 아니죠, 생각하시지만 아니죠. 네, 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1: 맞습니다.
0: 조명, 뭐 무대 분위기 그리고 성악가나 연주자의 어떤 표정 움직임 뭐 이런 것도 그럼요. 공연의 다 일부거든요.
1: 맞습니다. 예. 공연 기획하는 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어쨌든 아쉬운 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맞죠?
0: 맞습니다. 네. 그 예술가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음악 세계를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더 말씀드리면 그 이남현님이란 예술가님이 계셨어요.
1: 네. 이남현.
0: 네. 바리톤 이남현님이신데요. 네.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예술가세요. 앉은 자세로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시면서 와. 그 성악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1: 대단하신데.
0: 좀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아니스트 이훈님 역시 이렇게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계속 이어오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무대에서 가까이 접하니까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가 되게 자연스럽게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네.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 소리를 넘어서 관객들에게도 마음으로 잘 전달된 공연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시즌에도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1: 네. 음악회는 어떻게 보면 귀로 듣는 거니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더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알게 모르게 그걸 하고 있고요. 그죠? 많은 분들이 좀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좀 더 멋진 공연으로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전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 홉 클럽이 부릅니다. Getting Better.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지의 실장 맡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 및 제품 기획하고 고객 상담하는 업무 맡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시각장애 등록을 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활용하는 것들을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이 좋게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횟수로는 한 15년 정도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공학 업체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예전에 이제 정보화 교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획하고 만든 게 제품이 돼서 나오는 게 일단 제일 보람되고요. 또 그거를 실제로 사용해 주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좋은 경험을 느끼셔서 또 대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일단은 시각장애인한테 사실 보조공학 기기라는 건 필수제라고 보여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공학 기기는 그래서 필수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성이 좀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시각장애 보조공학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오준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도 시각장애인인데 직접 기획하고 만든 제품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요. 앞으로도 사용성 편리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준석 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기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기기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기기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조공학 기기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그 일을 할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만 이런 보조공학 기기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전 진짜 가격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관련 기관의 지원 제도가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넥스트가 부릅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율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화면 해설할 때 네.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네. 혹시 다른 어려움 있나요?
1: 뭐 장소나 건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0: 장소.
1: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나와 있어도 이게 현장 사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작가가 어느 호수에서 뭘 해달라.
0: 호수?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도 이게 호수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풍경이 이렇게 쫙 비춰주면 여기가 강인지 호수인지 뭐 아니면 바다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일부만 잡잖아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강인 건지 호수인 건지 바다인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할 때 뭐 누가 이렇게 감상에 젖은 눈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근데 그거 되게 예민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호수로 그냥 특정 지어서 해버렸어. 네. 근데 나중에 강이라는 게 나오면.
1: 네. 그럴 수도 있고 대사에 나올 수도 있고 너 그 강에서 뭐 했어.
0: 그러니까.
1: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1: 저기 강 아닌데라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시청자들이.
1: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특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어디 그 물가에라든가 어디든 바다든 어디든
0: 네,
1: 물가에라든가
0: 네, 네.
1: 뭐 수면이 어떻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애둘러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같은 데서

0: 누가 이렇게 뛰어내린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2층에서 뛰어내리는지 3층인지 5층인지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1: 진짜 어렵다.
0: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눈을 부릅뜨고 막 여기저기 장면을 다 찾아서 몇 층인지 결국은 알아내거나
1: 세상에.
0: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약간
1: 높은 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높은 층인지에 따라서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 예, 이게 아찔한 정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영상을 뒤져서 뭐 앞뒤 영상을 다 찾고 다른 회차도 찾고 막 이러면서 그 장소를 좀 찾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설을 합니다.
1: 네. 와, 이렇게 화면 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 듣고 네. 있는데 진짜 신기해요.
0: 네.
1: 그 달리 보여요. 재밌습니다.
0: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틀린 해설을 안 하려고 많이 하고 또 어떻게든 현장감을 살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0: 어떤
1: 그냥 뭔가 해설을 내가 나름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쓰니까 그래도 오류가 적은데 드라마는 이제 뭐 대본을 다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있으면 다 뒤지거나 하는데 대본을 또 일부 받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보안 같은 이유 때문에.
1: 네네.
0: 이제 그럴 때는 제일 난감하죠. 이게 틀린 해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수습을 해요. 어떻게든.
1: 그 수습에 네.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네. 하고요.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마지막 선물 감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낡은 상자에서 네. 찾아낸 백도형이라는 명찰의 주인공이 네. 바로 백도아의 형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네.
0: 하경은 그 도아가 죄책감 때문에 파탄고를 천문대로 그 이노베이션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형한테 무슨 죄책감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현재 폐교가 된 파탄고는 7월 7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7월 7석이라고 7월 7석. 하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고백데이라는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고백하는 데이로. 이게 여름에 이제 별자리 중에 대삼각형이라는 별자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대삼각형 아래서 파탄고에서 고백을 하면 절대로 이 연인이 헤어지지 않는다. 오. 이런 이제 속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백데이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폐교가 됐지만 항상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위험하기도 네네. 하니까요. 한편 이 땅콩집 소송을 맡은 수혁이 이제 실제로 집을 좀 살펴보려고 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을 다 보고 나서 수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송하경 씨가 보낸 그 50페이지가 넘는 내용 증명을 내가 밤을 새서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너무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내가 결론을 냈다. 이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 그 50페이지가 그 내용이 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송하경 씨, 백도아 씨가 그렇게 좋아요? 백도아 씨가 좋아서 자꾸 생각나서 이 집을 떠나고 싶다. 는 걸로 읽혀서요.
3: 미치셨어요?
2: 제 직업이 가짜랑 진짜를 골라내는 일로 돈 버는 일이라서요. 물론 거짓을 더 들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로는 두 배를 벌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 뭡니까? 송하경 씨의 진짜 마음은?
3: 팔고 싶은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요. 가짜도 진짜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저는 그냥 이 땅콩집을 떠나고 싶은 것뿐이고요.
2: 알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4: 아,
2: 근데 아직도 제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궁금해요?
3: 네.
2: 백두아 씨가 저랑 밥을 10번 먹어준다고 해서요. 여러모로 왕따거든요, 제가.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니, 근데 내 밤메이트는 어디 갔대요?
5: 한밭집.
6: 많이 드세요.
7: 이야, 잘 먹겠습니다. 예.
5: 기호는 인부들에게 삼계탕을 떠주고 도아는 반찬을 채워넣는다.
7: 백도아 전만 먹으면 메뉴가 달라진다, 메뉴가. 이 카니까 안 마시고 백이나.
8: 잠깐만, 소장님 막걸리 스톱. 내가 오후에 공구리 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뻔뻔스럽게, 어?
5: 도아가 막걸리를 뺏는다.
7: 그럼 오따구로 화제를 만든가. 네가 먼저 도발했다 아이가.
8: 아이고 소장님아, 내 먹고 힘내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한 거지. 이러면 다시는 단백질 안 해준다, 어?
5: 도아가 능청스럽게 막걸리를 들며 기호를 쳐다보자 기호가 웃는다. 얼마 뒤 현장 소장과 인부들이 식사를 마치고 음료수를 마신다.
4: 아, 근데 그 아들내미 원래 둘이라 하지 않았나?
9: 응. 둘 맞죠? 꼬맹이하고 전마하고. 배 사장님 세장과 같다 아닙니까?
10: 알라고 하지 마라. 아픈 역사가 있다. 한 놈이 두 놈 역할을 하려니까는 얼마나 힘이 들겠노. 쇠가 빠진다.
5: 공사장 일각.
11: 아 그리고 여기 도매 관련해서 설명해봐. 천문대꽃은 도미잖아.
12: 학교 컨디션 보면 돔 자체는 평범하게 만들 건데 내부에 빔을 쏘는 게 어떨까 싶어. 악천후일 때도 즐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1: 너 형 있었으면 꿀밤 맞았다. 오늘은 악천후라 못 봤지만 다음에는 꼭 보고 말 거야. 이게 별을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 어?
12: 오 아빠 좀 싫은데?
11: 자식이야. 뭐 또 덤벼 뭐.
5: 부자가 길을 걷는다.
13: 아줌마가 보리굴비서 왔다는데 한번 좀 자고 가지.
12: 아니 진짜 내일 새벽 아침에 건축주 미팅 있어서 그래.
5: 기호가 못 믿어한다.
12: 어 표정 아니야 그런 거. 난 엄마 둘 아빠 둘 시끌벅적한 거 너무 좋아 아메리칸 스타일. 다음에 꼭 자고 갈게.
5: 기호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12: 왜? 봐.
5: 기호가 하경에게 온 메시지를 보여준다.
14: 아저씨 덕분에 집이 다 엉망이네요. 제때 팔았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박지곰팡이고 누구 불러야 돼요?
12: 아 얘는 맨날 나 대신 아빠를 잡도를 하냐. 무슨 못돼 처먹어가지고. 얘 진짜 웃겨. 내 약점이 뭔지 알고 그것만 찔러대. 아니 내 말 끊고 싶으면 언제나 형 얘기부터 꺼낸다니까?
5: 기호가 씁쓸하게 웃는다.
13: 너 기억나? 엄마 재혼한다고 했을 때 너 없어지고 우린 그때 아주 그냥 빠개지게 대책회의했었다. 응? 사춘기 백도와 기분 풀어주겠다고 다 같이 캠핑을 가자 뭐 선물을 사자 아주 그냥 난리를 쳤었는데. 근데 그때 하경이가 뭘 했는 줄 알아?
5: 과거
14: 걔는 그냥 집에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바유가 떨지 말고 평소대로 행동해. 우리가 괜히 오바 떨고 그러면 그 미련 곰팅이는 또 억지로 웃고 의젓한 척하면서 분위기 잡을 테니까.
5: 현재
12: 걔도 참.
5: 밤 도화가 운전을 하며 기호의 말을 떠올린다.
13: 땅콩집은 하경이, 화탕고는 도영이 때문인 거야? 거기에 너는 없어?
1: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옛날에는 다른 누구보다 하경이가 네. 도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도화의 아버지 그 백소장인 기호는 도화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영이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하경과 도영이 때문에 너의 그 약간 삶이 이런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어요. 하경은 파탄고에 이제 그 학생들이 또 와 있다 고백돼 있다는 와 있다는 그 민원 전화를 받고 이제 그곳으로 갔다가 그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게 돼요. 하경과 도화가 있던 곳에는 늘 도영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결국 그 장면들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그곳에 이제 도영이도 함께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네. 이 그리고 그 도영이 이제 얼굴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도영이 얼굴이 도화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1: 쌍둥이에요?
0: 네, 쌍둥이였던 거예요. 네, 일란성 쌍둥이였고요. 네네. 하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여름의 시작점엔 항상 저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닮은 듯 전혀 다른 백도영과 백도아가 있었다. 이 세 사람의 과거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12: 야, 너 좀 나와봐. 나도 좀 보게.
14: 너는 그냥 가서 알타르나 봐.
12: 야, 너는 뭐 맨날 나만 보면 알타르 타령을 그렇게. 그게 뭔데 그게?
14: 남성학에서는 알타르가 불운의 상징이래. 딱 너잖아, 제수똥.
12: 그럼 넌 뭔데?
14: 난 당연히 베가지. 베가가 저 중에 제일 밝거든. 0.03등급. 전 과목 1등급만 찍는 나한테 딱 어울리지.
12: 너네 그거 아냐? 동양에선 알타이르가 견우고 베가가 직녀야. 어쩔 수 없이 엉아가 대내부 해야겠네. 아예 모자껴.
14: 에? 그래?
5: 도영이 웃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12: 어? 유성우다. 어? 진짜?
14: 어? 그 시절 여름의 대삼각형은 우리를 일컫는 거였다. 1년 중 300일 넘게 떨어져 있는 쌍둥이였지만 별 보는 것만큼은 늘 함께였다.
5: 세 사람이 도아의 집에 사진을 건다.
14: 부모님의 이혼 후 백도아는 엄마를 따라 미국에 남았고 백도영은 아빠를 따라 한국에 왔다. 덕분에 백도영은 나와 함께 땅콩집에 살게 됐지만 여름엔 항상 셋이었다. 언제나 여름엔 백도아가 오기 때문에.
5: 초등학생 도아와 하경이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친다. 도영이 두 사람을 촬영한다.
15: 나도!
16: 도야, 도영아!
5: 도영도 합세해 함께 물장난을 친다. 세 아이의 얼굴에 천진한 웃음이 가득하다. 고등학생인 세 사람이 보드게임을 한다.
15: 왔어! 우리가 이겼다!
5: 도아는 아쉬워하고 도영은 조용히 웃는다.
12: 야, 한 번만 더.
14: 우리 셋은 여름마다 늘 함께였지만 가까이 있어도 딱 붙어있지 않으려 했고 떨어져 있어도 그리 멀리 있진 않으려 했다. 그렇게 적정거리를 지키는 게 우리 삼각형이 유지되는 비결이었다. 그런데
5: 밤, 파탄고 옥상.
12: 둘, 셋.
5: 도아가 하경의 손을 잡자 도영이 굳어진다.
12: 하나 더.
5: 도영은 머뭇대며 사진을 찍고 도아는 하경의 손을 더욱 꼭 잡는다.
14: 그때부터였을까? 우리 삼각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5: 다른 날, 술에 취한 하경이 땅콩집 외담장 위를 걷는다.
12: 너 그러다 자빠진다, 어?
17: 야, 너 완전 제정신이야, 지금. 잘 봐.
5: 하경이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하던 찰나 외담장에 앉아있던 도아를 붙잡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때마침 도영이 땅콩집에서 나와 밤하늘을 보다가 서로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도아와 하경을 발견한다. 도영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본다. 하경은 수줍게 다가가 도아에게 입을 맞춘다.
14: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일 그 여름밤. 잠깐, 아주 잠깐 우린 둘이 됐었고.
5: 도영이 상심한 얼굴로 시선을 떨군다.
14: 마침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5: 어두운 새벽, 하경이 방에서 잠들어 있다. 도영이 조심스레 문을 연다.
17: 그래도?
5: 도영이 조용히 웃기만 한다.
17: 백도영이네.
5: 도영이 침대에 걸터앉아 하경을 바라본다.
17: 잠 안 오냐?
18: 송하경, 저번에 너가 가고 싶다고 했던데 그냥 지금 갈까?
17: 지금?
18: 가자.
5: 하경과 도영이 설산을 올라 하늘을 바라본다.
17: 아...
18: 그래서? 언제 말해줄 거야?
5: 하경이 머뭇거리며 도영을 바라본다. 도영은 그런 하경을 묵묵히 응시한다.
14: 좋아해. 결국 나는 적정거리를 지키지 못했다. 여름의 대삼각형 아래 셋이던 우리는 이제 없다. 다시는 그 여름으로 돌아갈 수 없다.
1: 아니 뭐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네. 아니 누구 탓을 해요? 본인이 입맞춤은 도아한테 하고 고백은 도영에게 한 거예요?
0: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또 이 여자 그 하경의 성격상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한편 하경은 그 파탄구 이노베이션 건으로 이제 원래 파탄면 사무소에 있었는데 파탄 시청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돼요. 본격적으로 네. 그 일을 해야 돼서 이제 담당자가 돼서 갔는데요. 시청 과장인 예인이 하경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도아 소장한테 찾아가서 직접 계약서에 도장 받아와라. 이제 둘이 계속 이제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1: 네. 그 설마 부탁을 도아가 한 거예요?
0: 네. 도화가
1: 야, 계획적이네.
0: 네, 예은이 네. 뭐라 했냐면 백소장이 그러니까 도화가 네. 송주무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나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경

0: 주인공이 이제 한 운수 없이 도하의 건축 사무소인 이름이 플루토 아틀리에거든요. 네. 그 플루토 아틀리에로 찾아가요. 그래서 도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기에베스 드라마 마지막 선모 다음 내용입니다.
2: 백도아, 정말 너 안 꺼질 거지?
3: 도하가 눈썹을 찌푸린다.
2: 그래서 담장 고치고 집 고치고 폐교 고치고 그 다음에 뭐 고치게?
4: 너 그리고 나 네 말 잘 들어서 이렇게 꼬인 것 같아 네네.
2: 뭐?
4: 네 말대로 내가 네 옆에서 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물론 나도 그렇고.
3: 하경이 도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본다.
4: 떨어져서 우리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
2: 그래서 너랑 붙어있으면 행복해져?
4: 모르지.
3: 하경의 착잡한 눈빛이 도화에게 향한다. 도화는 수탁자 백도화라고 적힌 란에 사인을 하고 하경은 의연하게 쳐다본 뒤 그녀에게 다가와 계약서를 내민다. 하경은 도화를 냉랭하게 쳐다보다가 계약서를 확 낚아챈다.
4: 계속 붙어서 나 미워하다 보면 네 마음도 언젠가 보이겠지. 그러니까 넌 나 미워해. 이 여름 동안.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3: 도화를 바라보던 하경의 눈동자가 복잡한 감정들로 일렁거린다. 과거, 설산.
2: 좋아해. 그날 나의 고백을 후회한다.
3: 현재, 하경과 도화가 서로를 바라본다. 과거, 하경과 도영이 설산에서 마주본다.
4: 이제야 말했다.
2: 백도영. 있지. 나는 백도화가 좋아.
4: 그것도 이제야 말했네. 넌 내내 백도화였는데.
3: 도영이 엷은 미소를 띠며 하경에게 한 발 다가서더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경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다른 날, 눈 내리는 마당.
2: 언제 올 건데?
3: 짐을 가득 든 도영이 하경을 돌아본다.
4: 다음에 셋이서 같이 꼭 별 보러 가자. 그때까지 백도화랑 땅콩집 잘 지키고 있어.
3: 하경은 섭섭한 눈길로 시선을 돌리고 도영은 돌아서서 걸음을 옮긴다.
2: 야 백도야!
4: 여름에 꼭 돌아올게. 그때 셋이 다시 꼭 뭉치는 거다.
3: 도영은 입술만 깨무는 하경에게 손을 흔든다.
2: 왜 잊어버리고 싶은 일은 잊어버릴 수 없고.
3: 현재.
4: 난 이 여름 동안 너 좋아할 거니까.
2: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는 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그런데 난 너가 돌아온 순간부터 나는 백도화가 좋아. 그날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다.
1: 와우, 하경이 도영한테 난 도화가 좋아.
0: 네, 그렇게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1: 아하, 전 또 잘못 알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시청자들도 아마 다 이렇게 오해하는 상황으로 작가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결국은 하경이 좋아했던 건 계속 도화였던 거죠.
1: 어머, 일편단심이었네.
0: 그리고 도영은 약간 그 성격이 이제 차분하고 도화하고는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도영은 굉장히 차분하고 별을 좋아하고 이런 그런 성격. 굉장히 둘이 다른 이제 쌍둥이지만 그런 성격이었고 그 도영과 또 도영은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또 하경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계속 이제 도영은 옆에서 지켜봤던 거죠. 이 둘이가 이제 그런 사이였던 거를.
1: 설마 근데 도영은 또 하경이 좋아했
0: 그러니까 그거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아, 표현을 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근데 또 약간 눈빛은 좋아하나 뭐 잘 모르겠는 약간 이런 이제 애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1: 예. 네.
0: 하경이 이제 그렇게 내내 그 도영을 도화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를